자,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적극우리요. 러브홀릭 수구나. 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추석 연휴가 이제 막 지나갔죠?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며칠을 또 쉬다 보면은 걱정이나 좀안 풀리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다시 잠식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오프닝 때 그런 얘기 좀 해봤죠.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 과일 한 접시, 그리고 바이올린,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이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리학 이론 너머에 감성과 직관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음악을 통해 배웠고, 그 덕분에 상대성 이론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자, 음악이 여러분 이렇게나 큰일을 합니다. 그죠? 명절 연휴 끝나고 맞는 첫 번째 월요일이라서 좀 뭔가 마음이 좀 무거우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0: 피곤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컨디션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좋아하는 음악들, 상큼한 음악들 찾아 들으시면은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자,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19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로 간 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안녕하세요
9: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0: 너무 좋아요 유후
9: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0: 완전 좋아요
9: 연두링
11: 잘 부탁드립니다
1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3: 백조 싱크
1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5: 르노

차에서 잠깐밖에 못 들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시간이 허락되는 난 열심히 듣겠습니다. 오, 아니요. 다음에 시간 날 때, 네, 자주 찾아오진 못하지만 잘 지내셨죠? 이러고 안부만 좀 잘 전해주십시오. 우리 어린이집 조리사시면은 지금 한참 그 점심 우리 프랩할 시간 아닌가요? 그죠? 한참 바쁘실 테니까. 그죠? 10시 출근이라 출근하셔서 또 이제 점심 프랩하시고 막 하셔야 될 테니까. 자, 우리 애기들 밥이 먼저죠. 1249님. 할머니 댁 배추밭에서 잡아온 달팽이들이 죽거나 도망가거나 친구 주기에서 이제 네 마리가 남았는데 어머나 알을 낳네요. 플라스틱 딸기 팩에 상추만 주는데 흙도 없는 척박한 환경인데도 알을 낳았습니다. 상추 갈아주다가 알 보고 당황. 급히 화분 흙 떠다가 따로 알만 놔뒀는데 이거 부화할 수 있으려나요? 신기하고 당황스럽고 그러네요. 달팽이들아 힘내라. 집에서 이렇게 그런 달팽이 뭐 이렇게 뭐 화분 뭐 개구리 올챙이 뭐 이렇게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신기하거든요. 엄청 소중하게 느껴지죠. 얘네들도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달팽이를 키워본 적은 없는데 여기저기에 이렇게 습도만 맞고 온도만 잘 맞으면 우리 풀밭 위에서 이렇게 달팽이들 흔히 찾아볼 수 있잖아요. 생명력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달팽이들아 힘내라. 자, 레몬트리님께서 신청하신 나월의 바람기억, 소향의 바람의 노래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0: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 토지 소유자입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은행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현금 자동 입출금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경과 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정, 혁신, 포용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다산 정약용. 그가 나고 자란 여유당 생가와 묘소가 자리한 남양주. 시대를 설계한 다산과 함께 오늘을 혁신하는 남양주시에서 10월 17일, 18일 이틀간 제40회 다산 정약용 문화제가 열립니다. 인문의 향기와 실학의 품격이 느껴지는 정약용 유적지, 맑은 북한강을 품은 다산 생태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시민주권시대 남양주시와 함께합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와 숨을 들이마셨을 때, 찬 기운이 가슴속으로 훅 들어와 명치를 아리게 할 때, 그럴 때면 알 수 없는 감정이 나를 한바탕 뒤흔들고 지나간다.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생명이 시들어서 우울한 걸까? 아니면 추위 때문에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감정적 동요로 착각하는 걸까? 지금 나의 계절도 때마침 가을이다. 낮은 점점 짧아지고 총기도 사그라진다. 심장이 덜컹거리고 감정은 둔탁하다. 가을은 시들고 기우는 계절이지만 무성한 잎을 내주는 대신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도 하다. 찬란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쓸모있는 계절.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어느덧 시대는 바뀌었고 내가 지금껏 축적해온 지식이 무용해져버린 기분이 들 때도

나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 해 주기에 따라 계절이 흐르고 생애 주기에 따라 삶의 지점을 통과할 거라는 기대도 이제는 흔들린다. 세상이 예측할 수 없게 변하니 다음 해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다. 50년을 살았는데 알 수 없다는 말을 요즘처럼 많이 한 적도 없다. 그런데 그 또한 자연스러운 섭리일지도. 나이 든 사람은 닥쳐오는 어두운 겨울을 애써 들여다보는 대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도. 이 가을에는 다가오는 겨울을 생각하면서 아직 어린 것들을 거두어 건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다음 세대에게는 내가 과거일 테고 그들이 나에게는 미래일 테니

앞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건 불안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무엇이 다가온다는 건 짜릿하고 신나는 일이다. 길모퉁이를 돌면 뭐가 있을지 훤히 안다면 무슨 재미로 골목길을 돌아다니겠는가. 앞날에 대한 설렘이야말로 우리가 계절을 누리고 한 해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자,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계절쓰기라는 책에서 홍한별의 가을이라는 에세이 중에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악뮤의 시간과 낙엽이었고요. 8명의 작가들이 사계절 중 하나씩을 골라서 계절에 대해서 써내려간 짧은 글들을

모은 책입니다. 소설가, 번역가, 시인, 식물분류학자, 인류학자, 문화평론가, 에세이스트 등등등 뭐 다양한 글을 쓰는 작가들의 눈에 이 눈에 비친 사계절의 풍경이 서로 다른 문체와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홍한별 번역가는 가을에 이렇게 주목을 했는데요. 한여름에 왕성한 에너지는 사그러들지만 감정적으로 훨씬 센스티브해지는 가을이라는 계절은 인생의 가을을 맞은 중년과도 여러모로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면 뭐가 있는지 훤히 안다면 무슨 재미로 골목길을 돌아다니겠나. 그렇죠. 저 모퉁이를 돌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지는 해라고 해서 아름다우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가는 계절이라고 해서 또 매번 섭섭하기만 한 것도 아니니까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에 쓰는 편지. 오늘은 8명의 작가가 그린 8인 8색 에세이 계절 쓰기 중에서 홍한별의 가을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This is me. 키아라 세로 그리고 Greatest Showman Assemble. 네, 영화 OST였죠. 자, 그리고 켈리 클락슨의 Stronger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은진님, 알디 월요일마다 읽어주신 아침에 읽는 편지 듣다가 눈물 콧물 쏙 뺀 적도 많은데 혼자 읽으니까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알디가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마음을 담아 읽어주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겐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이 순간을 즐겨보아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가끔은 이 글을 읽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읽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그 글 자체에 제가 너무 깊게 빠져서 가끔 이제 다 읽고 나서 제가 좀 이렇게 감정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리고 가끔은 두세 번 읽어봐야 이제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들도 있었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과 함께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좀 열려있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루터 밴드로스의 Dance with my father, 레몬트리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 보이존의 No Matter What

0: 토론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5: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과 관련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느냐에 대해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를 향해 양국 간 우호 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이란과 추가 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원하는 합의가 자신이 원하는 합의가 아니고 1년 전에나 합의할 수 있었을 내용이라며 이란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자신이 제시한 이른바 7일 계획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겠다는 걸 들었지만 중재자를 통한 공식 답변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로 국내 금융시장이 휴장한 사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17%, 30년물 금리는 5.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며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집을 가진 신혼부부 10쌍 가운데 3쌍은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이 2024년 기준 6억 원을 넘는 것으로 국가데이터처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6억 원을 당시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적용해 역산할 경우 대략 시세 기준 8억 원대 후반 주택 자산에 해당하는데 그만큼 서울에서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6도, 습도는 70%.

0: 17%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한낮의 날씨가 더운 곳도 있었는데요. 이번 주도 수요일까지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18.8도의 최저기온을 기록했고 예년보다는 3도 정도 기온이 높았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방 수온주가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전주와 광주, 대구와 부산은 27도, 서울과 원주, 강릉은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중부지방의 경우는 어제보다 약간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한편 목요일부터는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진다는 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커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은 가끔씩 구름만 끼면서 가을을 만끽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리겠고 수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8: 루시드 폴의 고등어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나는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이 노래에선 고등어가 주인공입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감지도 못하는 눈으로 어물전에 누웠습니다. 어떤 가난한 가족의 저녁 밥상에 오르며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날 골라줘서 고맙다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오늘 반찬은 고등어 어떠세요? 오늘은 눈을 봐주세요. 노래에 위한 음악평론가 임희윤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Why? 세베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아띠 달보님께서 신청하신 클래식콰이어 프로젝트의 로미오 앤 줄리엣 띄워드렸습니다.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듣고 싶은 신청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문은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죠.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은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마룬5의 슈거 그리고 원 다이렉션의 원띵 듣고 오셨습니다. 아몰랑님. 손은 부지런히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발은 까딱까딱 리듬을 타고 있다요. 그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도 가끔 이제 방송 중에 이렇게 어떤 분들이 어떻게 접속해 계시는지 뭐 이런 거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게시판 이용자보다도 저희는 그냥 조용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추할 수 있는 건 아, 게시판 이용하고 이렇게 참여를 못하시는 상황에서 들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뭐 그게 운전이 될 수도 있고 뭐 근무하면서 이동하면서 듣고 계시는 거니까. 지금도 듣고 계시죠? 네, 참여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잘 들어주시고 나중에 정할 말 있으시거나 하실 때 고민 있거나 그럴 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지맘님께서 신청하신 곡이네요. Mariah Carey featuring Trey Lawrence의 I'll Be There 그리고 Journey의 Open Arms 이렇게 두 곡 듣고 보겠습니다.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싸구리님께서 신청하신 김형중의 그랬나봐 듣고 오셨습니다. 9월의 무기님, 군고구마 구워놤더니 갑자기 집안 분위기 늦가을. 뜨거운 고구마 먹다가 입천장 살짝 까진 거 아로 달래봅니다. 그 고구마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예, 저도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도 좋아하는데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거는 밤고구마. 네, 밤고구마를 요렇게 탁 예, 구워가지고 예, 거기에다가 김치 있죠, 김치. 예, 김치를 탁, 생김치를 딱 이렇게 얹어가지고 탁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저 어렸을 때 그거 먹고 좀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런 맛이 난다고?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아, 군고구마. 아, 맛있겠다. 1328님, 알디, 올여름에 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남편과 아이들이랑 아들이랑 시장 구경을 하는데 가게 아저씨가 저더러 웜에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아들이 있디야 이러시는데 중1 아들은 엄마가 왜 아가씨로 보이냐면 씩씩거리는 거 있죠. 대체 아들의 그런 심리는 뭘까요? 아무튼 46살인 저는 기분이 좋았답니다. 애들은 그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이 아가씨라는 단어가 참 저는 이게 우리나라 단어들도 그렇고 외국 단어들도 그렇지만 이게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그 뜻뿐만이 아니라 그 뉘앙스 때문에 아가씨라는 단어가 참 좋고 뭔가 되게 젊고 싱그럽고 예쁘고 귀엽고 아름답고 약간 그런 단어여야 하는데 뭔가 아저씨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아들이 오해를 했나 보네요. 우리 엄마가 왜 아가씨예요? 그러면서 칭찬인데 나중에 좀 나이 들어보면 알게 되겠죠. 귀엽네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그리고 화사의 So Cute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자, 태양의 Live Fast, Die Slow까지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조이5575님. 알디, 저 요즘 이사 준비 중입니다. 무리해서 넓은 집 안 가려고요. 20살 넘은 아이들 소득 생기면 곧바로 다 내보낼 거거든요. 다 커서 같이 살자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사랑으로 다 보듬어 주기엔 힘들 때가 많아요. 뭔 말인지 알쥬? 하셨습니다. 이거는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저희 5575님. 사랑으로 보듬어 주기엔 힘들 때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사랑으로 보듬어 줄 때는 아닌 거예요. 뭔 말인 줄 알죠? 20살 넘은 아이들 소득이 생기면 곧바로 다 내보낼 거거든요. 이 녀석들이 아직 소득이 없나요? 물론 없을 수 있죠. 아직 직장이나 네, 그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차곡차곡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바를 하고 그러는 이유가 나중에 또 잘 적응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중학교 교육을 잘 받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기고 혼자 자립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까지는 어머님들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랑으로 다 보듬어 주기보다는 사랑으로 좋은 가르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저는 애들 바로바로 내보낼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애부터 낳을게요. 예. 250님 가로치고 음성 지원으로 읽어주세요. 가로 닫고. 아들, 야 이 녀석아, 너 대체 정신이 있니 없니? 생일도 아니고 아무 이벤트도 없는데 셀프 선물로 명품 지갑을 샀다고? 너 제정신이니? 아니, 그거 보면서 더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는 각오라나 뭐라나. 야, 말은 좋다.

그러면서 부모한테는 피자 한 조각 없네. 알바해서 옷 사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본인이 벌어서 쓴다는데 뭐가 어쩌나 싶기도 하지만 좀 적당히 하자. 아들, 적당히 하자. 아들, 적당히 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이었어요, 여러분. 사연. 예, 제가 한 말 아니고요. 그럼 엄마 돈인데 굳이 엄마 집인데 굳이 네가 그렇게 네 맘대로 물 쓰고 가스 쓰고 에어컨 쓰고 전기 쓰고 엄마가 되는 건데 그럼 네가 좀 내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들 적당히 하자. 조현진님께서 신청하신 All for One, I swear 겁니다.

자, CBS 기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저희 2부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저희 보이스투맨의 I'll Make Love To You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0: 아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2: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병력이 폭발하지 않은 지뢰 한 발을 추가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관련 질문에 대해 특정 지뢰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몇 가지 증언들이 있다며 그 부분을 현장 조사에서 정확히 확인한 후 설명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과 유엔 군사령부는 사고 엿새 만인 어제 현장 조사에 돌입했지만 개척로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폭발 추정 지점 인근까지만 접근하고 실제 사고 발생 지점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폭발 사고 조사는 정쟁이나 정략에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재청 요구 거부에 대해서는 추석 민심을 들어본 결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도 컸다며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시정하는 게 K-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손봉기 후보자 재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드리겠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 10주 만에 상승세로 반등한 뒤 2주 연속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1%포인트 오른 37.9%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한 소통 행보와 유엔 총회, 한미 정상회담 등 순방 외교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2일과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9.4%로 민주당 지지율을 2주 만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벌인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은 오늘 국회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17개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영업정지

0: 정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9도, 습도는 65%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2: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3: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2: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3: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휴대폰 배터리 잔여량 얼마쯤 남으면 충전하세요? 30% 남아도 아직 충분하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60%만 돼도 빨리 충전해야겠다 하는 분도 있으시죠? 사람에게도 이런 에너지 잔량 표시가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몇 퍼센트쯤 남아있나요? 연휴를 보내고 맞이한 월요일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에너지가 조금 더 빠져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방전될 때까지 버티지 마시고요.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충전해 볼까요? 기분 좋은 에너지 충전소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0: Crush Monday Blues. Monday Blues엔 역시 랄랄라죠? 4105번님. 전 에너지가 밑바닥입니다. 생일인 추석에만 쉬었어요. 옷주문이 밀려서. 랄랄라 들으면서 충전이요 하셨고요. 7564번님. 어깨에 곰이 앉아있는 것처럼 피곤해요.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틈틈이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잠깐씩 쉬어가면서 내 에너지 잘 살펴본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월요일을 충전해주는 노래, 지금 듣고 싶은 곡 있다면 보내주세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클래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0: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달콤한 에너지 충전해주는 노래들이었죠. 박정현, 달아요, 유조, 김진표, 좋아해 였습니다. 저는 추석 연휴 찐 살들을 빼기 위해 일찍 일어나 조깅하고 있어요. 몸이 무겁더라고요. 오늘을 계기로 꾸준히 운동해야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사이즈님. 아, 추석 연휴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이때 찐 살을 며칠 안에 안 빼면 진짜 내 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데 부지런도 하시네요. 벌써부터 조깅이라니. 2467번님은 유방암 6년 검진 잘 통과했어요. 마음 졸였던 추석 연휴. 내일부터 일상으로 고고고 하셨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정말 기분 좋게 이번 한 주 시작하시겠군요. 김선아님. 저는 배터리 90% 아래로 떨어지면 수시로 충전선에 꽂아두고 100% 충전해두고 쓰는 편이에요. 오전에 해피바이러스 떨어질만 하면 이렇게 원경님이 또 충전을 해주시니 무조건 라디오 볼륨 올리고 자동 충전 시작합니다. 와,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CBS 레인보우 앱 배경음악으로 켜두시면 음악 에너지는 이렇게 자동 충전입니다. 헤라님. 연휴 끝에 다시 맞는 월요일, 알람 소리부터 야속하고 출근길 발걸음은 천근 만근이네요. 아직 몸은 연휴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원한 바람 맞으니 어느새 가을의 반이 다 되어가나 봐요. 피곤한 월요일이지만 이 기분 좋은 가을바람에 힘도 빌리고 랄랄라 선곡 들으며 오늘 하루도 잘 버텨보렵니다 하시면서 이무진 신호등 청하셨어요. 엠플라잉의 옥탑방까지 듣고요. 오늘의 드라마 만나볼게요.

백원경의 랄랄라. 이 대사 어디서 들었더라? 추억의 드라마 속 대사 듣고 제목을 맞춰보는 시간, 퀴즈 드라마가 좋아서. 자, 그럼 오늘의 드라마 좋아서 대사 들어볼까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부메랑을 힘껏 던지면서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던 남자 기억나시나요? 2003년 12월부터 방송된 20부작 드라마, 최지우, 권상우, 신현준, 김태희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첫사랑, 엇갈린 운명, 애절한 사랑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는데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는 명대사를 남긴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천국의 계단, 2번 파리의 연인, 3번 겨울 연가. 강력한 힌트가 될 이 드라마의 OST 들으면서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레인보우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OST도 명곡이었네요. 김범수 보고 싶다. 8675번님이 저의 첫사랑은 안 돌아왔어요. 첫사랑은 어쩌면 돌아오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영원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다. 6059번님, 회전목 마신 절대 잊지 못해. 지금도 충격으로 남아있어요. 2332, 경서야! 그러니까요. 회전목 씬, 부메랑 씬, 정말 명장면도 많았네요. 권상우 씨가 연기한 차송주, 최지우 씨가 맡은 한정서의 사랑. 기억을 잃고 또 엇갈리고 이러면서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었죠. 신현준 씨가 연기한 한태화 역시 한정서를 향한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윤하야 가자님이 신현준 씨 이 드라마로 페루에서 인기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무려 2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방영했던 이 드라마가 현재 남미 페루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신현준 씨가 얼마 전 팬미팅하면서 거의 BTS급 환대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천국의 계단, 2번 파리의 연인, 3번 겨울연가. 늦지 않게 정답 보내주세요. 유미의 별 듣고 정답 발표합니다.

이 드라마 속 장소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세요. 연휴라서 그런지 예인파파님, 어제 한악의 해수욕장 세트장 갔었는데 세트장이 아직도 있어요. 0915번님도 어제 한악의 해수욕장 가서 배우들의 예전 모습도 봤는데 관련 문제 나오니까 더 신기하네요. 아직도 있군요.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나요? 최지우 씨 마지막 장면이 해수욕장에서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 바로 그 해수욕장이죠. 사진도 멋지게 남기셨겠네요. 다녀오신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1996번님은 헬스장에 가면 천국의 계단에서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천국의 계단인가 지옥의 계단인가. 예, 추석 연휴 끝나고 이 계단 열심히 오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오늘의 정답 천국의 계단이었습니다. 무랑개님께서 페루에서 인기 드라마라고 하니까 좋네요. 페루 감성이 우리랑 비슷한가 봐요. 그러게요. 무려 23년 된 드라마인데 아직도 이렇게 인기가 많다니 반갑기도 하고요. 다시 찾아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마 다시 찾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드라마 스토리가 어마무시합니다. 다음 주 어떤 드라마 만날지. 아, 다음 주에는 10월 5일 월요일에 한 주 쉬어가고요. 다다음 주 드라마 준비할게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커피 쿠폰, 화장품 세트 나누겠습니다. 하동균, 그녀를 사랑해줘요.

그게 뭔데 들었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립니다. 6947번님, 정오의 햇살은 여전히 따갑네요. 그래도 얼마 안 남은 이 따가움을 즐겁게 받아보렵니다. 하고 신승훈 널 사랑하니까 청하셨어요.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6: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6: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8: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7: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8: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7: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8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0: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0: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0: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0: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0: 콤비타 마누카 꿀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대응과 관련해 여야가 오늘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군이 보인 행태는 조사가 아니라 은폐와 암장에 가까웠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완전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든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라며 숭고한 희생을 욕보이는 행태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출근길에 요청 자체가 재재청하라고만 왔다고 재차 밝히며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재청을 요구하면서 사유와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건희 씨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로저비비의 클러즈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오후 2시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엽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에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건희 씨에게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혜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액 중간값이 8년 새 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청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 잔액 중간값은 2024년 기준 1억 7,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 늘어난 것은 물론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6년에 비해 1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8년 사이에 3억 원 이상 비중이 4배 이상 급증했으며 집 있는 신혼부부의 고액 대출 비중이 무주택보다 2배 가까이 높아 이른바 영끌 매수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동 긴장 재고조 등의 여파로 국내 기업의 경기 전망이 한 달 만에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98.6으로 기준치 100을 밑돌면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해졌습니다. 앞선 9월 전망치는 미국 이란 사태 발발 이전 조사된 3월 전망 이후 6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웃돈 바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도, 습도는 55%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0: CBS September. 당신 곁에 CBS 라디오
5: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0: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0: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0: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4: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 출근길 버스에 오르는 일만 힘든 게 아니죠? 체중계 위에 오르는 데에도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생활 리듬이 살짝 흐트러지면서 몸은 좀 무거워졌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남은 것은 또 많아서 몸과 마음이 든든한 9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우리 선수들의 눈부신 선전이 이어지고 있는 아시안게임도 아직 일주일 남았고요. 한낮의 햇살과 저녁바람이 선선한 9월의 가을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죠. 이제 곧 우리 앞에 도착할 올 가을 첫 단풍 소식까지 깊고 완연한 가을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일상의 리듬을 리셋하는 기분으로 월요일 시작하시죠.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쉬나 이스턴의 모닝 트레인이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명절 후유증일 텐데요. 다행히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도 그렇고요.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의 활약상이 연휴 뒤끝에 남은 피로를 털어주는 것 같았는데요. 명절 연휴 동안 우리를 즐겁게 해줬던 풍경들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부산 북항에 나타난 최고의 셀러 북항이, 또 추석 다음날 더 환하게 뜬 보름달 등등 우리를 기쁘게 했던 연휴의 풍경들 뭐 사진이나 사연으로 얘기 나눠주시죠.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5: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베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르노.
3: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케어 빌리브였고요. 천바 원바의 톱 덤핑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아, 어떻게 기운 좀 받으셨나요? 6901님이 추석 연휴 보내고 오늘 출근했는데 출근한 분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무실이 왠지 좀 조용한 느낌? 조용한 사무실에 앉아서 해피송을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모두 파이팅입니다. 월요일은 안 그래도 버퍼링이 심한 날인데 오늘은 좀 더한 것 같아요. 그죠? 한 나흘을 쉬고 왔으니까. 연휴 후에는 또 이제 아 일상에 좀 다시 적응한다 싶어지면 찬바람이 불 것 같죠?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낮 기온도 좀 더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또 10월입니다. 코파는 곰돌이님, 추석 보름달은 비가 와서 못 보고 명절에 용돈 받으려는 건달만 실컷 보고 왔습니다. 애들이요, 애들. 아, 오고 가는 현금 속에 달달한 추석을 보내셨군요. 아무튼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햇님이들 모두 금메달입니다. 4953님은 연휴가 끝나니 제 얼굴이 달덩이가 되었습니다. 남은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서 아유 그래도 이거 명절 음식은 안 먹고 지나갈 수 없죠.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왕서방님 오늘 의상은 블랙 앤 화이트네요 하셨고 준호맘님 지수님 오늘 일상 출근룩이네요. 아 이제 곧 10월인데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활기차게 시작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10월이에요. 10월도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단풍 얘기하다 보면 금방 진짜 막 겨울이고 그러겠어요. 빅맘님은 와 보라로 보고 듣고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보라 보는데 근무 중이라 운전을 즐길 수 없는 게 너무 아쉽다고. 아, 또 밀린 일들도 오늘 많으시겠죠? 연휴 동안에 좀 다 잊고 쉬었다면 오늘은 다시 이제 또 열심히 일해야 하는 날이니까. 드래곤볼님도 오셨고요. 아 이분이 지수님이시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보라 퀴즈 역시 월요일 넌센스 아재 퀴즈 추석 연휴 후유증을 함께 잊어보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음악 듣고 풀어볼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차와 음악님 제거 앤 에반스예요. In the year 2525.

루이 올비슨의 You Got It이었고요. 또 제거 앤 에반스의 In the Year 2525. 차와 음악님의 신청곡까지 들었습니다. 유지수의 핏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추석 연휴 후유증을 잊게 하는 넌센스 아재 퀴즈 함께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몸풀기 퀴즈입니다. 넋이 나가 있는 벌레는 무엇일까요? 넋이 나가 있는 진짜 넋이 나가 있는 벌레? 해벌레. 해벌레. 해벌레. 나면서부터 바로 늙은 꽃은 할미꽃. 인정도 없고 눈물도 없는 몹쓸 아버지는 허수아비. 아 슬프다. 그죠? 개구리가 낙지를 먹으면 무엇이 되죠? 개구락지? 개구락지? 호랑이에게 덤벼드는 용감한 개는 아시죠? 하룩 강아지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아, 애국가에는, 우리 애국가에는 산이 세 개가 나오는데요. 백두산, 남산, 그리고 무슨 산이 나올까요? 자, 애국가. 이 연휴에 아시안게임 보면서 애국가도 좀 들으셨나요? 애국가에는 산이 세 개가 나옵니다. 백두산이 나오고요. 남산이 나오고, 그리고 이산이 나옵니다. 자, 이 산은 무엇일까요? 삐리리 산입니다. 삐리리 산. 백두산, 남산. 자, 힌트를 좀 드려보면 무, 궁, 화, 삼, 천리 다음에 나오는 산입니다. 자, 애국가에는 산이 세 개가 나오는데요. 백두산, 남산, 그리고 삐리리 산. 자, 이 산은 무엇일까요? 뭐 쉽죠? 오늘 쉽게 갑니다. 무궁화, 삼천리, 그리고 삐리리리. 삐리리 산이 나오죠? 자, 1785님, 이기산? 이기산은 부동산, 부동산 대. 자, 다 합치면 네 글자입니다. 삐리리 산. 이 산은 무엇일까요? 정답, 그리고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정답 기다릴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블루예요. All Rise.

별빛님,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이었고요. 또 블루의 All Right 앞서 띄웠죠.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네 라디오, 오늘 보라 퀴즈 풀고 있습니다. 애국가에는 산이 3개가 나오는데 백두산, 남산, 그리고 무슨 산일까요? 초록꿈쟁이님, 아 연휴 때 금메달 따는 거 보고 애국가 들었는데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셨고요. 산우물님, 아 음악 듣다가 머리 좀 써보네요. 1222번으로 아 이것도 산은 산이네요 하셨는데 좀 있으면 우리나라가 단풍으로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물들겠죠? 0170님 정답 금수강산 하셨는데 아 내용상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흐름상으로는 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애국가에 나와야 합니다. 애국가에 나오는 산입니다. 줄리나님 정답 내돈내산 하셨는데 내돈내산 자 좋습니다. 자 애국가에 나오는 산 백두산 남산 그리고 무슨 산일까요? 정답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핸섬님 신청하셨어요. 핑 Get the party started.

펄스의 You Might Think까지 전했습니다. 우리 남민님, 김남민님, 아 부산에 사시죠? 지수님, 북항이 보러 토요일에 다녀왔어요. 보니까 좁은 수로에서 살아갈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부디 넓은 바다, 고향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제가 일하는 부두가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 말들이 참 많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북항이 하셨어요. 연휴 내내 저도 북항에 사진 보고 아, 잘 있나 했는데 이제 진짜 큰 바다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죠. 우리 북항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화양연화님은 연휴가 끝난 월요일 동네가 다 조용하네요. 그래도 이번 주 지나면 또 3일 연휴니까 기분 좋게 이번 주 보내렵니다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또 연휴가 기다리고 있죠.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화양연화님 청하셨죠? 샘 스미스 그리고 태연이 노래합니다. I'm not the only one.

샘 스미스 태연 I'm not the only one이었습니다. 9735님은 지수님 저는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근무가 있어서 고향에 못 가고 집에서 지냈습니다. 이곳은 부천이고요. 백만송이 장미공원이 있어서 조용하게 가을 장미와 둥근 달, 몽환적인 연못 속에서 한가로운 힐링의 산책을 하면서 나름 명절을 잘 보냈네요 하셨습니다. 아, 아무래도 마음은 좀 그래도 고향에 가고 또 친척, 우리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들 보고 싶은 마음도 크셨겠으나 이 명절의 복잡함보다는 진짜 연휴의 한가로움을 만끽하셨네요. 많은 분들도 그걸 부러워도 하십니다. 그래도 한 번쯤 인사는 드리러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벌써 1부 다들 시간입니다. 신청곡이고요. 1611님 아델의 Easy on Me 남기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CBS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안.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부모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3: 콤비타 마누카 꿀.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8: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0: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실을 알려드립니다.
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올해 처음 출범하는 국내 최대 자본시장 기업 설명 행사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가 공동주관하는 이 행사는 올해가 처음으로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을 세계에 홍보하고 소통 채널도 마련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금융투자업계 등 총 42개 기관과 상장기업 55개 회사가 참가한 가운데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막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건 금융위원장도 시장에는 언제나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한다면서 정부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안착시켜 안정성 강화 등 시장의 내실도 함께 다져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재청 거부 과정을 추궁하는 동시에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민심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고 지적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수백 일 동안 대법관 공백을 방치하고 이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마저 독단적 헌법 해석으로 거부해 헌법과 국민을 무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이 재재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오늘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 노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하는데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내렸는지 대법원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 의원 성추행 의혹 수사 상황을 묻는 말에 9월 22일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민위는 해당 의혹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언급 이후 김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발장을 서울청에 제출했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승원 의원 전직 보좌관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지난 2024년 6월쯤 김 의원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한 동석자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항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 사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오늘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3도, 습도는 48%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2: CBS

0: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전한 우리 집을 만드는 의무입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1: 조용필의 그래도 돼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 믿어봐, 자신을 믿어 믿어봐, 두 팔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 2024년 가왕 조용필은 그래도 돼로 컴백합니다. 그의 나이는 74세. 그래도 돼의 뮤직비디오가 완성된 날 저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울고 있는데 조용필은 웃고 있더군요. 괜찮긴 한데 사운드를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1022님, 지수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저는 어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잘 치유해서 나가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어쩐 일로 병원에 그것도 일요일에 연휴 끝자락에 입원을 하셨을까요? 잘 나으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주관적인 자기님이 와 좋아하는 곡인데 잊고 있다가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셨어요. 아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그런 선곡들이 좋죠. 2865님이 신청하셨고요. 저는 지금 자연산 돌에서 나는 석이버섯을 다듬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아빠하고 열심히 추석에 산에 가서 공수해온 것. 오늘도 아빠하고 산에 점점점 하셨는데 아 자연산 돌에서 나는 석이버섯 이야 귀한 거네요. 신청하신 존 레논의 Love 해피송 2부 첫 곡으로 띄웠습니다. 우리 오늘 1부에서 추석 연휴 후유증을 잊게 하는 넌센스 아재 퀴즈 풀어봤습니다. 애국가에 나오는 산은 3개가 있는데요. 백두산, 남산 그리고 남은 이 산 무슨 산일까요? 이런 문제였죠. 백두산, 남산 그리고 아시죠? 다들 정답 알려주셨는데 무궁화 삼천리의 화려강산입니다. 화려강산 정답 많이 알려주셨고요. 마포에 사는 황훈아라고 합니다. 신 4936 모나리정 0280-5040-0243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오늘 이분은 이런 얘기 나눌게요. 연휴에 있던 좋은 일 연휴가 나흘 정도 이어졌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좋은 일 하나쯤은 다 있으셨겠죠?

0: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모처럼 근무에 걸리지 않아서 우리가 목요일은 생방으로 만났지만 좀 잘 쉬었는데요. 우리 한님이들은 연휴에 어떤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뭐 가족이나 친지, 친구를 만났을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맛있는 거를 먹었을 수도 있고 연휴에 있던 좋은 일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 햇님이들 연휴에 어떤 일들, 좋은 일들 있었는지 나눠주세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4: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프로방스의 오후님, 남편은 휴가라서 친구와 1박 2일 낚시 갔습니다. 저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병원에 링거 맞으러 왔는데 오일 모두입니다 하셨어요. 아유 저런 연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홀가분하게 아유 링거 맞고 집에서 혼자 좀 여유를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람보르 곱돌님, 그래미 시상식 등 각종 공연에서 맨발로 무대를 뛰어댕기며 노래를 부르던 신디 로퍼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하셨어요. 최근까지 열렬하게 활동을 또 했죠. 신디 로퍼 타임 애프터 타임 2222님의 신청곡, 또 387의 문경도련님, 닐 세다카의 You Mean Everything to Me, 또 8356님 트레이시 챕만의 Baby Can I Hold You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이분은 연휴에 있던 좋은 일 서로 공유합니다. 산책님이 연휴에 있던 좋은 일은요, 명절 기념 무료 개방으로 미술관에 다녀온 일입니다. 그림도 보고 관광객들도 만나고 저까지 여행 온 기분이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셨어요. 아 진짜 부지런하게 잘 짜붙자 보면 이런 귀한 기회가 있기 마련이죠. 아우 잘하셨네요. 반달님은 저희 연휴에 진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2년 전에 결혼한 아들 내외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그거 너무 감사해서겠죠? 하셨어요. 세상에나 그 어떤 명절 선물보다 반갑고 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어머 내년 추석 때는 그러면 앙앙 오늘 우리 간다나가랑 함께 추석 보내시겠네요. 비공개로 지수님, 저는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하루만 더 쉬면 좋겠다 했는데 이 회사에 나와 일해보니까 아 일하는 게 편하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명절이 기뻤던 것은 신랑이 수고했다고 건네준 봉투였습니다. 금융치료 받고 열일 하고 있습니다. 아 일은 일대로 또 연휴는 연휴대로 금융치료로 기쁘고 일상으로 복귀해서 일해서 편해서 기쁘고 그러시다는 말씀이네요. 이 금융치료의 효과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이네요. 8616님은 아 이번 연휴 때 가장 기뻤던 순간은 집에 돌아와 엄마가 챙겨주신 봉투를 열어본 때였습니다. 이거 가져가 먹어 하시길래 아 그냥 몇 가지 싸주셨겠거니 했는데요. 송편이며 과일이며 반찬 등등 한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아시는 어머님. 엄마는 아직도 저한테는 엄마인가 봅니다. 이번 추석에는 그 봉투를 냉장고에 넣어두면서 며칠 동안 엄마 생각이 날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 그럼요.

듣고 싶어도 엄마는 딸 아들이 뭐 좋아하는지 잊을 수가 없죠. 형제가 많아도 다 제각기 다른 거를 좋아해도 누구는 뭐를 좋아하고 누구는 뭐를 잘 먹고. 그리고 그것도 아시죠? 자식들이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엄마들은 다 하나를 좋아합니다. 아시죠? 현금. 3001번으로 결혼 27년차 주부인데요. 명절 때마다 꿈꿔왔던 여행을 올해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큰딸은 근무를 아쉽게 함께 못했지만 귀여운 둘째와 2박 3일 여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꿈만 같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와... 야, 남들은 시장 보고 청소하고 저음 붙이고 기름 냄새 펄펄 풍길 때 짐 싸면서 얼마나도 마음이 들뜨셨을까. 아, 어떤 신발을 신고 가야 되나, 옷은 뭐를 써야 되나.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인증샷도 마구마구 남기고 그러면서 딱 이런 인증샷 카톡 프사 같은 것도 그때 바로 바꾸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 지금 바로 여행 중이다 이런 느낌으로. 부러운 저는 오늘 여수 갓김치나 사 먹겠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연휴에 있던 좋은 일들, 우리 햇님이들 일들 나눠주세요. 이어지는 곡은 한이다리님 Imagine Dragons예요. Natural.

율무야 사랑해님, 지수님, 토요일 일을 많이 쉬어도 피로가 안 풀렸는데 해피송을 들으니까 이제야 힐링이 됩니다. 아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 노래죠. 해피송이 금메달이다. 그런 노래였습니다. 3576님이 신청하신 골든. 아, 요즘 금메달 소식에 기분 업입니다. 하셨는데, 와, 진짜요. 특히 농구에서, 오, 저 금메달 그렇게까지 남녀 농구가 다 딸 줄 몰라잖아요. 어쨌든, 등등등. 좋은 소식 많았습니다. 헌트릭스죠? 그, 케이팝 데모 헌터스에서 흘렀던 골든이었고요. 또, 프리지아 향기님, F1 The Movie OST, 에드션의 드라이브, 또, 이매진 드래건스의 내추럴까지 우리가 영화 속에서 들었던 노래들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연휴에 있었던 좋은 일들, 우리 햇님이들에게 어떤 일들,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도미님, 추석날에 연천 백학 선산에 친인척 30명이 다 모여서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아, 요즘은 다 간소화가 돼서 진짜 한 우리 직계 가족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30명이. 아, 이게 어렸을 때는 이게 친척들 만나도 젊어서는 감흥이 없고 그냥 아유 피곤하다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그렇게 반갑고 아유 그래 우리가 이게 가족이지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헤라님, 명절에 큰 집에 갔는데요. 사촌 조카들이 다 친정에 가고 없더라고요. 괜히 섭섭한 척을 좀 해봤지만 속으로는 아싸 용돈 굳었다 했습니다. 조카들아 미안하다. 다음 명절에는 꼭 만나자. 정말 만나길 바라시는 거죠? 아휴, 다들 흔히 집에 없냐? 보고 싶었는데 하시면서 입꼬리는 계속 올라가는 거. 9169님은 이번 명절에는요, 매던 오던 시누이네가 안 오니까 그렇게 조금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페를 두 번씩이나 다녀왔다니까요? 하셨는데. 아, 지금 시누이네 귀 간지러우시겠다. 다음 명절에는, 아, 형님, 우리도 카페 한번 가봅시다. 하고 다 카페로 총 출동해 보시면 어떨까? 9122님은 연휴에 있던 좋은 일. 이민호 오빠랑 셀카 동영상 찍기 성공이요. 25, 26일 이틀 동안 최근에 개봉한 암살자들 무대 인사 다녀왔는데요. 두 번 연속 이민호 오빠랑 같이 사진 찍기 성공했습니다. 이민호 오빠를 실물로 보고 반해서 입덕했습니다. 하셨는데. 사진 주셨거든요. 인증샷. 우리 오빠 맞죠? 아니, 근데 왜 마스크 쓰고 찍으셨어요? 와, 근데 저도 자세히 막 몇 번 봤는데, 이민호 오빠야는 진짜 화면이나 실물이나 똑같으신데요? 와, 신기합니다. 잼잼님은 명절에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만나서 학창시절 얘기도 하고요. 각자의 가정 또 부모님 안부 얘기도 하고 그러니 어색함도 잠시 행복했네요. 자주 보자고 했는데 사는 지역이 달라서 또 언제 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연휴마다 볼 수 있다면 1년에 두 번만 봐도 꾸준히 만나면 절친 아닌가요? 요즘은 뭐 만나지 않아도 연락할 방법은 많으니까. 0424님, 연휴에 좋은 일이요? 경기도 광주에서 충남까지 왔다 갔다 했고요. 또 충남에서 군산까지, 또 군산에서 다시 경기도 광주까지, 그리고 경기도 양평까지. 아, 고속도로 요금이 몇만 원이 나올 뻔했는데 전부 무료였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하셨는데. 와, 진짜 많이 다니셨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고속도로 요금이 연휴에는 공짜. 와, 제대로 누리셨네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 이어지고요. 한솔로님, FR 데이빗이에요. Words.

0853 우리 영미님 방금 사장님이 오셔서 추석 보너스랑 많이 팔았다고 인센티브도 주고 가셨습니다. 신나 신나 하셨는데 와 축제네 축제예요. 6971 또 1250님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또 2361 이쁜이님 보니엠의 바하마 마마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공사이사님 이글스입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라이브 버전으로 남기고 저희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휴식 같은 라디오
1: The Good Life.
0: 여기는 CBS입니다. Fun seems to be the ideal.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6: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5: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0: 콤비타 마누카 꿀.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3: 한국경제신문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조사가 지체된 원인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인 조사 지연, 사고 축소, 은폐 모두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이라며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진상을

0: 덮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군 내부에서는 빈총 경계로 무리를 빚은 전 1군단장이 25사단 시절 북한군의 지뢰매설 작업 동향을 파악하고도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에 보조를 맞춘 정치 군인들이 이번 지뢰 폭발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공룡 경찰이 된다는 우려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서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이 맡던 중요 범죄 등을 수사할 중수청이 새로 생기는 만큼 경찰이 독점하는 수사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경찰 외 수사기관이 병렬적으로 늘어난 것이라며 중수청과 수사 영역이 겹치는 사건이 있더라도 피싱 범죄나 가정폭력, 경미한 폭행 등 일선 경찰이 주로 맡는 사건을 충실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의 책임은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 시행된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이 무려 1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어 1등급 비율은 15.54%로 집계됐으며 이는 영어의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상위권 변별력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등급과 3등급 비율까지 합산하면 62%가 1에서 3등급에 속해 11월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과학탐구 응시자는 작년 9월 대비 33% 줄어든 반면 사회탐구 응시자는 10.8% 증가했고 특히 생활과 윤리 응시자는 16.4% 늘어나는 등 사탐 내에서도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이 계속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니 단풍이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설악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산 정상부터 20%의 단풍이 들면 단풍이 관측됐다고 보고 산 80%의 단풍이 들면 절정에 이르렀다고 보고합니다. 올해 설악산 단풍은 10월 2일 들기 시작한 작년보단 사흘 이르게 평년과는 같은 시점에 관측됐습니다. 전국 일반 상가 8곳 가운데 한 곳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일반 상가 공실률은 13%를 넘어서면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평균 공실률이 5년 전 대비 높아졌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기업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 가운데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조 단위로 쌓여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6도, 습도는 41%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광고하기 좋은

9월 28일 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요즘 또 예능을 비롯해서 활발한 활동 중이라는 클리피의 보랏빛 향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포 유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아, 백송님은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으신가 봐요. 오늘도 송티네요. 매주 월요일은 제가 행복해하는 날입니다. 왜냐?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바로 시그니처. 시그니처 티셔츠를 입고 오는 날. 초코라떼님은 아, 송디 이발하셨군요. 밤토리 같아요. 제가 실은 원래는 파마도 하고 염색도 좀 하고 싶었는데 아직 머리 길이가 조금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른 다음에 파마랑 염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저도 예상이 안 가기 때문에 우리 송편님들과 저 둘 다 기대 반, 좀 걱정 반이 있다는 거. 아,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니죠. 송편님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명절 후유증 피로회복 오늘도 어떤가요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월요일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어플 레인보우에서 표준 FM 화면에 있는 TV 모양 아이콘 누르시거나 너튜브 송인찬의 어떤가요 검색하시면은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너튜브에 잠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문제가 해결된 후에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어제 저녁부터 이제 살짝 좀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 내일이 월요일이야. 지금 너튜브 화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튜브에 송인찬의 어떤가요? 검색.

검색하면 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내일이 정말 연휴가 끝인 거야? 월요일인 거야? 출근을 해야 된다고? 이런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시간은 가고야 말았습니다. 오늘이 오고야 말았어요. 아, 진짜 뭐 버스, 지하철 올라타서 또 출근길 아침부터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거고요. 또 점심 먹고 다 약간 졸린 이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 송편님들의 명절 증후군을 날리고 월요병을 타파해줄 원투찬찬찬, 잠시 후에 신나게 만나보겠고요. 에너지 충전을 위한 힘찬 에너지 음료 쿠폰도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입장 많이 해주세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6: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9: 관절 연골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 우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저도 기분 좋은 칭찬 인정. 그리고 0189번님은 월미도 봉파리에서 이젠 송편이 되고픈 50대 아줌마입니다. 봉디와는 다른 매력의 송디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우리 0189번님께 띄워드리는 카라의 허니까지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 아직 명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조차도 좀 먼저 그런 것 같아서 저와 함께 또 신나게 노래로 신나게 흔들어 털어내보시죠. 갑니다. 원, 투, 천천천!

답도 없고 약도 없는 월요일 지치고 힘들 때면 원스텝 투스텝 밟고 입장해주세요. 한 주의 시작을 텐션으로 가득 채우는 월요병 타파 프로젝트 원투 찬찬찬. 자, 스텝 밟으면서 신나게 원투 찬찬찬 입장해주신 우리 송편님들 모두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에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잘 보내긴 했으나 장거리 운전으로 온몸이 쑤신다는 우리 송편님들, 연봉은 올랐니? 취직은 언제 할 거니? 너 결혼은 안 하니? 집안 어른들의 이 압박 질문으로 스트레스가 잔뜩 쌓였다는 우리 송편님들, 아, 맛있게 먹긴 했지만 기름진 음식으로 과식으로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아직도 빵빵해서 힘들다는 우리 송편님들, 지금 냅다 그냥 이 원투 찬찬찬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로를 개운하게 풀고 우리 스트레스도 풀고 몸과 마음을 가뿐하게 만들어드릴 이 시간, 송편님들의 명절 피로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나눠보면서 지금 얼마나 피곤하신지 얼마나 힘드신지 남겨주십시오. 힘찬 에너지 음료 쿠폰으로 저희가 에너지 충전해드립니다. 원투 찬찬찬 입장 코드는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에 만나는 텐션 충전 타임 원투 천천찬, 첫 번째 구피의 많이 많이로 놀아봅시다.

하하이님, 송디 연휴 동안 달리셨나요? 얼굴 살이 빠진 느낌이네요. 저는 러닝을 한 게 아니라 좀 다른 걸 달려가지고 사실은 살이 좀 쪘습니다. 저와 같이 살을 빼야 한다는 우리 송편님들 모두 소리 질러!

이너지형님 내 뱃살 날려 날려 이너지형님의 뱃살을 태워봅시다 파이어 사랑의 한마디만에 도대체 어디 갔냐 4645번님 오전 테니스 치고 오는 길 자전거 타다 넘어졌습니다 아우 창피해 벌떡 아파요 사실 아픈 것보다 항상 넘어지면은 이 창피한 게 문제죠 4645번님 제가 주변에 사람들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우리 4645번님 상처 잘 치료하시고요 얼른 낫길 바랍니다 파이팅!

명절 현실은 현실 하지만 이 시간만큼 우리는 어떤 가요에서 놀아봅시다.

저는 오늘까지 쉬는 날이라서 침대에 누워서 편안히 듣고 있어요. 부럽죠? 자, 구름마 사탕님이 부러운 우리 모든 송편님들 모두 모두 소리 질러!

딸기 건행맘님, 명절 휴가 동시에 감기 걸려서 주사 맞고 음식 준비했네요. 아직까지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했더니 몸이 천근 만근입니다. 감기야 가라! 같이 달려봅시다. 감기야 가라! 건가가 와라! 자, 이어지는 곡

이번 연휴 동안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배가 왜 이렇게 나왔냐고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지 뭐예요. 오늘부터 뛴다고 했는데 벌써 뛰기 싫네요. 하지만 0432번님 우리 같이 약속 지킵시다. 0432번님 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가자.

수원입니다. 내일 미용실을 개업해요. 지금은 친정엄마와 같이 미용실 정리하면서 볼륨을 크게 놓고 듣습니다. 설레고 기뻐요. 축하해주세요. 1186번님 앞으로 미용실 운영하는 동안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너지 드립니다. 미용실 대박나자 가자. 우리 1186번님께는 힘찬 에너지 음료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수지만님, 송디, 저희 서방 수요일에 퇴사 앞두고 있는데 오늘 쉬는 날인데도 인수인계 다 해주고도 일 못하는 직원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출근했습니다. 정말 다 왔는데 쉬는 날에 출근하는 것만큼 짜증나는 게 어딨겠습니까? 우리 수지맘님의 남편분께 응원 에너지 드립니다. 수지맘님, 남편분 모두 워리어팀! 3706번님, 연휴인 어제도 근무를 해서 피로가 가시질 않았는데 들려주시는 신나는 음악에 몸을 흔드니까 기분이 전환되네요. 문자 처음 보내봐요. 제게 에너지를 주세요. 3706번님, 시그니처 에너지 들어갑니다. 우리 3706번님께는 힘찬 에너지 음료 쿠폰도 바로 나갑니다.

3001번님, 밝고 긍정적인 송디 열렬 애청자입니다. 올 추석엔 꿈에 그리던 명절 여행 갔다 왔어요. 이 기분 이번 주도 계속 이어가길 바라요. 명절 여행 어디로 가셨죠? 그 기운, 그 기분 이번 주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 한마디 드립니다. 우리 3001번님 가자! 텐션 업!

마지막 노래 컨츄리 꼬꼬 콩가. 8393번님, 연휴 끝난 후 당직인 남편, 왜 저는 좋은 건가요?

0457번님 송디 저도 몸이 천근만근이네요. 출근해서 놀고 있는데도 힘드네요. 차라리 빡세게 일하면 덜 힘들텐데. 아, 일 대신에 지금 이 시간 빡세게 몸 한번 흔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돌리고 돌리고 흔들고

3026번님 연휴 내내 일하고 또 일하니까 힘드네요. 쉬고픕니다. 이렇게 일하면 부자 되겠죠? 연휴 내내 일하고 또 일하고 계신다고요? 아 정말 진짜 몸이 많이 지치실 것 같은데 우리 10월 5일도 있고요 10월 9일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3066번님께는 힘찬 에너지 음료 쿠폰으로 에너지 들어갑니다.

서핑님 그리고 데니 오빠 주원님도 오늘 아지야 아자자자자 자 명절 끝났다고 울상 지을 거 없습니다. 우리 남은 10초 동안 마음껏 웃어봅시다.

월요병 타파 프로젝트 원투 찬찬찬. 우리 송편님들의 월요일이 조금 더 가볍고 힘차고 조금은 즐거울 수 있도록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 신명나게 스텝업고 입장해 보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 텐션도 원투 찬찬찬.

서지원 또 다른 시작, 그 전곡 솔리드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였습니다. 소금이님, 군산에 짬뽕 먹으러 다녀오다가 국도에서 음주운전한 아저씨가 은행나무 들이받는 걸 실시간으로 봤어요. 놀라서 차 세우고 119 신고하고 심장은 두근두근. 음주운전하지 맙시다. 안 다치셨죠? 괜찮으신 거죠 지금? 야, 이게 그 사고 나는 거를 만약에 현장에서 직접 이게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배우긴 하잖아요. 뭐 112 신고하고 119 신고하고 해야 된다. 근데 사실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놀라가지고 굳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일단 바로 신고를 하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뭐 명절만 되면은 왜 또 그렇게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참, 아 진짜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다치지는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 다행입니다. 신고 잘 하셨습니다. 1497번님, 애들 교육으로 이사 준비를 하게 됐었는데 좋기도 하면서 머리가 아프네요. 근데 좋기도 한다는 거 보면 원하는 곳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뭐 어쨌건 막 이사 준비하면 또 할 거 많잖아요. 일단 짐 싸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사 업체 부르고 견적 내고 정리하고 이사도 참 귀찮죠? 저도 원룸에 살고 있으니까 이사를 딱 두 번 가봤는데 그 좁은 곳에 그 적은 짐을 옮기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근데 가족끼리 다 같이 움직이고 이러면 또 얼마나 힘들고 귀찮겠어요. 아, 1497번님 화이팅 하시고요. 그래도 분명히 만족하실 곳으로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은요. 마히바흐저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K-Will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케이윌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마이바흐전님과 함께했고요. 이승철 그 사람까지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송인찬의 어떤가요? 벌써 A면 다 될 시간입니다. A면 끝곡 조규찬과 박선주가 함께 부른 소중한 너.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8: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경기 광명시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지역 관광명소인 광명동굴을 잇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GM1을 다음 달 7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구간은 철산역에서 광명동굴까지 12.3km로 투입되는 셔틀버스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지만 비상상황 외에는 주행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레벨 3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시는 이번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경험을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미래 모빌리티와 연계해 스마트 교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액화수소 생산시설 정기 대정비에 대비해 다음 달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45일간 수소버스 안정 운행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SK인천석유화학 액화수소 생산시설이 정기 대정비에 들어가면서 수소 공급의 일부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인천시는 기존 액화수소 충전소와 대체 기체 충전소를 활용해 충전 수요를 분산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최대한 유지하되

0: 불가피한 경우 일부 수소버스 노선의 배차 간격이 늘어나거나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가 내년도 개발 제한 구역 주민 지원 사업 국비로 올해보다 약 31억 원 늘어난 1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국 사업비가 올해보다 6.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 배정액은 전국 14개 시도 중 가장 많습니다. 예산은 고양과 남양주, 의정부 등 도내 13개 시군의 도로 하천 정비와 누리길, 여가 녹지 조성 등에 쓰입니다. 인천시가 시민 5,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안전보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고 91%는 재난사고 대비 시민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보장 항목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가 30%로 가장 많았고 추가 희망 보장 항목으로는 땅 꺼짐 상해 사망, 후유장애가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여건과 시민 수요를 함께 고려해 내년도 시민안전보험 운영 방안을 정비하고 차년도 보험 계약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북부 동물위생시험소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의심축이 발생하면 시료를 수원이나 경북 김천으로 보내지 않고 자체 검사할 수 있어 진단 시간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험소는 다음 달 시작되는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맞춰 24시간 상시 진단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2028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도, 습도는 40%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1: CBS

0: CBS 라디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5: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6: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이 차례 어떠가요?
7: 오후 2시 5분부터 4시까지 송인찬의 어떤가요?

9월 28일 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노래는요.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이었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 함께해 주시는 루비제이님, 삼칠샤이님, 캔들라이 판다님도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 비면에서는요. 송디와 텔레파시 이 코너 또 왔습니다. 제 마음과 송편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확인하는 그 코너고요. 코너 참여와 함께 송편님들의 이야기와 신청곡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풍경을 좀 나눠주셔도 좋고요. 뭘 먹었는지, 어떤 좋은 곳 다녀오셨는지 사진과 함께 인증샷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때마다 또 항상 하는 고민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은 명절 음식, 저 전찌개에서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하는 송편님들 계실 텐데 분명히 우리 다른 송편님들 중에서는 현명한 방법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또 명절 음식 활용법에 대한 그런 꿀팁 같은 것도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아주 유익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참여 방법 안내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3: 테스트.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통하면 통할지니 숫자로 전하는 제 마음 들리십니까? 오늘의 시그널을 받아주세요. 송디와 텔레파시. 오늘 오프닝부터 삑사리가 나서 텔레파시의 감도가 어떨지 살짝 불안한데요. 자, 불과 지난 주만에도 제가 이 코너 대신 제기차기를 하면서 아주 그냥 팔다리를 허우적허우적 댔습니다. 나름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또 웃겼다 이런 분들이 많았고요. 그 하루짜리 코너는 이름 그대로 정말 하루만 코너로만 남게 됐고요. 그 영상은 두고두고 저희 송인찬의 어떤가요 너튜브 채널에 영원히 박제가 됐습니다. 궁금하신 송편님들은 너튜브에서 송인찬의 어떤가요 검색하신 뒤에 21일 딱 일주일 전 월요일자 영상으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놓친 송편님들은 그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도 두 자리 숫자로 저와 송편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통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숫자를 생각하고 적어놨을까요? 송편님들이 보내주실 숫자는 00부터 99 사이입니다. 1과 2 같은 한 자리 숫자를 보내고 싶다면 앞에 반드시 0을 붙여야 되거든요. 01, 02, 05 뭐 이런 식으로 두 자리로 만들어서 보내주시고요. 숫자는 1인당 하나만 보내주셔야 됩니다. 숫자 다시 보낼게요 이러면서 하나 더 보내주시는 송편님들이 가끔 계신데요. 그렇게 되면 중복으로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 주셔야 되고요. 다 또 중요한 점, 집계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시간 안으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오늘 집계 시간은요 14분부터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계 시간 14분부터 21분까지 7분 동안 넉넉하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마음이 통한 선착순 1등에게는 바로 드실 수 있는 치킨 앤 콜라 치콜 세트 보내드리고요. 같은 번호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텔레파시 보냅니다. 제가 생각한 숫자는 바로 이건 야! 야! 오늘 감도 수신 감도 살짝 불안한데요. 혹시 못 받은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으라차차차차! 자, 오늘도 저는 분명하게 텔레파시를 보냈고요. 제가 어떤 숫자를 생각하고 적었을지 텔레파시 받으셨다면 두 자리 숫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노래입니다. 2PM Again and Again. JYP 2PM

0: 분들을 뽑아 볼 건데요. 오늘은 10의 자리부터 한번 공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한 숫자, 두 자리 숫자, 10의 자리는요? 3입니다. 자, 이제 숫자는 30부터 39까지. 이 중에 저와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마지막 1의 자리 숫자는 8이었습니다. 이로써 오늘 제가 생각한 행운의 번호 38이었습니다. 오늘은 분명하게 의미가 있는 숫자거든요. 제가 왜 38을 골랐는지 당첨자 뽑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듣고 와서 제가 또 소명의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때 또 설명을 드리고요. 당첨자 뽑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노래는요. 엠블랙의 Oh Yeah.
1: Yeah. Amigos.

분 계셨습니다. 한 분. 자, 치콜 세트. 오늘 주인공은요, 퀼트걸님 축하드립니다. 자, 한 분. 항상 이 시간 될 때마다 한 분이라도 그래도 맞춰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37을 보내주신 분이 진짜 많으셨어요. 파란하늘님도 37 해주셨고요. 그리고 주관적인 자기님은 아, 83 할까 38 할까 고민하다 83 했는데 아이고 하면서 83이 나왔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왜 38을 했느냐. 아, 주말 방송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유출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좀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제 저는 명절 때 가족들과 고스톱을 치는 관례가 있습니다. 가족 행사가 있는데요. 그 고스톱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어떤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패를 38 광땡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주말 동안 굉장히 또 오랜만에 독서를 했어요. 어떤 책을 읽었냐? 우리 허영만 선생님의 타짜를 읽었습니다. 타짜에서 제일 높은 패, 섰다에서 제일 높은 패가 38 광땡이죠. 네, 그래서 38을 골라봤다는 점. 아, 이렇게 또 오늘 약간 해명, 소명의 시간을 좀 가졌고, 제가 뭔가 생각하는 숫자마다 아, 우리 송편님들과 많이 빗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차라리 제가 송편님들의 생각을 다 한번 비껴나가 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숫자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이 조금 더 잘 맞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송편님들은 평소 보내시던 숫자 보내주시고, 저는 저희 능력을 믿고 송편님들을 한번 제대로 피해가 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트랙은요, 주얼리 네가 참 좋아.

clap, clap, clap. Yeah. 자, 엠블랙 오예 노래 나가는 동안 당첨자 뽑았는데요. 집계 시간 안에 숫자 38을 보내신, 그래서 저와 통한 송편님은

라붐의 아로아로였고요. 그 전곡은 주얼리 네가 참 좋아였습니다. 아, 저희가 아까 추석에 뭐 하셨는지 그리고 뭐 드셨는지 남은 명절 음식에 대한 꿀팁 있으신지 이런 거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써니님께서 신김치를 밑에 놓고 위에 전을 덮어서 국물 조금 붓고 전찌개 하면 맛있습니다. 만며느리 주부 경력 39년차 경험입니다 라면서 아주 소중한 꿀팁을 또 전술해 주셨습니다. 아, 신김치를 밑에 놓고 전을 덮고 이제 국물 조금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해서 끓이면 맛있다. 보통 이제 그 찌개 특히 약간 김치 들어간 거 할 때 이 김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 신김치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맛이 또 완전 달라진다고 하는데 신김치로 이 약간 맛을 딱 잡는 그런 꿀팁을 주셨고요. 저는 입동님

사연이 조금 공감이 되는데, 명절에 부침전 많이 남았습니까? 그렇다면 떡볶이에 튀김 대신 넣어서 먹어보세요. 느끼해서 못 먹을 것 같은 전이 떡볶이 양념 무치면 꿀떡꿀떡 꿀맛이 됩니다. 근데 우리 집에선 전이 안 남아요. 남의 집에선 왜 전이 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부분에 공감이 좀 많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소신 발언하자면 살면서 전찌개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이 남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꿀팁을 주셨습니다. 떡볶이에 튀김 대신 넣어서 먹어봐라. 상상이 좀 돼요. 그 떡볶이 국물이 아무래도 약간 느끼한 걸좀 잡아주니까 이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많이 하실 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소금이님도 이런 꿀팁 주셨고요. 전자레인지용 오목한 그릇에 전을 잘게 썰어놓고 토마토 스파게티를 사다가 위에 덮고 치즈 올려서 돌려 드셔보세요. 아, 이거는 약간 그 그라탕 같은 느낌으로 먹어봐라. 이런 느낌인데 약간 세분다 공통점이 맛있는 걸 덮어라 인것 같습니다. 일단 애매하게 남은 거 맛있는 걸 덮어서 맛있게 먹어보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5940번님은 추석 연휴에 있었던 일들 보내주셨는데요. 엄마 모시고 친정 식구와 대만 다녀왔습니다. 6년째 엄마와 해외여행을 가는데 항상 좋아하시네요. 더 나이 드시면 못 가실까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 대만 다녀오셨고요. 대만 그 맛있는 음식 진짜 많지 않나요? 저도 작년에 11월, 딱 11월 그쯤 대만을 갔던 것 같은데, 진짜 가서 먹기만 했습니다. 뭐안 하고 정말 그냥 먹고 좀 걷고 먹고 좀 걷고. 아, 근데 그것만 해도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아마 5940번님도 저기 식구분들하고 또 어머님하고도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은요, 팀의 별로 한번 이어가 봅니다.

옥주님, 이승철님, 안 그래도 추석 때 TV 공연 보고 바로 아들들이 콘서트 예매해줘서 기분이 좋았었는데 방금도 콘서트 검색해보고 있었습니다. 본방 재방 보고 어찌나 좋던지 실제로 들어오면 더 좋겠죠? 아, 이번 명절 때 그 이승철 콘서트 보신 분 계신가요? 아, 저는 진짜 제가 원래 문화생활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고 잘 안 하는데 딱 그 노래를 듣고 있는데 콘서트 현장에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와,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진짜. 야, 역시 명가수는 명가수고 명곡이 진짜 많다. 하, 좀 참 그런 생각 들기도 했고. 그리고 중간에 그 박보검 씨 나왔잖아요. 배우 나왔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갑자기 막 와, 막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승철 씨도 이제 아, 주객전도 된 것 같다. 자기가 나왔을 때보다 반응이 더 좋은 것 같다. 약간 좀 이런 그런 그 에피소드도 있었죠. 아무튼 이번에 이승철 콘서트 보신 분들도 다 좀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승철 노래를 저희가 1부에 듣고 왔으니까요. 2부, 이제 이번 곡은 박보검의 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보검, 내 사람입니다.

0: 어, 딸?
1: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안.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서울시.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7: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직전곡으로 박보검 노래가 나가니까 다들 박보검 얘기밖에 없네요 노래가 잘생겼죠 진짜 자,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끝곡은요. 수지와 백현이 함께 부른 드림입니다. 아, 송편님들은 박보검 영상 조금 더 보시고 뒤에 이어지는 하효진의 라이키팝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송편님들 내일 또 올건 가요.

0: CBS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관련 내부 고발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던 전직 보좌관이 제2의 조국을 막기 위해 편지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CBS 박성태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김승원을 제2의 조국으로 만들지 말고 김승원을 위해서라도 빠른 결단을 내려달라고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김 의원이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졌던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과 법무부 장관 직무관 이해 충돌 문제를 사퇴 요구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A씨는 경기도당이 일부 당직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미신고 통장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당내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국내 송환된 북한군 포로 2명에 대해 정부가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이번 입국은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북한군의 신원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돼 당사자나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생활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봉서린과 양지인, 오예진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사격 여자 25m 권총단체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2010년 광저우 대회 동메달, 2014년 인천대회 금메달, 2022년 항저우 대회 동메달에 이어 이 종목 단체전

0: 열린 4개 대회 연속 입상했습니다. 양지인의 격발 지연 실수에도 불구하고 마더니 봉서린이 속사에서 292점을 쏘며 아시안게임 단체전 은메달을 이끌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2026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VMA에서 대상격인 올해의 노래를 포함해 3관왕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피콕 극장에서 열린 MTV VMA에서 정규오집 아리랑 타이틀곡 스윔으로 올해의 노래를 수상했으며 베스트 케이팝, 베스트 그룹 부문도 차지했습니다. 케이팝은 지난해 블랙핑크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아파트로 사상 처음으로 올해의 노래를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대상격의 상을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편 블랙핑크 리사는 드림으로 베스트 팝을 수상했는데 이 부문에서 케이팝 솔로 가수가 호명된 것은 리사가 처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고치인 1,505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의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질문하고 읽어라. 고전이 답했다. 베스트셀러 작가 고명환과 함께 떠나는 CBS 시투어 인문학 기차여행 1박 2일. 여수의 푸른 바다와 오동도, 순천만의 청정 자연을 거닐며 내 삶을 바꾸는 깊이 있는 강연과 북토크와 함께 게장백반, 꼬막 정식, 남도 한정식 등 남도의 미식도 가득 담았습니다. 단 100명 한정, 신작 독서의 기술 친필사인 증정까지 고명환 작가와 떠나는 인문학 기차여행. 문의 전화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8: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오늘 아침 회사 컴퓨터 켜고 비밀번호 입력하는데 어? 뭐였지? 하면서 순간 멈칫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며칠 쉬었다고 해서 일상이 확 달라진 것도 아닌데 괜히 다시 시작하는 날엔 모든 게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메일 한 통 읽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거였지 하다 보면 슬슬 원래의 속도를 찾게 될 거니까요. 약간의 로딩 시간은 필수. 기분 좋게 기지개 한번 켜고 시작해볼까요? 마돈나입니다. Papa Don't Preach.

0: 마돈나의 Papa Don't Preach, Like P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Pop, 하유진입니다. 라이코님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 출근은 잘 하셨는지, 일상 복귀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정말 오늘이 오지 않길 바랐는데 또 이제 일상으로 복귀해야 될 시간이 와서 그래, 시간은 또 흐른다 하면서 터덜터덜 출근해서 일하고 그렇게 또 라이키팝 지금 시간이 됐네요. 근데 신기하게 라이키팝 시간 4시 딱 되니까 에너지가 확 도는 거 있죠? 이게 다 라이커님들 덕분입니다. 도리도리님이 하디 안녕요.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몸무게는 얼마나 늘어났나요? 아, 이런 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비밀인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잠도 많이 자고 푹 쉰 연휴였습니다. 우리 라이커님들은 몸무게 많이 느셨나요? 복시리님, 안녕하세요 하디. 체력관리 잘하세요. 오전에 열만 떼고 지금 라이키팝 체력관리 잘하세요. 걱정되네요 하고. 아, 여러분, 제가 그 이번 한 주 동안 옆집에 그 12시 프로그램 있잖아요. 12시에 만나는 그 프로 12시에 만납시다 스페셜 DJ를 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또 잘 들었다고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진짜 어찌나 든든하던지 힘이 없다가도 우리 라이커님들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거 보면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감사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또 라이키팝 이 소중한 한 시간 그냥 보낼 수 없겠죠?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박그로쉬 서울.

0: 오런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멜리의 Hot in Here이었고요. 에미넴의 Real Slim Shady까지 신나게 리듬 타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지 형님이 에미넴 월요일부터 달리나요 하셨고요. 제주 딸기 산도님, 우리 아들 1호가 좋아하는 곡들이 콸콸콸 하셨는데, 아 오늘 또 월요일 중에서도 유독 힘든 월요일, 연휴 끝난 그 월요일이라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살이님이 터덜터덜 아침 출근길에 1시간 20분을 서서 왔어요. 평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은 듯 그 여파인지 하루 종일 피곤해요 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피곤하신 분들 힘드신 분들 힘내시라고 신나는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1326님이 연휴에 뱃살과 몸무게 숫자가 늘어나서 기분이 우울하고요. 실컷 놀다 출근하는 월요일이라 기분이 조금 안 좋지만 또 어쩌겠어요. 다음 주가 되면 연휴가 생기니까 그때를 기다려봅니다 하셨네요. 맞아요 여러분, 연휴가 또 리필됩니다. 제가 아 그래 어제 진짜 월요일이라니 하다가 어? 근데 한 주만 지나면 또 연휴잖아? 연휴 리필이다! 우예!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다른 다음 주에 휴일을 기다려보며 힘을 내보자고요. 안졸리나 졸리나님이 닉네임처럼 자도 자도 누우면 계속 잠이 오는 건 미친 건가요? 아니요. 요즘 근데 날씨가 이렇게 살랑살랑 서늘한 날에는 잠이 그렇게 잘 옵니다. 저도 이번 연휴에 언제까지 잘 거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잠을 많이 잤어요. 늦잠도 자고 낮잠도 자고. 근데 잠은 원래 자면 잘수록 오고 안 자면 안 잘수록 잠이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무튼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잘 수 있을 때 자야 돼요. 나중에 되면 언제 잘 수 있을지 또 모르기 때문에 잘 수 있을 때 자야 된다. 아셨죠? 손에 담은 달빛님, 가을바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달콤해요 하셨는데, 맞아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의 이 슬픈 마음과는 달리 바람이 야속할 정도로 살랑살랑 날이 좋아가지고 진짜 가을 느낌 물씬 나는 날입니다. 이럴 때 또 이런 노래들 한번 들어줘야죠. 창수님 청해 주셨네요.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 띄워드리고요. CBS 뮤직 차트 23위 아니타 카 싱어스의 Welcome to My World 함께 들어보자.

하효진의 라이키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코 가을홀릭님 청해 주셨어요. 98 Degrees의 Because of You 였고요. BTS의 Swim 들으셨습니다. 방탄소년단이요, 여러분. 현지 시간으로 27일 미국에서 2026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이 시상식에서 방금 들으신 그 곡 Swim으로 대상격인 올해의 노래를 비롯해 3관왕을 차지했대요. 와! 또 이런 팝계의 기쁜 소식을 라이키팝에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축하하는 의미로 BTS의 Swim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음악이 이렇게나 큰 사랑을 받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뭔가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멋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리스펙하는 마음. 팝 방송에서 외국 가수의 그 음악을 많이 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가수의 음악을 이렇게 틀 수 있다는 거,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어색하지 않다는 게 참 대단하고 참 많이 발전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팝을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깨가 으쓱 했달까요? 김상윤님이 하디 또 봐요. 12시 방송하고 안 피곤하신가요? 월요병 예상하셨는데

0: 아, 제가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거 내가 할수 있을까?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라이코님들이 무한 응원, 무한 애정을 이렇게 쏟아주셔가지고 정말 힘이 많이 나요.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라이코님들밖에 없습니다. 최고, 정말 최고세요.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해요. 또 저희 그 유지수 부장님, 해피송의 안방마님, 우리 유지수 부장님도 엄청 챙겨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셔가지고 덕분에 힘내서 하고 있습니다. 살짝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너무 여기저기 목소리가 나오니까 혹시 질리시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살짝은 되지만 제가 잘하는 수밖에 없겠죠? 재밌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9024님, 연휴의 마지막 날 집안 대청소로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쌓아둔 게왜 이리 많은지 재활용만 세 봉투가 쌓아 나오고요. 쓰레기 20리터짜리 두 봉지 나왔어요. 빨래까지 마치고 마지막으로 샤워하고 누워서 편히 신나게 듣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과 몸으로 힘내려고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자랑을 하셨어요. 저희 회사는 대장님의 넓은 마음으로 28일까지 연휴라고 해주셔가지고 편히 쉬었어요. 라고. 부러워요. 쉬는 동안 라이키팝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으셨대요. 잘하셨습니다. 또 연휴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그나저나 정말 최고의 회사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23일부터 쉬셨대요. 어머. 거기가 어딘가요? 저도 가고 싶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CBS 사랑하고요. 우리 라이커님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얼른 노래 들어보죠. 마 솔리튜드. 조지 스무스타키의 마 솔리튜드. 들어드리고요. 이 노래. 질리올라 칭케티.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질리올라 칭케티의 넌 홀레타까지 함께 들어보자.
1: Pour avoir si souvent dormi.

진리 올라 칭케티의 너너렛다 였습니다. 경수님께서 오 막판에 노래 너무 좋으네요. 근데 이건 어느 나라 말일까요? 하셔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이게 이탈리아어래요. 너너렛다가 아 원래 이제 국내에서는 나이도 어린데로 알려져 있는 제목. 정확히 풀어드리면 나는 당신을 사랑할 만큼 나이가 들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가사가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혼자 당신과 뭐 외출을 하거나 사랑을 얘기할 수 없으니 좀만 더 기다려달라는 순수하고 풋풋한 소녀의 심정을 담은 노래라고 하네요. 노노레타 이탈리아어였어요. 그 이전에 들으신 곡이 조르주 무스타키의 마 솔리티드 이 곡은 그 프랑스어거든요. 근데 그림자님께서 해석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불문과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아, 학교 다닐 때 불어 공부 열심히 안 해가지고 해석은 조금 힘듭니다. 나중에 그 AI 도움 받아가지고 기회가 되면 꼭 해드릴게요.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라이키팝 오늘 마지막 곡 머라이어 캐리의 마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8302님 청해 주셔서 이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이번 주 9월과 10월이 교차하는 한 주답게 가을도 한층 더 깊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설악산에서는 작년보다 나흘 빠르고 평년과는 같은 시기에 올가을 첫 단풍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갈수록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점점 더 낮아지겠고 특히 이번 주 금요일과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아침 공기가 무척 쌀쌀해지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 속에서 건강관리 꾸준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15도, 전주 대구 16도, 춘천 12도로 오늘보다 좀 더 낮겠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서울 광주 27도, 대전 대구 26도로 오늘과 비슷해서 여전히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비 소식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7: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6: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8: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8: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9: 당연히 콤비타죠!
10: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1: 콤비타 마누카 꿀.
1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5: CBS 경제 연구실.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 아나운서 서현미입니다. 오늘은 돈줄난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함께 경제 고민, 걱정들 타파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1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7: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18: 행복 짓는 건설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MCO.
17: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8: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19: 쇼리 실라!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5: 잘 부탁드립니다.
6: 폐암 등 직업성 암사

0: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돈줄남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1: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제 수입은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처럼 집값, 노후, 결혼 자금 걱정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다만 마음 한켠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서울에 12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갖고 계시니까 언젠가는 결국 내게 오겠지. 솔직히 그 생각이 있었기에 악착같이 아끼고 모으기보다는 현재의 삶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고 실버타운에 들어가시거나 주택연금을 받아 노후자금으로 쓰고 싶다고 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마음속으로 믿고 있던 마지막 안전판이 갑자기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 집은 부모님이 평생 일해서 마련하신 재산이고 노후를 위해 쓰시겠다는 것도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서는 서운함이 올라와요. 나는 외동아들인데 부모님 재산을 기대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부모님도 자식의 미래를 조금은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제가 너무 속물 같고 불효자인 것 같아 괴롭습니다. 머니트레이너님, 이 상황에서 제가 불효자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2: 네, 결론은 불효자입니다. 네, 이건 진짜... 이 마음이 드는 거는 뭐 제가 뭐 이해는 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마음속으로 믿고 있던 마지막 안전판. 야, 이거 너무 적나라하다. 네. 이거 마음속에 이런 뭐 불효자라는 얘기는 제가 뭐 사실 조금 과하게 한 얘기긴 한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주택연금이 올해 2026년 3월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 많은 5060분들이 연금액이 무려 종신연금형 정액형 기준으로 3.13%가 인상이 됐고
1: 네.
2: 보증료도 1.5%에서 1%로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더 좋은 게 뭐냐. 무조건 그 집에 살아야만 인정이 됐었는데 이제는 실거주 의무화가 예외 인정 항목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자녀에게 뭐 부양을 받는 것 때문에 자녀 집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합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실거주가 아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주택을 남에게 임대하고도 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물론 100%가 되는 건 아니고 주택금융공사에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굉장히 조건들이 좋아지고 더더욱 우리 5060들한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거죠.
1: 맞아요.
2: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수 있는 거거든요.
1: 근데 이제 자식이 부모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는 것과 그거에 의존하는 것,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2: 기대하는 것까지는 뭐 그건 뭐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의존한다라고 하면 그 의존성으로 인해서 본인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고 경쟁력이 떨어진다. 뭘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삶의 성장에 지장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뭐 12억 아파트를 언젠간 날 주실 수도 있겠지라는 것 때문에 이분이 뭐 아유 일을 하지 마 뭐 열심히 안 살아도 돼 이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자꾸 할수록 뭔가 마음은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한 게 저는 외동은 아니거든요. 외아들이긴 하지만 위에 누님이 두 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뭐 물론 부모님은 뭐 물려줄 것도 하나도 없지만 만약에 있었다 그래도 자녀가 3명이면 조금 그 생각 3명이 나누면 뭐 얼마 안 되겠구나 이 생각할 텐데 진짜 내가 외동이다 그러면 진짜 나 같아도 조금 생각은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서 조금 돈을 모으는 걸 소홀히 한 게 아닐까. 이건 좀 너무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너무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돈에 대한 걸 티를 내시면은 아이들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다. 경제력을 지원하는 만큼 경쟁력은 떨어진다. 이 세상에 뭔가를 얻으면 뭔가를 잃는다.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뭔가 안 좋은 게 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0: 이 부분을 꼭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1: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얘들아 우리 집은 12억짜리 자가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만 난 너희에게 이걸 물려주지 않을 거, 다 쓰고 죽을 거다.
0: 그렇죠. 설사 나중에 진짜 다 쓰고 죽지 않고 다 쓰고 죽는다가 아니더라도 일단 말은 야 너네들한테는 이런 거 안 준다.
1: 이런 한 푼 안 갈 것이다.
0: 증여의 성인 증여의 비과세 한도인 5천까지는 내가 좋다. 그 정도 주는데 그게 끝이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제가 그 교육비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은 뭐 한 1학년까지는 너희가 적응할 때까지는 등록금을 대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충분히 요즘 세상에 돈 벌어가면서 등록금 되는 사람이 많다.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줘야 경쟁력이 올라가지. 야 공부만 해. 그냥 하여튼 뭐 내가 유학이든 뭐든 내가 진짜 집을 팔아서라도 해줄게. 이거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아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리고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이번에 집 팔아서 실버타운을 가든 아니면 이걸로 주택연금을 받든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대화를 할 여지가 있다면 네. 어머님, 아버님 그 집을 재개파십시오. 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0: 내가 돈을 빨리 모아가지고.
1: 네, 왜냐면 그죠? 이게 12억짜리 집이면 지금 그래도 서울에 12억 정도면은 막 그렇게 상급지는 아니지만.
0: 그래도 괜한 뭐.
1: 하급지보다는 그래도 약간 그럼요. 높은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죠.
0: 네, 우리 서현미 아나운서님 네. 엄청난 추리력이 지금 발현되고 네. 있는데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통 증여가 있고 상속이 있고 저가 매도가 있거든요.
1: 네. 네.
0: 근데 증여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아, 상속이 있긴 한데 상속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가 살아 있어서 배우자 공제를 받는다면 몰라도 만약에 나중에 그냥 다이렉트로 받는다 그럼 이것도 이 정도도 상속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자,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서현미 아나운서가 아이디어를 낸 돈을 좀 모아서
1: 네.
0: 부모님 집을 거죠. 내가 저가 매수한다. 저가 매수 인정 금액은 보통 3억 이내 또는 30% 이내니까.
1: 맞아요. 아니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월세를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은 실버타운에 가 계시고 제가 월세를 드리겠습니다.
0: 이렇게 딱 하는 거지.
1: 네. 네 그런 맞아요. 다음에 이제 차례차례 이제 증여를
0: 월세 안 드리게 되면 그거 증여가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꼭 드리셔야 되는 거고 주택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부모님이 물론 굉장히 오래 장수하시기를 당연히 희망하겠지만은 나중에 주택연금에서 받아간 그 생활비와 이자를 차감하고 주택 평가 금액이 예, 나중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 평가 금액에 차액이 생기면 그 부분은 또 우리 자녀분에게 상속이 당연히 돼. 외동입니다.
1: 맞아요.
0: 외동.
1: 네.
0: 예, 무조건 100%.
1: 그리고 만약에 그때 그 남은 금액을 받지 않더라도 자기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네. 여태까지 그럼, 부모님이 받으셨던 맞아요. 모든 금액을 다 공제하고
0: 그렇죠.
1: 사실 그걸, 수 있습니다.
0: 그걸 모아서 내 네. 추억이 있는 어린 시절에 내 추억이 있는 이 집에서 네. 내가 살겠다.
1: 네.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부부입니다. 요즘 저희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전세 만기 뒤에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은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저희 힘만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기엔 돈이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최근 시부모님께서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합칠 재산인데 우리가 가진 자금도 보탤 테니 서울의 넓은 평수나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사서 같이 살자라는 겁니다. 솔직히 재테크만 놓고 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부모님 자금까지 보태면 솔직히 좋은 입지, 더 큰 집, 더 가능성 있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질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 걸립니다. 돈으로는 분명 이득인 선택인데 대신 저희 부부의 독립적인 생활은 포기해야 하는 것 같아서요. 같이 살게 되면 생활 방식도 달라질 거고 부부만의 시간이나 거리감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 솔직히 겁납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현실 앞에서 이 정도 타협은 감수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부부만의 공간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건지 요즘 정말 고민이 큽니다.
0: 아, 예. 사실 이거 정말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1: 합가.
0: 합가. 야, 이게 요즘 좀 흔하지 않은 건데.
1: 네.
0: 결혼 3년 차. 이게 핵심입니다. 아직 자녀가 없어 보이고요.
1: 네. 예. 신혼이고.
0: 결혼 3년 차면 신혼입니다. 신혼에. 예, 갑자기 시부모님과 합가. 이거는 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근데 네.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안에 뭔가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다고

0: 누군가 돈을 좀 보태주신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전세금으로 다른 전세를 구하지 말고 부모님이 주시는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데 이걸 자녀 명의로 하게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돈만큼 증여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런데 그러면서 조금 넓은 평수나 재건축 호재가 있는 소위 말하는 좀 상급지로 똘똘한 한 채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1: 네.
0: 이런 이야기인 거죠. 아, 참 상당히 어찌 보면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어때요?
1: 아, 고민되죠.
0: 고민이 되긴 됩니다. 옛날 같으면 뭔 소리야 합가 이러겠는데 요즘같이 또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세상에서는 뭔가 이것이 이런 유혹을 확실하게 뿌리칠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1: 엄청 고민될 것 같아요.
0: 고민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1: 네.
0: 경제는 선택의 문제고 선택이란 건 무엇을 포기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뭘 선택할까 보다 뭘 포기하는 것의 가치를 더 우선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럴 때는 이익의 관점이 아닌 손실의 관점으로. 자, 이거죠. 집을 내가 그러면 이번에 그 부모님한테 그 돈을 못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똘똘한 한 채로 못 가는 위험, 거기 못 살 위험이 크냐, 아니면 그 집에 살면서 부모님과 합가해서 모든 부부의 이분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부부 간의 공간이 지켜지지 않는 이 위험이 크냐, 어떤 위험이 크냐에 따라서 당연히 선택의 방향이 결정나는데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1: 장인 장모님이다.
0: 아, 제가 장인 장모라고요?
1: 아니요, 장인 장모님이 그런 제안을 했다.
0: 아, 저한테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는 그렇게 굳이 그 돈을 받아서 좋은 데로 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1: 아, 그거는 근데 작가님이 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아니, 뭐 그런 건가? 그러면 하여튼 뭐, 아,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이거 합가 안 하고, 아유, 그거는 좀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아유, 안 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주시겠다라고 하는 증여로 이제 너 집 사는데 보태라고 하는 그 돈을 안 주실까? 나중에 언젠가 상속으로라도 받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지금이 막 빨리 진짜 득달같이 쫓아가서 빨리 상급지를 안 잡으면 막 지금 뭐 앞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빨리 지금이 마지막이야 뭐 이러면 조금 마음이 그런데 뭐 굳이 똘똘한 한 채를 아니 시장의 상황이 영향을 전혀 안 주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결혼 3년 차의 부부에게는 결혼 3년 차의 부부만의 시간과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1: 전 좀 생각이 다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저는 만약에 시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셨다. 옳다구나. 저는 왜냐면 지금 증여, 왜냐면은 지금 이걸 안 받으면 증여 지금 못 받잖아요.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0: 그렇죠, 예.
1: 근데 지금 증여를 받으면 인플레이션이 더 이제 물가가 더 많이 오르기 전에 지금 잡을 수 있는 집의 가치가 전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0: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게 부모님이 전세 살진 않을 거예요. 부모님이 전세 사는
1: 뭐
0: 게 아니라
1: 자가가 있으시겠죠?
0: 부모님이 자가가 있으실 거라고
1: 그걸 팔고
0: 그 돈도 인플레이션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꼭 그 집이 우리 집으로 합쳐져서 어느 집에 들어가 있어야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집도 우리한테 주려고 했던 그 집도 올라가요. 그래서 굳이 제가 봤을 때는 부부의 이 3년차 신혼부부의 이 어떻게 보면은 시간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까지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이유보다는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래 뭐 우린 저는 딸같이 생각합니다 이러고 또 아우 저는 그냥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 이러는데 몰라 그거는 나오셔서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시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말이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애가 나오니까 아직 애가 없잖아요 이 집이.
0: 네.
1: 근데 만약에 애가 생겼어. 근데 같이 살고 있어. 그러면 이제 시부모님이 애도 봐줍니다. 그럼 저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일거양득이 아닌가라는
0: 그렇죠.
1: 생각을 잠깐 했는데
0: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쳐진다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집을 살 때입니까 팔 때입니까는 참 의미 없는 질문이 어떤 집이냐 어디 있냐 얼마냐 이거에 따라 다른 것처럼 이거는 딱 어떤 시어머니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1: 그러네요.
0: 시어머니를 면접을 딱 봐서 시어머니가 아, 굉장히 또.

0: 요즘 시어머니들 중에 굉장히 신식 시어머님들 많습니다. 네. 이런 분이고 아주 뭐 정말 딱 선을 지키시고 딱 이렇게 부담 안 주시고 그러면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이 TV에서 드라마에서 보는 시어머니 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1: 애미야,
0: 사랑과
1: 부기짜다.
0: 뭐 전쟁인가 뭐 그런 데 나오는 그죠? 뭐 그 유명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가끔 뵙는데 그 서건순 여사님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바람도 필 수 있는 거지. 네가 얼마나 못했으면 애가 바깥으로 돌아? 뭐 이런 얘기 하시는 이런 시어머니라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다.
1: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너무 좋다 이러면 또 같이 사실 수도 있고.
0: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연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시어머니냐에 따라서 그 시어머니 면접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냥 시어머니라면 저는 3년 차에 신혼부부의 삶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돈은 어딘가에서 굴러간다. 언젠간
1: 받을 수 있다.
0: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 이건 약간 답변이 저랑 작가님이랑 좀 의외로 나왔네요.
0: 그러네요.
1: 오히려. 저는 오히려 작가님이
0: 무슨 소리야. 받아야지.
1: 그렇지, 그렇지.
0: 이게 지금 수익이 얼마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았지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1: 그러게요. 제가 오히려 막혀있네요.
0: 잔학괴가 아닙니다. 저는.
1: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맞벌이로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부부가 둘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이는 친정엄마가 거의 전담해서 봐주고 계십니다. 처음엔 잠깐만 부탁드리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아이 밥 챙겨주시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 주시고 저희 늦으면 저녁까지 봐주실 때도 많습니다. 사실상 엄마가 저 대신 육아를 해주고 계신 셈이죠. 저희도 너무 죄송해서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게 너무 적다고 하더라고요. 입주도움 있으면 300만 원은 기본인데 엄마가 몸상해가면서 애 봐주시는 건데 그 돈으로 되겠냐라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저도 더 드리고 싶은데 현실이 쉽지가 않아요. 주담대 갚고 생활비 쓰고 나면 빠듯하고 그렇다고 엄마 도움 없이는 맞벌이를 계속하기도 어렵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병원 가시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 죄책감이 듭니다. 머니트레이너님, 가족이 해주는 육아에도 정해진 값이 있는 걸까요? 지금 제가 드리는 100만 원, 감사의 표현으로 적절한 건지 아니면 엄마의 희생에 너무 기대고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0: 네, 이 답은 어머님의 마음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1: 그러게요.
0: 어머님의 마음이 아유 우리 딸이 이렇게 아이 낳고 힘들게 직장 생활하면서 또 주담대 이자 갚으면 얼마나 힘들어. 내가 이거 정말 조금 힘이 들더라도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1: 네.
0: 야 진짜 얘도 정말 징하다. 어떻게 이걸 100만 원으로 저렇게 맞고 저렇게 미안하다고 저렇게 입 싹 닫냐. 진짜 이건 말도 안 된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이런 마음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이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맞죠. 물론 100만 원이 적 라는 건 뭐 저도 당연히 그 동의합니다. 수고와 어떻게 보면 아이 보는 것도 일종의 몸을 움직이는 노동일 수 있는데 이 대가로 보면 되게 작은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 누구 손주죠?
1: 어머니.
0: 어머님 손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입주도움이랑 비교한다? 아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입주도움이 300인데 어머니 어떻게 100만 원 주냐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건 그건 진짜 남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고 아니 이게 무슨 남이야? 이게 내 새끼인데 내 새끼인데 뭐 거기다가 야 내가 입주 도움이 300만 원만큼도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할 부모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무조건 입주 도움이와 비교하면서 너무 적다라는 논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이 부부가 상황이 여유가 있는데 안 드린다. 우리 저기 좀 더 투자 좀 해야 돼. ETF에 좀 더 넣어야 되니까 어머니 좀 깎아봐. 뭐 이래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은 아마 이 얘기를 보내면서 저한테 좀 용기를 얻기 싶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괜히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사연자님의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어머니가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봅니다. 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어머니는 무슨 죄야? 어머니는 이렇게 힘든데 100만 원 받고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00만 원 외에 200만 원 모자라는 만큼을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1: 어떤 것이요?
0: 그러니까 뭐 정말 엄청난 수준의 어마어마한 감사의 표시.
1: 아하.
0: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0: 그냥 의례적으로 나중엔 너무나 우리 에바 주신지 벌써 1년 됐어.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엄마 너무 고마워, 엄마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가 줄어들 거예요.
1: 무뎌지니까.
0: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그냥 매일같이 그냥 오늘 하루만 와서 봐주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면 야야 뭘 그렇게 저기 저 어?

0: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이는 금방 큽니다. 이런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갈 거고 늘 죄송하고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아주 지나칠 정도로 자주 표현해 주세요. 자주 표현해 주세요. 그게 맞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100만 원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더 올려드린다는 건 어렵다.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성의 표시라는 게 있잖아. 100만 원으로 일정 기간 지났으면 엄마 내가 입주 도우미는 200, 300이라는데 그렇게 못 드리지만 엄마 조금 병원 가시는데 더 쓰시라고 10만 원 더 넣었어요. 이번 달부터는 어떻게든 110만 원 해볼게요. 이런 거. 이런 게 그리고 엄청난 190만 원어치의 또 립서비스.
1: 맞아.
0: 이렇게 되면은 어머니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받으실 거다.
1: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내 딸 고생하는 거 싫거든. 내 딸 막 이거 막 아끼고 또 저것도 아끼고 몸 버려가면서 막 그러는 것도 싫거든요. 자기는 고생하시면서도.
0: 네네네.
1: 그러면 야 됐어 안 줘도 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0: 맞아요.
1: 근데 이게 이제 친정어머니면은 이제 엄마 너무 고생이 많아 너무 고맙고 나 진짜 너무 엄마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남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0: 아.
1: 남편은 200만 원어치가 아니라 300만 원어치를 하셔야 되고 오히려 또 이제 이게 시부모님 시어머니가 오셔도 도와주신다. 그럼 며느리가 진짜 잘해야 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1: 이게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성은 평생 돌봄 노동을 해야 된다. 네.
0: 누군가를 돌봐야 돼.
1: 그러니까요.
0: 애도 돌보고 남편도 돌보고 뭐.
1: 맞아요. 여자들은 애기 낳으면 내 애기를 키워야 되고 그 애기가 또 시집이나 장가를 가면 그 애의 애도 내가 키워야 되고 결국 내 남편이 아프면 또 남편도 돌봐야 되고 이러다가 평생이 끝난다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식들이 제대로 알고 좀 고마운 표시를 충분히 해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지
0: 맞습니다.
1: 않나.
0: 그러니까 손주 봐주고 받는 이 비용은 마음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 그런 수준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너무 이렇게 이 황혼육아 이 황혼육아에 너무 올인하셔가지고 건강을 상할 정도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 건강 상하게 하셨다가는 나중에 진짜 정말 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녀들한테도 또 마음 안 좋은 거고 잘 좀 균형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여기서 말씀하신 그 입주 도우미 300만 원과 엄마의 100만 원을 비교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 얘기니까 그냥 네. 넘어가시면 됩니다.
1: 네. 네,
0: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1: 네. 그래도 가족 간 육아라고 해가지고 막 하루 종일 뭐 부탁하지 말고 어떤 기준이나 원칙 같은 걸 좀 세워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서현미 아나운서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친정엄마가 왔을 땐 장모님 그러니까 그 사위가
1: 네.
0: 그리고 또 시어머님이 왔을 때는 며느리가
1: 네.
0: 이렇게 크로스로 더 과하게 감사의 표시 잘하는 이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 이게 참 지혜로운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1: 그래요. 우리 어머님들도 사실 아유, 내 자식의 자식이니까 와서 봐주기는 하지만 이미 이제 연로하셨기 때문에
0: 네.
1: 엄청 힘드실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늘
0: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깨알 정보를 말씀드리면 그 여러분 거주하시고 있는 지자체에 들어가시면요. 뭐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복지센터 뭐 이런 것들 안에 우리 그 손주 돌봄 지원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지역에서 이렇게 뭐 플랜카드 걸려 있는 것도 보셨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지자체마다 서울시는 웬만한 구는 다 있는데 이 돌봄 손주 돌봄 지원에 대한 뭐 대단한 혜택은 아니지만 또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을 꼭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 만약에 읍면동 지역이라면 행정지원센터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혜택을 주실 수 있는 지원책이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받으시면 좋겠다.
1: 깨알 팁이 아니라 엄청 큰
0: 그런 거죠. 팁입니다. 맞습니다.
1: 네, 꼭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1: 자, 마지막 사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CBS.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 선부터
3: 센트럴파크의 대자연

0: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CBS 뉴스룸.
2: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늑장조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북한 매설 지뢰로 확인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비공개 합의 여부를 두고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진실 공방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장관과 검찰청장, 중수청장과 경찰청장의 공석 사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CPTPP 가입이 이루어지면 제조업 생산 규모는 연간 최대 6조 7천억 원 늘지만 농림수산업은 연간 8,5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5: KPIN코.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6: 르노.
7: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월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정부 주요 인사와 안보, 파병 문제 등 추석 연휴 전부터 쌓인 국내외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것들인데 5박 7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 보입니다. 첫 소식 김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안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고 돌아온 이 대통령. 가장 시급한 과제론 인사 문제가 꼽히는데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퇴임에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도 지난주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비서실장은 내각 구성 등 인사를 책임지는 인사위원장이고 정책실장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만큼 이 실장 개편 파장도 그만큼 클 전망입니다. 연휴 동안 정치권에서 쟁점화됐던 25사단 지뢰 폭발 사고도 향후 전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될 경우 전면 규탄은 물론 일정 수준 이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 측이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0: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도 보입니다. 잠시 미뤄졌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도 관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이나 군자산 파견은 없다며 원칙을 제시했지만 청해부대 임무 범위 확장 등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1: 네, 당장의 가장 큰 현안은 비무장 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여파일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지뢰와 유사한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지뢰가 아니라는 진술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의도적인 은폐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네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재환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비무장 지대 내 사고 관련 조사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2: 네,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 민간조사위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어제 현장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조사팀은 모두 4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사고 당시 작전을 수행한 간부 일부도 참여했는데요. 첫 조사는 오전 9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진행됐습니다. 현장 인근 기동로에 대한 지뢰 정밀 탐색과 추가적인 기동로 확장 등이 실시된 겁니다. 다만 조사팀은 사고 지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지역이 미확인 지뢰지대여서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군은 조만간 현장 조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우선은 우리 장병에게 피해를 입힌 지뢰가 누구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 내용 중에 단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2: 사고 현장에서 북한의 목함 지뢰와 유사한 지뢰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병력이 폭발하지 않은 지뢰 한 발을 목격한 뒤 이렇게 진술한 건데요. 합동참모본부 황주봉 작전1차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3: 네. 그래서 형상은 목함 지뢰와 유사하고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였다는 취재 진술도 했고 다른 인원은 다른 종류로 추정되는 진술도 있었기 때문에
2: 다만 다른 종류의 지뢰로 보인다는 진술도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합참 설명입니다. 결국 현장 조사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진상규명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군은 사고 당시 부상자들이 착용한 장구, 화약흔을 채취한 거즈, 수시 제거한 파편 등에 대한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1차 감정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1: 네, 지금 군의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회로 간 것 같고요.
2: 네, 강 장관은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접견한 뒤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목함 지뢰가 아니라는 진술도 있다. 그래서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정 대표는 강 장관을 향해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4: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이 새롭게 배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면 명백한 침략 행위입니다. 대통령에게 맞서다가 지금 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있게 되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답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야권은 현장 조사가 늦어졌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거든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2: 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유엔사가 사고 당일부터 신속한 현장 조사를 요구했지만 우리 군이 거절했고 연휴 뒤인 29일로 잡혔던 현장 조사가 여론이 나빠지자 27일로 당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일부러 조사를 늦추거나 은폐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고 북한 지뢰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이번 사고를 둘러싼 여야 공방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네요.
2: 맞습니다. 국민의힘 정정심 원내대표는 군이 보인 행태는 조사가 아니라 은폐와 암장에 가깝다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든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대립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진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국방위원은 오늘 DMZ를 방문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반발하면서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공동 현장 검증을 하자는 민주당 측 제안을 거부하면서 국방위 차원의 현안 질의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국방위는 내일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DMZ 현장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내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야당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제기된 의문점을 수상이 국민께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김재환 기자였고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이슈도 이어서 짚어봅니다. 송환 과정에서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합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오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

0: 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성 수석은 우크라이나가 포로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이어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를 했다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양국이 포로 송환을 협의할 당시 우크라이나가 국내 비난 여론 등을 이유로 먼저 보완을 요구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송환됐다는 사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 합의가 깨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비공개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청와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성 수석은 이로 인해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졌다며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일부 인사들이 이 사안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1: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 것인가를 두고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회담 결과 발표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그 배경을 워싱턴 박지환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끝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 이란 문제를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설명자료에선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는 문장이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삭제됐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선 미중 정상이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지면서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기존과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갑작스레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올해 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선언하는 등 북미 대화 재개에 강한 집착을 보여왔습니다. 북한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이 강력 반발하는 비핵화 이슈를 일단 제외해 북미 대화 여건을 다지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이를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주환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를 두고 여야 대치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압박과 국민의힘의 엄호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재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입니다.
5: 재재청 거부를 던지듯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습니다.
6: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4: 여당은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서영규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힌 김태규 의원입니다.
7: 재청을 하기 전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면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이거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8: 결국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사직을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의도 외에는 아무런 의도 다른
4: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만 한 뒤 퇴장하게 돼 있는데 여야 공방이 거세지면서 조 대법원장을 직접 국감장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겠다는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선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9: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만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4: 대법관 재재청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박인입니다.
1: 이번 주 금요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등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맞습니다. 하지만 법무장관부터 검찰총장까지 모두 공석인 탓에 새로운 체계가 연

0: 착륙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송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검찰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법이 시행되지만 관계기관의 수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수사권이 사라지고 기소권만 갖게 된 검찰은 공소청이란 이름으로 새로 태어나는데 공소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공석입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하지만 법무부 장관도 공석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가진 의혹 속에 낙마하면서 법무부 장관 공석 사태는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검찰의 수사 업무 상당 부분을 맡게 된 중대범죄수사청도 수장이 없습니다. 중수청장 후보자인 김지용 전 검사가 민주당 내부 반발에 발목이 잡혀 인사청문회조차 불투명한 상태여서 중수청은 청장도 없이 이번 주 금요일 출범합니다. 경찰청은 청장 공석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벌써 세 번째 경찰청장 대행이 임명됐습니다. 건국 이래 형사사법체계의 가장 큰 변화가 당장 이번 주에 시행되지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중수청장이 모두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0: 경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 의원 성추행 의혹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9월 22일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로 불리는 세계적인 무역 블록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가입을 추진 중인데요. 가입 후에 제조업 생산은 연간 최대 6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농림수산업의 경우 8,5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일본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CPTPP, 회원국 인구만 5억 8천만 명, 전 세계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 블록입니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농림수산업의 명암은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우선 경제 전체로 보면 가입 효과는 플러스로 나타났습니다. 협정 발효 10년 뒤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0.38%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는 제조업입니다. 협정 발효 이후 15년간 제조업의 생산 파급 효과는 연평균 6조 3천억 원에서 6조 7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면 농림수산업은 시장 개방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 수산업은 817억 원, 임업은 606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모두 합하면 한 해 8,500억 원이 넘습니다. 다만 이번 분석은 잠정 전망치로 실제 영향은 향후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CPTPP 가입 추진 여부를 계속 검토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이승훈입니다.
0: 유명 고기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가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들의 3천억 원 가까운 돈을 낮은 금리로 빌려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 지원으로 판단해 1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광일 기자입니다.
3: 명륜 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은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 14곳에 3천억 원 가까운 돈을 빌려줬습니다. 금리는 연 2.3에서 4.6%.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보다 훨씬 낮아 대부업체들이 아낀 이자 비용만 217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빌려준 돈에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연 3에서 4% 금리로 대출받은 790억 원의 정책자금도 포함됐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이렇게 마련한 돈을 가맹점주들에게 연 최고 18% 금리로 다시 빌려줬습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가맹점주에게 적용한 금리 자체가 아니라 회장 일가 업체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몰아준 구조입니다. 가맹점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명륜

0: 차량이 대신 갚기로 해 대부업체가 떠안을 위험까지 낮춰졌습니다. 명륜당은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와 대출 조건도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정부 공개서에는 신용 제공 관련 내용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했습니다. 공정위 이순미 상임위원입니다.
1: 부당 지원 금액이라고 하는 게 217억 정도 규모가 상당하다는 부분들도 있고 이종근 대표가 실제 금리 결정하는 거라든지 사업 모델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부분 다 관여를 했고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가지고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0: 공정위는 명륜당에 과징금 148억 원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2: 한국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어린이집 취업까지 성공했지만 고향에서 떼야 하는 서류 한 장 때문에 2년째 일을 시작도 못한 아프간 난민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3: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A씨는 22살에 한국으로 탈출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인정받아 특별기여자가 됐고 새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1년 동안 매일 5시간씩 한국어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공부했습니다. 결국 2024년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같은 해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관할시청은 어린이집에서 일하려면 아프가니스탄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A씨는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증명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탈레반 집권 이후 본국의 행정지원이 끊겨 직접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해야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A씨는 본국에 돌아가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법무부와 교육부 등에 면제를 요청했지만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합격하고도 2년째 일을 하지 못한 채 본국에 갈 날만 막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주민센터 친구 부대표 조영관 변호사입니다.
4: 난민의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수단이 제공될 필요가 있거든요. 난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 아동 관련 직무인 만큼 범죄 경력 확인이 필요하고 내국인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만 난민 등 특수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는 유엔 난민협약 등에 따른 대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CBS 뉴스 김지은입니다.
2: 전국 일반 상가 8곳 가운데 한 곳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 일반 상가 공실률은 13%를 넘어서면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긴장 재고조 등의 여파로 국내 기업의 경기 전망이 한 달 만에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전망치는 98.6으로 기준치 100을 밑돌면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해졌습니다.
5: 온라인 핫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2: 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주목받은 뉴스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6: 네, 안녕하세요. 네,
2: 첫 소식은요.
6: 아쉽지만 이제는 작별할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 내내 부산을 뜨겁게 달궜던 상어, 바로 북항이 이야기인데요.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나타난 이 상어를 보려고 몰려든 누적 방문객만 56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12만 명 넘게 찾아오면서 인파가 이렇게 몰렸는데요. 북항에는 지난 18일 처음 발견된 뒤에 오늘까지 10하루째 이 수로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초 이제 무리하게 쫓아내려다가 이 상어가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문가 자문에 따라서 스스로 나가길 기다려왔는데 연휴가 끝날 때까지 머물자 관계기관이 결국 인위적인 유도 작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부산시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등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선박과 워터펌프를 동원해서 수로 안쪽에서 외해 방향, 그러니까 넓은 바다 방향으로 상어를 유도할 계획인데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 그물망으로 그 퇴로를 차단해가면서 바다로 돌려보낸다 이런 방침입니다. 상어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작전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북한이가 무사히 제 바다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2: 네, 뭐 부산 시민 또 귀성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잖아요.
6: 네.
2: 자, 그런 만큼 이제 안전하게 바다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6: 호두과자를 제친 1위의 주인공입니다. 추석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하면 보통 이 따끈따끈한 호두과자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2: 네.
6: 지난 추석 연휴 닷새 동안 전국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0: 많이 팔린 먹거리 뭔가 봤더니 바로 아메리카노였습니다. 네. 한국 도로공사 자료를 보면요. 아메리카노가 추석 연휴 닷새 동안 무려 87만 7천 개가 팔려서 41억 7,800만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2021년부터 5년 연속으로 판매량 매출액 모두 1위를 지켰습니다. 졸음을 쫓으려는 그 귀성객 귀경객 운전자들의 필수품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매출 2위는 26억 6천만 원어치가 팔린 호두과자였고요. 라면, 스낵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휴게소 먹거리 물가도 만만치 않게 올랐는데요. 돈가스류가 평균 가격이 5년 새 28% 정도 올라서 11,400원을 넘어섰고요. 호두과자 역시 23% 올라서 5,400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 떡꼬치, 국밥류도 일제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이 운전자들이 다른 대체 상권을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장거리 운전에 지친 분들의 쉼터잖아요.
0: 네.
1: 네, 지갑 부담까지 덜어준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0: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를 몸소 증명한 90세 보디빌더 이야기입니다. 올해 90번째 생일을 맞은 일본의 현역 보디빌더 가나자와 토시스케시가 일본 마스터스 보디빌딩 대회에서 85세 이상 부분에서 또 한 번 정상에 올랐습니다. 90번째 생일 바로 다음 날 출전해서 우승을 거머쥐면서 개인 통상 19번째 전국 재패라는 대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건강 비결이 철저한 식사 관리 그리고 스스로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정신적인 그 젊음을 지켜준다 이런 트레이닝에 대한 열정 두 가지가 비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치지 않은 그의 도전 정신을 계속 응원해 보겠습니다.
1: 네, 여기까지 최인수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 주시죠.
2: 네, 가을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오늘 설악산에서는 올가을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작년보다는 나흘 빠르고 평년과는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번 주 중반부터 부쩍 더 쌀쌀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풍도 점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요일인 오늘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제주 산지는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에 5에서 20, 영남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15도, 광주 대구 16도, 춘천 12도로 오늘보다 좀 더 서늘하겠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서울 춘천 대전 대구 26도, 광주 28도로 오늘과 비슷해서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인 모레는 낮부터 밤사이에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비가 그치고 난 뒤에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목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 금요일에는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아침 공기가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9월 28일 월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이덕현,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BS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5: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5: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5: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자 청와대 대법관 제재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혔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면서 청와대와 대법원장 사이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을 했다가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죠. 잠시 일부 철여 영의에서 주요 현안들 함께 짚어보고요. 이부 한파 인터뷰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해서 한미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남겨진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까지 들어봅니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5: 행복 짓는 건설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MCO.
4: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5: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7: 1533-1566 세라하임.
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8: 3, 2, 1, fire.
9: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10: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2: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km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5: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6: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7: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6: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17: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6: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7: 10월 오픈 때 가보자.
16: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18: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새마을금고보험.
19: 중화역 가까이
20: 새집이 라온.
19: 기다려온 서울 새집
20: 드디어 라온.
19: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0: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9: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8: 취업이 잘 되는
21: 경복,
8: 잠재력은 전문가로
21: 경복,
8: 4호선 캠퍼스
2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좋다.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환.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환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0: 네, CBS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철이와 영희 시간. 이제 영희를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유, 그냥 에너지 넘칩니다. 이제 힘을 확 받았어요. 자, 철이를 맡고 있는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그리고 우신이를 맡고 있는 원래 우신이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근데 우신이라는 이름이 되게 멋있어.
3: 아, 그런가요?
0: 뭐 어떻게 지었어요?
3: 아, 그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0: 장명서에 지었어요? 아니면 아버님은 할아버지?
3: 아버지가 지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신자 돌림이었고서 양면이 아~ 믿을 신자 단련이었고 그 가운데 글자는 네. 어리석으루입니다.
0: 어리석으루?
3: 네, 바보 우자.
0: 아, 왜, 왜, 왜?
3: 그러니까 이제 이름에 조금 안 좋은 글자를 쓰면 좋다 이런 것도 있고 아~ 그리고 이제 너무 영민하게 그렇게 남들 속이면서 살지 말고 조금 바보처럼 살아라.
0: 저는 이름 네. 한자가 너무 좋아. 재상제야. 그래서 안 좋아서 좀 바꿀 까봐 약간 예, 좋은 교훈 얻었네. 이제 추석은 잘 보내셨죠? 우리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에이,
0: 명절을
1: 너무 잘 지냈습니다.
0: 네. 아, 여기 슬퍼 보여요.
1: 사실은 어머니가 한 달 정도 입원해 계셔가지고
0: 아이고, 아이고, 그렇구나.
1: 오늘 퇴원을 하셨는데 예, 예. 또 다시 응급실 지금 실려가셔가지고
0: 아이고, 아이고. 우한이시구나. 쾌유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정철 최고위원께서는
2: 저도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보냈습니다.
0: 조촐하게 보냈습니다. 네. 아, 근데 네. 약간 키가 더 크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스튜디오 들어오시는데 노 변호사님이 키가 더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아, 명절 끝나고 키가 더 클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자 일단 현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 아, 이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공적 영역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또 이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후폭풍이 거세는데 오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일단 보면서 이어갑니다.
4: 그 전당대회를 거쳐서 우리가 상당히 상호 다른 의견들이 당내에 존재함을 알았지 않습니까?
3: 네.
4: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흔히 이야기하는 뭐 멸칭, 그다음에 어떤 표현에 있어서의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시민, 그럼 뭐 유사시민, 뭐 또 유, 또 무슨 시민 뭐 등등이 있는데 우리 민티의 구독자 여러분들부터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유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마 예.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0: 예, 자, 민티라는 단어. 일단 저희 방송은 보수, 진보 다 들으시기 때문에 민주당 TV의 준말입니다. 민티, 그죠? 예, 민티에서 오늘 아침에 나와서 김민석 당대표가 했던 발언인데 유시민 작가가 오늘 결국 명예훼손이라 경찰 고발 당했군요.
3: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오늘 유시민 작가를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0: 예.
3: 지난 22일이었죠. 미디어오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검찰개혁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이야기한 게 허위 사실이다라는 게 시민단체 측의 주장입니다. 다만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이기 때문에 이 발언이 실제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좀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관련한 멘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SNS에.
3: 네. 어제 귀국길 SNS에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또 믿었던 유튜브 채널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짓과 폭언과 음해에는 당당하게 그러나 품격 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하자라면서 그들이 저질스럽게 나와도 우리는 고고하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0: 예?
3: 유시민 작가의 뭐 이름을 직접 말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유시민 작가의 검찰개혁 비판 그리고 청와대 측의 이제 공식 반응까지 나오면서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범 여권의 내부 갈등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냐 해석이 나오는데요.
0: 예?
3: 대통령은 5박 7일 미국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어젯밤에 귀국을 했습니다.
0: 예, 요 SNS 메시지도 뭐랄까요? 그 전 국민보다는 그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 자, 믿었던 유튜브 어디입니까?
3: 모르죠.
0: 알면서 알려주세요.
3: 뭐 직접 뭐 나
0: 연 내내 궁금했단 말이에요. 과거신 기자 알겠다 싶었을 때 묻고 싶었는데
3: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0: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 마음속에 있는 걸 김정철 최고위원께서 끄집어주세요.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걸.
2: 제가요? 저는 문제 털레 위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0: 아예예 예. 아무튼 멸칭 쓰지 마자 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자 일단 대통령의 SNS 글을 보면 굉장히 또 수위가 세요. 사실은 거짓과 폭언과 음해에는 당당하게 품격 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하자. 아 그리고 저질스럽게 나와도 우리는 고고하게 가자. 이게 이제 미셸 오바마가 얘기했잖아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뭐 이거잖아요, 그죠? 자, 노 변호사님.
1: 일단 발음 너무 좋으신데.
0: 아, 예. 아, 4년제 대학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1: 자. 네, 일단 저는 대통령이 네. 좀 참다가 사실은 네.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물러설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없고 이제는 좀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유 작가에게는 사실은 이제 그만큼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도 별 말을 안 하고 있었었는데 그전에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을 했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분이 이제 점점 본인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제대로. 직접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0: 예.
1: 이 흐름이라는 게 결국은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면서 좀 과도하게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니까
0: 예.
1: 아,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0: 예.
1: 이게 그냥 약간 그냥 방치하면 더 나락으로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유 작가의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개혁하고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 대통령이 예. 우리를 속인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0: 맞아요.
1: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도대체 누군지 제가 매우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0: 본인 아니에요?
1: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 내가 보기에 본인 플러스
0: 내가 이제. 생각한 내가 예, 이해한 거가 달랐다.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말이 거짓말인 게 잘못된 말인 게
0: 네, 네.
1: 대통령이 작년 4월 15일 날 알릴레오 이제 그때 유시민 작가가 운영하던 그 채널에서
0: 예.
1: 나왔어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시 후보였죠.
0: 예.
1: 수사기관하고 공소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내가 말하는 검찰개혁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 본인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2019년도 3월에는 조국 전 대표가 또 본인 방송 알릴레오 출연을 해가지고
0: 예.
1: 내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이 중수청을 맡고 그다음에 보안 사건을 가지고 경찰을 견제하는 것이 맞다. 지휘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조국 전 대표가 했었었어요.
0: 예, 예.
1: 그리고 이거를 알릴레오를 그때 했던 그 유시민 작가가 맞다 예. 그러면서 정말 엄청나게 긍정적 반응을 보였었었어요.
0: 예, 예.
1: 그러면 사실 바뀐 거는 그들이지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0: 예.
1: 저는 대통령이

0: 하는 그 검찰 개혁이 더 이상 어떻게 가야지 검찰 개혁이 끝인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도 불안불안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1: 예.
0: 근데 더 이상 끝까지 더 가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1: 얼마 안 남았잖아. 이번 주에 출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더 이상은 흔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도 사실은 조금 다독이면서 이렇게 누수되는 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좀 땜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거를 더해라 그러면 도대체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너무 걱정스러워요.
1: 자, 우리 김용철 변호사님.
2: 이게 사실 유시민 작가가 하는 얘기는 검찰개혁과 아무 상관이 없는
0: 거예요. 그렇죠.
2: 네. 그러니까 이분이 검찰개혁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개념에 대한 논의라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본인의 예. 어떤 정치적 세력이나.
1: 속였다. 국민을 속였다.
2: 국민을 속였다. 이게 이제 우연히 맞는 말이에요. 이게 예? 이게 맞습니다.
0: 무슨 말이지?
2: 이게 이제 가끔
1: 갑자기
2: 가끔 예. 맞는 말을 하시는데 예. 이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관련된 부분은 정권에 속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일단 제 잔고도 많이 줄었고요.
1: 예.
2: 그다음에 저도 이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자기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또 집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아,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말들은 거짓말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을 속였다는 말은 맞는데
1: 예.
2: 유시민 작가 이제 그런 의미로 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일종의 편가르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되고 검찰개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도
1: 예.
2: 그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할 때 처음에는 원래는요 예전에 그 검찰개혁 논의나 그 민주당의 새또 논의들을 가서 다 보면요 그 안에서 검찰청 내에서 수사하는 검사하고 기소하는 검사를 따로 하자 이런 그 논의로
0: 했어요?
2: 시작했던 거예요.
1: 예, 예.
2: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아예 검사는 수사권을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 초기에는 수사하는 검사 있고 기소하는 검사 따로 있었어요.
2: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수사 지휘권도 폐지를 했고 예. 문재인 정권 시절에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으로 이미 검찰청법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아예 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가 돼서 제가 문제를 항상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1: 예.
2: 유시민 작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1: 예.
2: 이분이 검찰개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제로 상태가 마련돼야 되는데 제로가 아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0: 저는 이분이 얘기한 대로 하면요. 검찰은 네. 씨를 말려야 되는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없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
0: 근데
1: 아니에요?
0: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할 뿐더러 그건 네.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경찰한테 모든 권력을 쥐어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 예.
0: 그동안에 검찰이 문제가 됐던 거는 검찰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1: 예.
0: 저는 검찰을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기소 독점주의를 선보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 예.
0: 그거는 법조인들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니까 그런 내용을 하나도 말을 안 하잖아요. 이분들이.
1: 예.
0: 그냥 오로지 주구장창 수사권과 뭐 기소권만 분리하자. 그다음에 중수청은 검사가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거 정말 무식한 소리거든요.
1: 예.
0: 더더군다나.
1: 무식한 소리다. 노벼르사님이.
0: 정말 아무 책임을 안 져요.
1: 법률과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저는 정말 그 법률가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거고 정말 아무 책임을 안 져요. 그렇게 가지고 지금 우리 맨날 주장하는 게 형사소송법 이렇게 누더기 만들어놓고 검찰청법 완전히 망가뜨려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오히려 이분들 말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이 진짜 절단 납니다.
1: 어이구.
0: 그래서 대통령이 더 이상 여기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조국 전 대표나
1: 예.
0: 박은정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나
1: 예.
0: 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 국회의원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그분들이 반드시 국회의원을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아, 정치도 하지 말아요.
2: 왜냐하면
1: 예, 의원 하지 말아라.
2: 사람이 적어도 해는 끼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1: 국민들에게
2: 해는 끼치지 말아야지. 그런데
1: 예, 예.
2: 이렇게 해까지 끼치는 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이게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고 그 해의 정도가 너무 심해요. 그
1: 제도상으로.
2: 네, 이거는 강도나 뭐 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심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저는 지금 10월 2일이 엄청 걱정되는 사람이거든요.
1: 이번 주에요.
2: 네, 이번 주에요. 난리 납니다. 지금.
1: 아니 어떡하죠? 나 깜짝이야. 이거 추석 지나고 하니까 이번 주에요.
2: 중수청장도 없죠.
1: 중수청장도 없고 공수청.
2: 공수청에도 그리고 중수청에서 지금 검사들 뽑고 있는데 다 야. 지원도 다 안 돼가지고
0: 40명밖에 평범한
2: 40명밖에 안 가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출범이 됐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0: 우리라도 들어가서 해야 돼요.
2: 지금 저는 이미 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진행돼가지고 형사법 진행되면은. 각종의 소송에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헌적 행위이고 이 구속이 잘못됐고 이거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로 헌법적인 문제를 다 제기할 문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1: 예.
2: 이렇게 되면 사법 절차가

0: 완전히 정지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굉장히 혼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
1: 이거
0: 큰
1: 책임
0: 걱정입니다.
1: 누가 져요 그럼 이거?
2: 책임을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법무부 장관이 1차적으로 네. 질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가. 네.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그래도 보안 사건은 남겨놔야 된다. 조금이라도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 말을 하니까 그렇게 역적으로 몰고 닥치고 뭐 입닥치고 네. 뭐 폐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결국에는 지지자들을 반으로 갈라놨던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거는 진짜 앞으로 천취한이 될 수도 있겠다. 오히려 대통령이 이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발목을 잡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이런 생각 솔직히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 제도를 이제 70몇 년 만에 바뀌는 것이고
1: 그렇죠.
2: 정말 기존에 없었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잘 정착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1: 예.
2: 이렇게 계속 흔들기만 해가지고 소용이 없고 책임 안 지는 사람들은 이제 입을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아무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입으로만 떠들고 있거든요.
1: 그분들이 법무장관하고 중수청장하고
2: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 중수청장 지금 나온 사람 반대하고
1: 네.
2: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반대하고 계속하면서 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 네.
2: 그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놓은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근데 좀 너무 그거는 염치가 없는 얘기죠. 솔직히 말하면. 정말 그렇게 가지고 그분들을 임명하자는 말도 나와요. 왜? 본인들이 망가뜨리는 게 어떻게 끔찍한 것인가를 스스로 보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0: 지금 10월 2일 날 시행이 되고 나서 이 책임을 질 사람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뭐가 잘못됐는지를 인식하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1: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0: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뭐 수술 같으면은 사람이 죽으니까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게 네. 사회 제도라고 하는 건 사회 제도가 병 드는 거는 너무 시간이 천천히 지연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망가지고 났을 때에는 정말 돌이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됐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때 가면은 서로 지금 뭐 지금 유시민 씨나 뭐 대통령이나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1: 예.
0: 서로 상대방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거 아닙니까?
1: 아예 이쪽에서 아마 제대로 완벽하게 없애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0: 그렇죠.
1: 얘기할
0: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1: 또 이 한 번에서는 아니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뭔가 남겨놓자고 그러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과구신 기자.
3: 네. 검찰개혁 관련된 부분은 뭐 워낙 앞에서 두 분이 말씀 잘 해주셨으니까
1: 네,
3: 근데
1: 네.
3: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1: 네.
3: 사실은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좀 더 불붙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1: 예.
3: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 SNS에 올린 글이라든가 김민석 대표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1: 예.
3: 굳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민감하게 예.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1: 애둘러서 한다거나.
3: 네,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이 톤이 좋잖아요. 멸칭부터 우리가 줄이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우리 고고하게 가자라고 했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꼭 유시민 작가가 개인을 특정한 게 아니라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 어쨌든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다 끼워 맞춰가지고 난 절대 믿을 수 없어라고 해서 막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도
1: 예.
3: 굳이 거기에 뭐 일일비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한거나 반응하는 게 더 뗄감을 주고 더 이 관심을 줘가지고. 그게 더 저는 불을 붙일 수 있다 봅니다. 마치 한동훈 의원이 막 본인의 관심을 갈구하면서 뭐라고 할 때 그래서 더 주면은 더 불 붙잖아요.
1: 네.
3: 그래서 상대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1: 네.
3: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근데 청와대가 사실은 뭐 검찰 고발하고 뭐 이런 것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
1: 예.
2: 이건 이제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지금 한 것이고
1: 예.
2: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법적 대응 한다고 해봤자 이거는 사실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오히려 뭐 무혐의 난다거나 각하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더 그게 더 곤란스러운 거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1: 예.
2: 저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정말 소용이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X에 올린 거죠. 청와대 공식 입장으로 내놓은 게 아니고. 근데 왜 그러느냐. 지난번에 기자회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겼어. 이러면서 또 막 사람들이 혹세무민한 게 있었었단 말이죠.
1: 아, 그래요?
2: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는 이제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고.
1: 예.
2: 그 다음에 이쯤에서 한번 정확하게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다, 무책임한 상황이.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너무 지금 솔직히 말하면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힘들고 너무 나약하고 무기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를 좀 결집시켜 주세요. 우리들이 말이 맞다는 거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거를 조금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1: 예.
2: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응답하는 것도 저는 있었다고 봐요.
1: 예.
0: 저는 유시민 작가는 앞으로도 계속 말이 세질 것 같아요.
2: 그렇죠. 더 세지겠죠. 점점 세지겠죠.
1: 뭐가 더 세지죠 그러면?
0: 아니, 왜냐하면 이분이 글을 잘 지으시는 분이잖아요. 말을 정말 말을 잘 만들어내잖아요. 잘 만들어내서 딱 던져가지고 그 안에서 탁 갈라지게 딱 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1: 네.

0: 그런데 그 당원들의 어떤 강성 지지자들의
1: 예.
0: 표, 그 다음에 당권 싸움에 있어서의 어떤 부득이한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의 소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이 부작용을 예측하고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대로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럼 예.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 됩니다.
1: 네. 예. 유시민 작가가 근데 보면 주요 그 진보 유튜브에 나가다가 지난주에 나온 건 그 미디어 오늘 유튜브였거든요. 뭐랄까요? 전략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2: 근데 이제 그 미디어 오늘은 원래 이제 다른 기성 언론사들도 그렇고 예. 레거시 미디어만이 아니라 유튜브 생태계에서 소위 말하는 평론에 대해서 조금 저널리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었던 거고
1: 아.
2: 논평 계속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시민 작가께서도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특히 민주당 진영에 가깝다고 여겨진 유튜브 채널들의 편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1: 예.
2: 아마 그 부분에서 교집합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가서 얘기를 하신 건데 그 예.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전당대 국면과 지나서 이후에 이제 뭐 검찰개혁 이슈까지 겹치게 되면서
1: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지금 예. 속았다기밖에 기억 안 나잖아요
2: 항상
0: 그렇죠.
2: 유시민 작가께서 어떤 채널에 나가든 되게 길게 많이 말씀하시고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하진 않지만
1: 예.
2: 그 말들이 A부터 Z까지 다 틀렸다 생각하진 않거든요
1: 예.
2: 근데 일부 좀 괜찮은 말들도 다 묻혀버리죠. 표현만 남게 되니까.
1: 그게 예.
2: 잭나이프가 됐든 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철거가 됐든
1: 예.
2: 그런 말들만 남게 되고 그리고 예. 나머지는 다 사라지게 되니까
1: 예.
2: 최근에 이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는 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1: 예.
2: 정작 대통령 지지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의 한정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란 말이죠.
1: 미디어 토마토 조사입니다.
2: 네. 예. 어떤 분이 설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1: 그러니까 막 국민의힘 지지층 막 반 이상 거의 막 그 과반 이상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유시민 작가의 비판
3: 게다가
1: 잘하고 있다.
3: 조국 혁신당은 90%가 좋아하는데 울타리했다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어요.
1: 예. 자, 아무튼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건데. 자, 아무튼 관련해서 또 경찰 조사도 시작되고 하니까 아직 여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지웅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6: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5: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7: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8: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9: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네, 박정희 한판승부 CBS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지율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2주 연속 반등을 하는데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서는 결과가 나왔네요.
2: 네, 일단 리얼미터였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37.9%로 그 전주보다 3.1%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60.1%로 3.3%포인트 나아졌습니다. 지난주에 10주 만에 소폭 반등한 데 이어서 2주 연속 상승이었는데요. 반면에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9.4%, 민주당이 38.7%로 2주 만에 국민의힘이 다시 앞서게 되었습니다. 격차가 0.7%포인트로 오차범위 아니기는 한데요.

0: 리얼미터는 순방 외교와 인적 쇄신이 대통령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지금 중수청장의 인선 갈등이나 대법관 재청 충돌 등이 민주당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1: 예,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대통령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지하는 50대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불만이 컸어요.
0: 네, 이건 이제 PMI 조사였는데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비율이 50대에서 46.6%로 가장 높았는데 이 같은 50대의 66.0%는 부동산 세제 개편 잘못했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1: 예.
0: 전월세 등 주거 안정 정책에서도 50대의 66.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56.4%가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을 줘야 한다라고 답을 했는데
1: 예.
0: 50대 여성에서는 67.9%로 성, 연령별 집단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조사가 만 18세부터 69세까지만 대상으로 한 웹 패널 조사였기 때문에 70세 이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 예, 오늘 말씀드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리얼미터 조사는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월 21일에서 23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RDD 자동응답 방식이었고요.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월 22일에서 23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조사했고 무선 100% RDD 자동응답 방식 그리고 PMI 2026년 추석 민심 동향은요.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9월 12일에서 18일 전국의 만 18세에서 69세까지 1,003명을 대상으로 자체 구축 패널 무작위 추출 웹 메일 설문으로 조사한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자, 국민의힘 다시 장외투쟁 카드를 좀 만지작하고 있습니다.
0: 장동 대표가 어제 사실 추석 민심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폭발 직전 일촉즉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농지 전수조사 그리고 부동산 정책, DMZ 지뢰 폭발 사고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10월부터 주말마다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집회 신고도 해둔 상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동 대표 막상 실제로 장외투쟁 들어갈지는 좀 더 살펴보겠다라고 했는데요. 국정감사를 앞둔 만큼 우선 원내에서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응을 본 뒤에 장외로 전선을 넓힐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런 기류였습니다.
1: 예, 사실 지난주에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 장외투쟁 할 거냐 물어봤더니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 지도부에서 얘기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지도부가 아닌가 봐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면서 이렇게 국정감사에 집중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 대표가 이제 좀 더 살펴보겠다 요거는 뭐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하자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원내의 지도부 같은 경우는 아니다 국정감사 해야 돼 야당의 시간은 국정감사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건데 홍준표 전 시장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0: 네 어제 MBN이었습니다. 연말에 큰 고비가 올 것이다 라면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1: 예.
0: 추경호 전 원내대표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이 내란 관련 유죄 판단이 이어지게 되면 정부가 정당 해산 절차에 나설 수가 있다라는 게 홍 전 시장의 주장이었는데요.
1: 예.
0: 현재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내부 결속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똘똘 뭉쳐야 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사실 국정 운영의 동력은 그 대통령 국정에 대한 지지도인데 자 일단은 미약하나마 2주 연속 상승세 흐름으로 리얼미터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김성 후보자 사퇴,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이런 게 반영된 걸까요?
2: 네, 일정 부분 저는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의 이제 국정 수행이 1년이 조금 넘으면서 점점 가시화가 되고 그 평가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지표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더 좀 우호적으로 변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대통령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너무 내부적으로 흔들어댄다. 이런 예. 얘기들이 있으면서 그 불만 세력들이 이거 좀 결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런데 예.
2: 아직까지 저는 30%대 후반은 사실은 좀 안정적인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2: 기본적으로 40% 중반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지금 봐서 대통령도 청와대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앞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신경 쓸 부분은 내부적으로 뭐 누구 공격하고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해왔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쪽으로 좀 더 홍보하는 쪽으로 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1: 예.
2: 다만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것 등에 대해

0: 저는 대통령이 이제 꾸준히 이제 하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쉽진 않잖아요. 특히 전월세는 도미노 현상처럼 지금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맞아요. 게 맞아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좀 빨리 지지율을 회복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김영철 최고.
2: 저는 뭐 이 오르는 추세라는 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뭐 지지율이 올라야죠. 대통령께서 올라야 국가가 잘 되는 거니까. 예. 문제는 부동산 문제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오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법 자체가 이미 부동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너무 역행을 하니까 심지어 이광수 씨인가? 본인을 적극적으로 이대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얘기했던 네. 분도 예.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태가 됐다는 건 아, 전문가 그룹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고 뭐 국정을 너무 어떤 독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왜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랑 이렇게 반대로 가죠? 그리고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국정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늘 얘기하듯 10월 2일 이후에는 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1: 예, 과거신자도 민심의 흐름.
3: 최근에 이것들 보게 되면은 확실히 기자회견 효과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톤앤 매너가 나쁘지 않았고 다만 예. 이제 기대치만큼의 조금 더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는 건 저는 이후에 이제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탄원서 관련 이슈가 좀 있었고 즉 여권 관련 내부 갈등이 정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그 효과를 다 못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1: 예.
3: 결국 남은 것도 호재도 있겠지만 악재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권이 자생적으로 악재를 만들지 않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결국 40% 초반까지의 회복은 저는 무난할 거라 보는데 어떤 임계점이라 볼 수 있는 중반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기서 여당이 조금 실력을 보여주냐 아니냐 좀 차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0: 저는 김정철 변호사 말을 중에 일부 동의하는 게 예. 부동산 정책 문제는 정말 그 대다수 국민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50대에서도 사실 성장 부분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1: 예.
0: 자꾸 건드려가지고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담스럽고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1: 예.
0: 지금 김정철 변호사 같은 사람도 우리 집주인이 나보고 자기 들어와서 산다고 나가래요. 지금 이러잖아요. 그런데
1: 예.
0: 이런 식으로 그 정책이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게 만드는 타이밍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1: 예.
0: 게다가 더 문제는 대출이 지금 안 되고 있고
1: 맞아요.
0: 서울이나 이런 쪽은요. 중저가 아파트들도 소지거래가지고 묶여가지고 사실 이렇게 원활하게 잘 팔고 사고가 잘 안 돼요.
1: 예.
0: 물론 뭐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내놨는 데도 한 번도 이거를 팔았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1: 그러니까
0: 이거는 게다가 또 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뭐 서울에 강남에 뭐 3억짜리 아파트를 만들어주겠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또 기본적으로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게 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건 완전히 제가 보기에 좀 정신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4: 이제 순화했어요. 지금 뭔가 단어가 있었는데
0: 왜냐하면
4: 하고 싶은 말은 제정신이 아니다 했거든요.
0: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 이래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4: 그렇죠. 무슨 자본주의인데.
0: 자본주의를 망각하고 국민의 본성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자꾸 정책을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1: 네.
0: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더 인식을 하시고 네. 좀 더 절박하게 우리들의 얘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4: 네, 정책의 의지는 선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맞아. 안정시키겠다. 정책 그쵸. 의지가 선하다는 것으로 모든 게 설명될 수 없는 거죠.
0: 네.
4: 하다 보더니 그 과정 결과로 나온 것들이 지금 너무 역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후퇴할 땐 후퇴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렵네요. 부동산 정책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장외 카드를 마지작거리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도가 이제 민주당 지지도를 좀 앞서고 있다 이런 조사 리얼미터로 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이분의 노선에 대해 굉장히 비판 많이 받았었는데 계속 안 물러나고 버티니까 1년 넘게 버티니까 올라가네? 자, 야당 반장?
3: 네, 예. 이거를 장동혁 대표 공리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아, 저 당권파인가 봐요.
3: 아, 네. 왜냐면은, 예. 물론 이제 그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4: 예.
3: 저는 최근 국면에서 장 대표가 잘 안 보였다.
4: 아,
3: 안 보인 게 우리 측일 수 있다.
4: 뉴스 주목 받았는데.
3: 그게 사실 올림픽공원 보는 사람만 보잖아요. 이제 올림픽공원을 가도
4: 아, 방송이 잘못했네. 보는 아니, 사람만 보는 한판 승부. 야, 제가 볼 때 몇 번을 막 영상 틀더라고.
3: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봐야 돼. 효과를 본다는 건
4: 알겠어요.
3: 장 대표에게 좀 비판적이거나 중도적인 분들이 네. 그 올림픽공원에서 북을 치고 꽃을 달고 있는.

0: 옷을 보고 어 멋있다 하고 돌아서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1: 아 멋있다.
0: 네, 원래 좋아하는 분들만 아 역시 장 대표 훌륭하다라고 하지만 아닌 분들은 뭐예요? 뭐에 적 있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게 좀 많이 좀 쌓여 있고 특히나 저는 22일에 이 추석을 앞두고 했던 대국민 보고대회가 악수라고 봅니다.
1: 아 그랬어요?
0: 네. 대국민 보고대회 사실 그날 이제 결국 국회 또 이제 태극기 흔들면서 부정선거 외친 분들 같이 들어오기도 했고
1: 성종이와 그
0: 네. 네. 이분들이 모임으로써 네. 사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아. 바빠 죽겠는데 부정감사 고태하고 추석 때 또 지방도 내려가야 돼 지역구도 봐야 되는데 왜 또 모이라고
1: 인사로, 인사로 가야 되는데 네.
0: 그리고 이때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사전에 참여를 밝힌 사람들이 1만 명이다라고 했거든요. 아. 근데 국회 계단 앞 아무리 해도 1만 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사실 그날 성공했으면 10월에 자연스럽게 장으로 넘어가는 거였는데 아. 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넘어갈 수가 사실은 9월에도 다 해놨었어요. 집회 준비 해놨었거든요. 밖에. 근데 9월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월에 빌려놨다? 미리 준비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아~ 갈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국정감사랑 안 그래도 겹쳐가지고 원내 동원력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힘들죠. 그러니까 장 대표는 나가고 싶은데 네.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임을 아~ 이번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사실상 자인한 거다라고 아~ 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 20일 수요일 그 대국민 보고대 할 때 보고받은 국민들이 별로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유튜브로 많이 보셨을 수 네, 있겠지만 그렇죠. 예. 자 이런 홍준표 전 대구시장 요즘 말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연말을 대비해야 된다. 특히 이제 추경호 전 의원님 이분이 이제 내란 관련 재판을 받고 있고 유죄가 나올 경우에 이제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일단 당에 대해서 이제 당은 나오셨잖아요 이분이 그죠? 사실상 은퇴 선언을 하셨는데 계속 당 걱정 많이 하시고 또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장동혁 당대표에 힘을 실어주는 말씀도 많이 하고 계세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마음은 무엇일까? 김정철 최고.
2: 그냥 관심을 많이 끌고 싶으신 것 같아요.
1: 아, 왜 이렇게 너무 박하게 평가하시면 어떡해. 보수의 어른으로서 좀 이렇게 좀 그런.
2: 아니 왜냐하면 정당 해산의 예. 논의는 물론 민주당에서 그런 추진을 하려고 했던 생각 있었던 것 같아요.
1: 김성호 뭐 후보자도 뭐 그 옵션 중에 하나라고 말했던
2: 네,
1: 것 같기도
2: 말을 했고
1: 하고.
2: 뭐 예. 추경호 전 원도. 그런데 이게 정치적 공세인 거지 실질적으로 정당을 해산할 정도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국힘에 있는 일부 정치인이 그랬다 하더라도 그 안에 뭐 윤석열 뭐 전 대통령이라든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 자체를 훼손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예. 다만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뭔가 본인에게 아.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돋보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사실 홍준표 전 대표님 의원님 이렇게 보시면은 대구시장 예. 계속 자극적인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1: 거의 중앙에 계신 것 같았어요.
2: 네. 그러니까 예. 김호준의 역할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지금 그거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저는 정당 해산의 논의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단순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기 때문에 그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저는 국힘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장외 투쟁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아예 장막 외로 나가 아, 계시면은
1: 그렇죠.
2: 훨씬 지지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나.
1: 아, 그래서 장막 외라 하면 원 외로 나가라? 아까부터 그 모든 국회의원을 사퇴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2: 저는 지금 정치
1: 정치하지 말세요. 너무 많아.
2: 아, 저는 정치의 목적을 좀 바꿨어요.
1: 저는 김정철 최고위원 같은 분이 하시면 잘할 것 같아.
2: 해를 끼치는 아, 분들을 내보내자. 있잖아. 이게 지금 제 요즘 아, 정치의 모토입니다.
1: 바이러스.
2: 아, 네. 정치가 지금 너무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1: 아, 국회 300명 국회 중에.
2: 국회 너무 많다. 그래서 아. 이분들을 내보내는 것이 이번에 저의 정치의 큰 목적입니다.
1: 아니, 근데 노예 변호사님이 물끄러미 말하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3: 아니, 달성하기 어렵겠다.
1: 아, 달성하기 어렵겠다. 아, 그냥 어렵지. 그거 어렵지. 네, 그 총선까지 어려워. 네, 2028년까지.
3: 어려운 걸 너무 쉽게 그냥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나가셨을 때도 네. 엄청나게 힘들어 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1: 아, 이거 네. 도전은 아름다운 겁니다.
3: 아, 그럼요.
1: 도전은 늘 옳다.
3: 저는 그때 네. 되게 지지했어요. 응원하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앞에서 말은 못 했었는데 예, 예. 어쨌든 그만큼 이제 정치는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예. 어쨌든 저는 정당 해산은 당연히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1: 아, 그래요?
3: 그리고 국민의힘이 잘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은 좀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되게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당 해산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에게 도움이 된다 내지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의 이제 정치 레토릭에 불과한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1: 예.
3: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오세훈 시장의 문제라든가 예.

0: 예. 이번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로저비비의 김건희 씨한테 선물한 거.
1: 아, 추억의 이름이네요. 예. 그 브랜드 이름. 아,
0: 예, 그것 때문에 구형이 1년이 나왔어요. 물론 예. 이제 무죄가 나올지 뭐 벌금이 나올지 집유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선고는 예.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이제 확인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사과를 좀 하고 좀 다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어느 때는 정말 멀쩡한 얘기를 되게 잘하시다가 또 어제 때는 좀 되게 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좀 왔다 갔다 하셔서 사실 신뢰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구시장 할 때 그러면 대구를 잘 운영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1: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0: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는 신경을 안 쓰고 꼭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것 같아요. 이분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그렇게까지 막 계속 다뤄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각도 하지만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두 번씩 얘기해 주는 게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는 해주는 게 좋겠다.
1: 예, 그 타이밍이에요. 언급할 타이밍이에요. 예.
0: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예. 국민들에게 좀 그냥 너무 정치적으로 괴롭히기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시고 다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장도영 당대표는 장외투쟁 카드를 만지작하는 게 또 이게 이제 북을 치는 걸 넘어서 좀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된다는 그런 위기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김성 후보자 청문회 국민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보다 훨씬 낫다라는 평가를 일각에서는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마음이 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네. 장도영 대표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될 텐데.
1: 그거는 곽은신 기자 생각인 거죠. 흙이 들어가.
2: 근데 흙이 들어갈 수도 있죠. 누가 넣어줄 수도 있죠.
1: 할 수 있는 거죠. 한 방울. 네.
2: 왜냐면 그만큼 위기인 게 한동훈 의원이 이슈를 막 잡아먹으면서 장도영 대표가 그걸 좀 견제를 하려고 했는데 전혀 안 먹혔어요.
1: 안 먹혀요.
2: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막 오빠 논란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리 두려고 했는데 사실상 실패했죠. 한동훈 의원이 계속 끌고 갔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오죽하면은 저는 장도영 대표가 중간에 한동훈 의원에게 긍정적인 SNS 메시지가 한번 나올 정도로 그만큼 좀 지지층의 기류들이 있었다. 최소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쓸모에 대해서 좀 다시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바탕으로 한 의원은 복당을 들이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복당 준비 작업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장도영 대표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윤석열도 없고 올공도 끝나고 하면은 이분 남은 게 없거든요. 예. 마지막까지 버틸려고 하겠죠.
1: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시위도 하고 있잖아요. 그 지뢰 문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안보 이슈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안 보인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개혁신당은 지금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어요?
3: 저희도 뭐 이번 DMZ 사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예, 예. 있고요. 지금 청년들이나 그 청년들의 부모님들 예. 군대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1: 예.
3: 특히 제가 이번에 그 국방부의 공보관이 얘기하는 기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나라 국방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어요. 뭔가 어떤 조치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일단 북한의 소행인지 아닌지가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증언들이 나왔고 예. 이게 목함 진행인 것 같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이런 의심이 간다라는 걸 일단 얘기를 하고 수사를 해보겠다. 그리고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
1: 예.
3: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예 대응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1: 예.
3: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1인 시위를 한다 그러고 나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슈를 끌고 나가고 있잖아요.
1: 예.
3: 그런 측면에서 좀 부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개혁신당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끌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좀 부러운 감이 있어요. 저희도 같은 마음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장동혁 대표도 그런 부분 때문에 한동훈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심해지지 않을까.
1: 더 심해질 것이다.
3: 네.
1: 아까 흙이 들어와도. 자, 우리 노 변호사님은 짧게.
0: 네, 사실 저희 아들도 지금 군대 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최전방에 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1: 예, 예.
0: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방부에서 대응이 조금 미흡하고 설명이 좀 부족한 건 확실한 것 같고 특히 대변인이나 공보관이 조금 약간 동무서답하는 내지는 맞아요. 기자들하고 기싸움한 듯한 느낌.
1: 그 부분이 좀 있어요.
0: 네. 네. 그거는 옳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리고 저는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위험하고 그럴 땐 좀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오케이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얘기하는 거 전체적으로 전부 다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맨날 모든 걸 정쟁으로 끌고 가거나 전부 다 이상한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 자체가 9월 22일 날 임명이 돼가지고 예. 정리가 좀 안 됐을 테니까
1: 예.
0: 이제 조금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다음에 좀 상황

0: 가지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DMZ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대응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한하고 우리가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실제 북한에다가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상황도 좀 아니거든요.
1: 예.
0: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유엔사하고 같이 이걸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막 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조금 정확한 상황이 좀 파악이 될 때까지는 조금 지켜봐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1: 예, 사실 지뢰 사고가 군에 있으면 좀
0: 위험해요.
1: 가끔씩은 네. 발생하긴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옆에 육군부대 소령 그 포대장님이 같이 아침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홍수가 났었어요. 홍수 나왔고 이제 그 지뢰 매설적이 유실이 되면서 떠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뢰가 있는 곳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거기 사고를 당했어요. 그 소령 대대장님이. 그래가지고 그분도 다리 부상을 크게 당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뢰 문제는 투명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무조건 다 북한 혹은 이게 이제 여러 지역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투명하게 조사해서 발표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자, 도이디 대법원장 제재청을 놓고 다시 부딪히고 있는 모양새인데 오늘 또 발언도 있었고요.
2: 네, 오늘 출근길에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1: 예?
2: 손봉기 후보의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직접 예? 답을 하지 않고 궁금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재청 거부 입장을 철회하거나 뭐 새 후보 추천이 구성하겠다 이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장기화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이 감에 혹시 그럼 출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자, 양당의 반응 어떻습니까?
2: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들이 조이제 대법원장을 두고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 예.
2: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대통령을 만날 때 앞에서 웃고 뒤에선 바로 비수를 꽂았다. 뒤통수를 치는 모습은 대법원장답지 않고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시민들의 비판이 많았다라고 했고요.
1: 예.
2: 반면에 장동혁 대표는 법원행정처 해체와 법원의 특활비, 또 특경비, 업추비 삭감 등이 거론된 데 대해 사법부를 정권 발 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다 라면서 나치 독일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길은 딱 하나, 바로 이재명 재판 재개다. 이재명 재판 재개가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예, 이게 지금 수습되는 국면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다행히 두 분의 법률가가 계셔서 자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
3: 대한민국이 다행히 권력 분립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 아 그런가요?
3: 조일의 대법원장이 네, 이렇게 네. 버틸 수 있다는 건
1: 네.
3: 대한민국이 지금 권력 분립이 된다는 거예요.
1: 상권 분립.
3: 생각을 해 상권 분립. 예전에 생각을 해보시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네. 뭐 임성근 그때 부장판사 고등부장판사 관련돼서 그 사표를 할 때 사표 수리를 안 하면서 녹취가 공개된 게 있어요. 예전에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1: 예.
3: 그 녹취의 내용이 이제 뭐 탄핵에 대한 그런 국회 논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부한다는 취지의 그런 내용들이 녹음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인가 아니면 정치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권의 눈치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1: 예.
3: 그래서 저는 그 자꾸 민주당에서 관행 관행 이야기하는데 그 관행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장하고 대통령이 사법부의 대법관을 누구를 할 것인지를 미리 논의하고
1: 예.
3: 협의를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협의하지 말고 사법부는 사법부 내 시스템 내에서 법관을 추천해서 제청을 하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임명하든 말든 그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1: 예.
3: 그게 이제 상권 분립을 규정한 우리 헌법의 원리인데 마치 그 관행이 적법하고 타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관습은 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관습이 잘못된 관습이고 그 관습이 결국은 권력 분립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1: 예.
3: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노영희 변호사님.
0: 네, 관습은 법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관습법도 법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세종시 때 행정수도 이전하는 문제에서 헌법재판소가 관습 관련한 얘기를 정확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를 하셨으면 정말 잘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정치적인 분인지 제가 몰랐었는데 법원 행정처에서도 사실 되게 난감해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게다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법과 원칙을 따지시지만 이번에 업추비 사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1: 예.
0: 이렇게 보면은 사실 내부적으로도 되게 불만이 많고 이게 과연

0: 우리 대법원이나 우리 법원을 위한 그 길인가 사법부를 위한 길인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더 이상 정말 다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1: 예.
0: 대통령의 임명권하고 이 대법원장의 재청권 누가 더 우위냐 이거 정말로 권한쟁이 가지고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이것도 제대로 권한쟁이 심판하자고 얘기를 안 하겠죠. 계속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겠죠.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 이번에 국감에 나오셔가지고 다음 청문회 나오셔가지고 이 부분 정확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1: 증인 신청했거든요. 네. 채택됐어요. 여당 주도로.
0: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본인이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2: 네. 거부할 수 있죠.
1: 네.
2: 뭐 저는 근데 나오시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뭐 국감 국정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긴 했는데 아마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권위를 지키시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그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요. 이렇게 국정감사 때 막 국회의원들이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1: 마무리.
2: 그래도 사법부의 장에게
1: 예.
2: 막 얼마나 또 함부로 하겠습니까? 특히 서영교 법사위원장 얼마나 또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1: 자, 최영이 마무리할 시간 돼서
2: 네,
1: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은 뜨거운 토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9월 끝자락으로 접어들면서 가을도 한층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 9월과 10월이 교차하면서 점점 더 쌀쌀한 가을로 접어들겠습니다. 그만큼 기온 변화가 무척 클 것으로 보여서 면역력 관리 더욱더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15도, 광주대구 16도, 춘천 12도로 오늘보다 좀 더 서늘하겠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서울 춘천 대전 대구 26도, 광주 28도로 오늘과 비슷해서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제주 산지는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가 내리는 곳 있겠고 예상 강우량 강원 영동에 5에서 20, 영남 동해안 제주 산지에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인 모레는 낮부터 밤 사이에 중부와 전북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후에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목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 금요일에는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무척 쌀쌀해지겠습니다.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9: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1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1: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12: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13: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2: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5: 마누카 꿀!
1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5: 뉴질랜드!
1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5: 당연히 콤비타죠!

0: 비타 마누카꿀.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CBS 박정희 한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북중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죠. 안보부터 인사 문제까지 아주 산적한 과제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권은 여전히 내부 갈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분은 현재 민심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지 궁금해서 말씀을 들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의원님 지금
1: 네네 말씀하십시오. 예.
0: 연결 형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1: 내가 시장이라서 지금
0: 아 시장이요. 아 의원님 그럼 좀 약간 조용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1: 오늘 대통령께서 저희 지역구를 방문하셔가지고 저희 그 지금 웅년 시장에 대통령께서 와 계십니다. 예.
0: 아 예.
1: 아 재래 시장이 그래서 좀 약간 소리가 그렇습니다. 예.
0: 아 예 주변 소리가 좀 들어와서 약간은 좀 예, 혼란스럽긴 한데. 예, 예, 일단 한번
1: 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가 어려운 조건인데.
0: 예, 제 소리 잘 들리시죠, 의원님?
1: 예, 예. 예 저 잘 들립니다. 예.
0: 예, 그러면 최대한 예, 잘 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라 바깥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1: 네.
0: 북한 비핵화 이 문구가 없었단 말이죠?
1: 네, 그렇습니다.
0: 그래서
1: 네.
0: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
2: 아, 네네네. 먼저 볼까요?
0: 말씀해 주실까요?
1: 그 북미 대화를 위한 사전 정기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예.
1: 북미 대화를 위한 사전 정기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예, 그렇군요. 북미 네. 대화의 사전 정기 작업이라면 어떠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넣어서 어떠한 만남 자체가 무산되는 걸 막기 위한 포석이다 이런 판단일까요?
1: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비핵화를 하겠다면 북한이 일관되게 대화에 나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까지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0: 예.
1: 비핵화를 가지고 하면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단계로 나눠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아하, 그렇군요.
1: 근데,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예. 것은 비핵화보다 중요한 것은 핵 확산, 그러니까 핵 그 핵을 고도화시킨 것을 중단시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0: 예.
1: 지금 핵이 약 50개로 알려져 있다 그러는데 이게 100개, 150개로 늘어나면 얼마나 더 위험해지겠습니까? 특히
0: 예.
1: 핵탄두가 소형화되고 SLBM이나
0: 아하.
1: ICBM의 또 대기권 재진입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데 그런 게 계속 기술이 고도화되게 되면 더욱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0: 예.
1: 지금이라도 핵을 동결시키는 것.
0: 아하.
1: 일단 1단계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예, 그러면 이제 논의의 흐름 자체가 일단은 북한의 핵 보유국인 것은 사실상 인정을 한 이후에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이런 판단이실까요?
1: 인정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인정한다고 말하면 또 그게 논리상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비핵화를 추구해 나가되
0: 예.
1: 대화를 통해 하려면 단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0: 예.
1: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0: 아하.
1: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그런 입장으로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0: 음흠.
1: 우리 대통령께서도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일단 중요한 것은 핵과 미사일의 그 고도화를 중단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0: 예, 그 논의가 군축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1: 그 표현은 아직 뭐 그렇게 말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말은 이제 그 핵 보유국을 전제로 하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참 이게 바로 CVID를 가지고 우리의 CVID가 우리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0: 예.
1: 그거를 CVID를 가지고 해서는 북한이 대화의 탭으로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미 대화 올해 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1: 그렇게 아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0: 아하.
1: 조건이 이제 이번에 APEC 총회가 선전에 있을 때 과연 그 계기가 만들어질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0: 아하.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행보로 봐야 할까요?
1: 그렇습니다.
0: 의원님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예. 중간선거 전에 만약에 그 두 정상이 만난다 한들 미국 국민들 입장에 이걸 좋게 받아들

0: 드릴 수 있을까요?
1: 글쎄, 뭐, 그것은 뭐, 그쪽 미국 국민의 성과인데, 뭐라도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자, 그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북미 대화를 하는 게 더, 어떤 면에서 더 이로울 수 있을까요?
1: 저희들로서는 북미 관계의 적대 구조가 청산되는 게 한반도 구조를 바꾸는 데 중요하죠. 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0: 예.
1: 저도 지지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0: 우리 정부는 두 국가 사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1: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고,
0: 예.
1: 이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피스 트리티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죠.
0: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시기는 11월 전이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APEC 회담 그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1: 그 뭐 저희가 전망을 하지만 또 이게 뭐 저희 뜻대로 된 건 아니고 어찌됐건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접점이 만들어질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네.
0: 아무튼 그 모든 과정이 우리 국익에도 맞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면
1: 네, 제가
0: 좋겠고.
1: 제가 좀 기계 인터뷰하기 어려워서 좀
0: 알겠습니다.
1: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예. 자, 지뢰 폭발 사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예, 예,
0: 의원님
1: 예,
0: 어떤
1: 예.
0: 판단하고 계십니까?
1: 그래서 빨리 그 결과가 이제 될 텐데 그 조사가 처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0: 예?
1: 그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가능성, 목함 지뢰를 북이 일부러 매설했을 가능성, 옛날에 있던 목함 지뢰가 뭐 유실돼서 무슨 뭐 비 올 때 이게 떠내려올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아마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봅니다.
0: 예. 근데 지금 이제 조사 시점을 두고 지금 정부가 비판받고 있습니다.
1: 네.
0: 사고가 21일, 현장 조사 27일. 정부가 네. 좀 충분한 설명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 글쎄 뭐 저는 자세한 상황 모르는데 내일 이제 국방이 열리니까 자세한 보고를 들어보겠습니다.
0: 예.
1: 네.
0: 이런 상황.
1: 지금까지의 그 국방부 측 보고는 거기가 여러 가지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 그 통로 확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아무튼 내일. 저도 국방위가 열리니까 거기서 예.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예.
1: 네.
0: 자, 이런 가운데
1: 네.
0: 우크라이나 군 북한군 네. 포로 소환 사실을 이제 젤렌스키가 네. 공개한 것을 두고 굉장히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1: 네, 네.
0: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 글쎄요, 그 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무리한 자기 국내 정치로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0: 예.
1: 저희로서는. 저도 그 북한 두 병사가 너무나 안타깝고 인터뷰를 봤을 때 그들을 우리 품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0: 예.
1: 우리 정부가 아무튼 물밑 협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영토로 두 병사를 데려온 것은 너무 잘한 일이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저는. 예.
0: 예.
1: 그러나 이제 그 두 사람의 안전과 그들의 가족 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마 비공개로 하려는 게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예. 자, 그럼 이 사안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1: 어떻게 이제 잘 와서 중착되도록 두 병사가 이 대한민국 국민을 정착하도록 도와야죠.
0: 예. 근데 또 예. 이제 야당.
1: 우크라이나에서는 뭔가 그 프로토콜 어긴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일관되게 북한군이 러시아가 연합하고 있으니까 한국군이 우리한테 자기들한테 무기도 좀 팔고 여러 가지로 이 군사적 지원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걸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서 프로토콜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과까지도 좀 받아야 하는 상황일까요?
1: 뭘 방어를 받아요?
0: 사과요? 사과? 공식적인 사과?
1: 그 자세한 내용도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0: 일단은 속보로는 우리 외교부가 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조치했다. 허위 공보 유감 표명을 했다라는 속보가 나와있네요.
1: 실제로 정부 측이나 이 해명대로 서로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면 그것은 정말 프로토콜 위반으로서 엄중히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0: 예. 자, 국내 정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1: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의원님,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1: 간략히 마무리해 보시죠. 예.
0: 그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세인데요. 자, 추석 연휴 민심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1: 오늘 제가 대통령 모시고 현재 지금 여기 시장에 와서 지금 식사를 하는 중이에요. 대통령 옆에 식사 중인데 내가 올해 인터뷰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요. 오늘 제 지역구인 옥년시장을 오셨습니다. 오늘
0: 예?
1: 세계 한인대회가 우리 송도 컨벤션에서 있었는데
0: 예?
1: 대통령께서 참석하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0: 예?
1: 이 민심을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제 지역구인 옥년시장에 오셨는데
0: 예?
1: 옥년시장이 정말 폭발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재명을 연호하고
0: 예?
1: 이렇게 뜨거운 열기로 이재명 대통령을 환영하고 힘내라고 한 거 보니까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0: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추석
1: 네.
0: 연휴 민심은 대통령의 순방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고 보시는 거군요.
1: 뭐 그렇게 어떻게 하나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오늘 현상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옥녀시장이 제 지역구인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그냥 인산 이래를 해서 한 시장 거리 한 100m 거리를 걷는데 지금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0: 예, 그러시군요. 예.
1: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자, 이제 중수청 출범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1: 네.
0: 그 대통령이 이제 김재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를 재개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뭐
0: 예.
1: 저도 찬성합니다.
0: 아, 찬성하십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강경파 중심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1: 인사권을 대통령이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충분히 나름대로 해명이 된 거고 도대체 김지용 중수청을 반대한 이유가 친윤 검사라는 건데 친윤 검사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0: 예.
1: 윤석열 장모의 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을 수사 재개 명령을 내려으로 해가지고 그 윤석열 사단 후보도 찍혀가지고 한동훈 장관 되자마자 사표를 낸 사람 아닙니까? 그
0: 예.
1: 추미애 장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람이고 문재인 정부 때
0: 예.
1: 왜 친윤 검사라는 거죠?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윤석열을 만드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걸 반문하고 싶습니다.
0: 예. 그러면 지금 이제
1: 네.
0: 10월 2일이면 중수청 다 출범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지금 순조롭게 국민들에게 혼란 없이
1: 지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0: 아, 의원님 그럴 수는
1: 예,
0: 없습니다.
1: 예.
0: 지금 생방송 중에 이게 청취자의 예의도 아니시죠? 지금 저희 생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저희도 곤란하죠. 의원님.
1: 아니, 그래도
0: 분만.
1: 10분 원래 10분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1: 몇 분 하신 거죠?
0: 야,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1: 아니,
0: 지금
1: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아니,
0: 방송
1: 대통령 모시고 식사 중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생각해
0: 보십시오.
1: 아,
0: 의원님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인터뷰를 저희가 잡지
1: 아니, 그러니까
0: 않았어요.
1: 애초에 이게 예. 이제 급하간 저도 이제 대통령 일정이 바로
0: 예.
1: 여기 이 우리 제 지역구로 올 줄 몰랐는데
0: 예.
1: 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걸 취소하려다가
0: 아.
1: 그 앞에 이게 A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예.
0: 그러면 의원님
1: 예.
0: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1: 예.
0: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6: 예, CBS 라디오 박정희 아파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 방송 들으신 분들도 좀 혼란스러우겠습니다만 송은길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현지 사정이 좋지 않아서 현지 지역구에 다른 일정이 굉장히 급한 일정이 있어서 일단 양해를 구한다라는 거를 또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

0: 그렇고 저도 뭐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화 인터뷰를 더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게제 잘못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번 주인데 저희가 일부에서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랄까 이게 준비가 안된 상황임을 우려를 했었는데 일부에서 함께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좀더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철 변호사 나와 계시죠?
1: 아, 그럼요. 나와 있습니다. 준비하고
0: 예, 오늘 그냥 보내드리지 않는 건데 괜히 보내드렸습니다.
1: 뭐, 저야 중수청이나 이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잘 됐습니다.
0: 예, 그래서 오늘 10분 정도 우리 일타 강사 김정철 전 최고위원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전에 연결되다 마무리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수청장 김지영 초대 중수청의 후보자 임명 강행해야 된다. 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임명이 되면 그러면 과연 국민적 혼란 없이 과연 이 새로운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우려가 있으십니까?
1: 근데 이미 저는 이제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게
0: 예?
1: 가장 큰 문제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중수청을 통해서 결국은 경찰에서 수사한 거를 중수청을 통해서 보안 수사를 하고
0: 예?
1: 또 하나의 허들을 또 하나 만든 것뿐이에요. 근데
0: 예?
1: 저희가 필요한 거는 두 번의 중복된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찰이라고 하는 수사 권한의 비대화를 막을 권력 통제 기관이 필요한 거거든요.
0: 예?
1: 그러면 그 권력 통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변호사 수준이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검사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런 것처럼 결국은 중수청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히 아, 중요한 중대 범죄는 여기서 더 잘할 수 있게 준비할게요. 요런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고
0: 예?
1: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 미진한 부분을 중수청에서 일종의 보안사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수사가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리고 지금도 지금 수사가 너무 지연돼가지고 힘들어서 피해자들이 지금 지쳐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0: 그러니까
1: 왜 지금
0: 예. 이번 주 이제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불가대로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시행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초대 중수청장 인선이 지연되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해당 기관이 운영될 수도 있는 겁니까?
1: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겠죠. 누군가가 일종의 대행 형식으로 또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0: 예.
1: 그렇다고 해서 중수청을 출범 안 시킬 순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10월 2일 날 이미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 중요 범죄는 도대체 누가 어디에서 수사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속될 것이고, 이러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그 안정화될 때까지 서로 수사를 안 하려고 할것 같아요.
0: 아, 서로 수사 미루게 된다.
1: 자신들의
0: 지금 이제
1: 내
0: 국민
1: 권한이
0: 예.
1: 아니다.
0: 아, 내 권한이 아니다.
1: 안 그래도 지금도 핑퐁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더욱더 지금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우리 지금 일선에 있는 변호사들은 그걸 완전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태거든요.
0: 어떤
1: 저희는.
0: 게 있을까요? 이제 송무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를테면 어떤 문제점이 벌써 노정되고 있습니까?
1: 이미 지금 고소한 사건들 수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고소를 해서 지금 수사가 지금 벌써 3년째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뭐이좀 뭐라 그럴까? 단순한 범죄들은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0: 예.
1: 예를 들어 뭐 언론에 크게 노출이 안된 범죄라든지 특히 이제 어려운 경제 범죄 같은 것들은
0: 예.
1: 정말 수사가 진행이 잘안 돼요. 그런 부분이 큰 문제이고 이제 사실은 이제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거에 대한 최종 책임 주체를 찾아가지고
0: 예.
1: 그 사람들에게 수사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일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제도가 이렇게 엉망이 돼버리면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될지 예전에는 항상 검사에게 책임을 지웠거든요.
0: 예.
1: 지금 경찰이 제대로 수사 못하고 있다. 왜 지금 수사 지휘가 제대로 안된것 같다. 또는 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검찰에서

0: 빨리 좀 들여봐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그런 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거고 누군가에게 전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에게 전화를 했을 때 경찰에서 뭐 제대로 전화를 안 받거나 아예 뭐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병원으로 치면 응급 환자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전에는 시스템적으로 빨리빨리 환자의 필요한 무엇인가를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빨리빨리 수술도 하고 처방이 내려졌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법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응급 환자가 같은 그런 범죄 사건이 벌어지고 또 증거 인멸 우려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빨리빨리 좀 수사하고 타이밍이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빨리 처리 안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0: 많습니다. 특히 이제 더욱 걱정인 거는 지금 너무 엉터리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검사가 애당초 증거 수집이 안 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게 만들어놨습니다.
1: 예.
0: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검사가 사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뭐 누군가 어떤 강력범죄에서 지문이 묻은 뭔가를 발견하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같으면 검사가 그냥 그 증거를 수집하면 되거든요.
1: 예.
0: 그런데 지금은 10월 2일 이후부터는 검사가 그걸 수집하면 위법 수집 증거가 됩니다.
1: 아, 위법 수집 증거를 못 하게 돼요. 예.
0: 그럼 경찰한테 연락해야 됩니다. 그러면 담당 경찰한테 연락해가지고 아 여기 저희가 제가 증거가 있는데 한번 와서 수집 좀 하시겠습니까? 이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증거가 소실될 우려가 있고요. 또 담당자를 찾아야 되고 만약에 또 담당자가 맨 처음에 송치한 다음에 경찰이 전근 가가지고 딴 데 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담당 수사관이.
1: 민주당 의원들 입장은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권도 굉장히 세밀하게 해놨고 만약에 이 검사의 요구를 받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국민적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0: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보완했다고 말만 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마치 뭐 몇 가지 범죄들, 뭐 성범죄라든지 뭐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고요.
1: 예.
0: 제도의 본질은 전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럼 결국은 검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증거 수집이 안 된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니 공소를 제기해서 이 재판을 유지해야 되는데 재판을 하는 도중에도 증거를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검사가요.
1: 예.
0: 아, 예를 들어 내가 살인범을 기소를 했는데 경찰이 기소하라고 기소했어요. 근데 아 지금까지 시체를 못 찾고 있었네. 그러다가 검사가 뭐 여러 가지 재판하는 도중에 단서를 듣고 아 저기 있는 것 같아가지고 확인해서 그럼 빨리 그걸 찾아가지고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1: 예?
0: 이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경찰한테 전화를 하면은 또 그 경찰은 전근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 담당 수사관 찾는데도 또 한참 시간이 걸리고 그러고 또 다른 새로운 수사관은 저는 그 사건 모르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1: 말씀 들어보면 어떤 경찰의 수사하는 경찰의 사명감이 있거나 혹은 이분이 네. 수사를 좀 더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선한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오겠네요. 시스템적으로 뭔가 보완이 안 되니까.
0: 그러니까 여기 제도는 그런 선한 사람이나 의지가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서로 견제하고 보완해야 됩니다. 그 제도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은 누군가가 내 사건을 들여다보는데
1: 그렇죠.
0: 내가 이 사건을 이렇게 처리했을 때 누군가가 나중에 들여다볼 수 있어.
1: 아하.
0: 이거를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1: 수사에 대한 평가.
0: 그렇죠. 그거를 없애버린 겁니다, 지금. 경찰에 대한 경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제도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아무리 뭐 다른 제도를 만들고 자꾸 땜질식 처방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지금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1: 아하. 지금 이제 중수청장 인선도 안 되고 있는데 수사 인력이 정원 대비 912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네. 중수청사 그 전산망 구축도 미완성 상태다. 무지기 언론 보도 네. 나온 상황이거든요. 아니 네. 그러면 한두 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원 대비 910여 명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0: 네.
1: 아니 그럼 이거는 일단 출범할 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0: 저는
1: 비정상적인 것 같은데요.
0: 이게 지금 걱정인 게 뭐냐.

0: 보면은 지금 그 이런 내부 킥스 같은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1: 킥스라면 범죄 정보 열람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그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예.
0: 그렇죠. 그 시스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수기에 사건 번호를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그러면 전산화가 안 돼 있으면 피해자가 사건을

0: 사고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과거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와 관련돼서도 서로 권한 싸움을 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서로 누군가의 권한이 있네, 수사권이 있니, 없니. 그래서 실제로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소기각으로 많이 풀려났습니다.
0: 네.
1: 실제로 이런 수사권 다툼의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지게 될 것이고,
0: 예.
1: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다, 아예 형사법에서 수사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 조문 때문에 검사가 구속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 대한 위법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서 형사법의 대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본질적 부분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요.
0: 예.
1: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책임지지 않습니다.
0: 이런 건지
1: 지금
0: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내란 특수본 설치 언급도 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1: 아, 저도 그것도 말도 안 된다는 게,
0: 예.
1: 지금 상황에서 내란 특수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특수본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안 그래도 지금 수사 인력이 부족해요. 저희 특검 때문에, 각종의 특검 때문에 검사들이 다 파견 나가가지고요.
0: 예.
1: 거의 지금 검찰청에 있는 사건들이 지금 미제가 엄청 쌓여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사건이. 저희 대한민국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저희 대한민국이 그래도 항상 형사사법 시스템이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걸로는 세계에서 굉장히 으뜸가는 사법 시스템이었어요.
0: 예.
1: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검사들이나 판사도 우리가 뭐 신뢰를 못하고 욕하는 부분도 있지만
0: 예.
1: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 하에 있는 겁니다.
0: 예.
1: 다른 나라와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는 굉장히 선진화된 시스템인데
0: 마무리하겠습니다.
1: 이걸 이렇게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0: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 국민들의 피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0: 김정철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사고가 있었죠.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사전 조율 미흡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2: CBS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례 없는 폭우, 폭설, 태풍, 폭염까지 자연이 보내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탄소 중립 실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드립니다. 사마선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사마선 썬킴입니다. 여러분들 추석은 다 원래 추석은 풍요롭게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즐겁게 노는 잔치 페스티벌이에요.
0: 네. 근데요.
1: 네.
0: 근데요.
1: 그러니까 무슨 뭐 전 부치고 뭐 이런다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0: 아, 즐겁게 보내시라.
1: 가족들과 예. 즐겁게 보내라고 있는 게
0: 좋길 바랍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현실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서늘한 자객열전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자객열전 너무 재밌었는데 사기 자객열전 두 번째 시간 시작해보죠. 오늘 소개해 주실 자객은 누구인가요?
1: 자객이란 표현이 참 어떻게 보면 낭만스러워요. 왜냐하면 칼로 찌를 자체 손님 객자란.
0: 아, 손님 객자.
1: 식객 같죠. 누구십니까? 아이고, 제가 그쪽을 약간 헤아려 온 손님입니다. 자객이요.
0: 네네.
1: 아니,
0: 근데요. 예. 네.
1: 오늘 소개해드릴 그 자객은
0: 누굽니까? 누굽니까?
1: 조말.
0: 조말.
1: 그다음에 섭정. 두 양반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0: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일 것 같은데요. 먼저 그러면 조말이라는 자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말은 춘추시대를 연 자객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자, 조말의 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중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복습 한번 갈까요?
1: 그 춘추전국시대에는 말 그대로 이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가 나눠져 있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주나라. 주나라가 그 주유왕이란 왕이 포사 우리 했지 않습니까?
0: 아, 예, 예.
1: 웃지 않는 웃지 포사.
0: 네.
1: 그 포사가 봉화가 올라오는 것만 보고 웃다가
0: 맞아.
1: 이제 셀프 멸망을 해버리죠.
0: 맞아요.
1: 그래서 서주에 있던 주나라가 동주로 이동을 하면서 밑에 있던 제후들이 야 주나라가 나라를 거의 멸망 직전에 수도까지 옮기는 거 보면 우리가 저 주왕실에게 100% 충성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대충 충성하는 척하면서 우리끼리 한번 패권 다툼 해볼까가 춘추시대예요. 춘추시대는 아직까지는 그나마 질서는 유지가 돼요.
0: 네네네.
1: 왜 춘추시대냐면 나중에 공자가 이 시대를 쓴 책 이름이 춘추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국시대가 오는데 전국시대는 진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0: 네.
1: 진시황의 진이 아니라 이게 세 나라로 쪼개져요.
0: 네.
1: 조한위로요.
0: 조한위.
1: 그랬더니 다른 나라들이 야 이왕 이렇게 진짜 본격적으로 권력 다툼 들어간 김에 주 왕실이고 뭐시기 관해 진짜 한번 우리가 누가 원탑인지 A급 매치 한번 해볼까 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전국시대예요.
0: 그 최소한의 질서마저 깨져버리는.
1: 최소한의 질서마저 없어져버리고
0: 예, 예.
1: 나중에 이제 그 이 전국을 통일하는 진나라 있죠. 진나라가 전국시대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동지인
0: 네.
1: 그 주나라
0: 네.
1: 또 멸망시켜버리면서 진짜 이제 주나라도 없겠다. 싸워보자.
0: 그게 전국시대.
1: 전국시대입니다.
0: 예. 조말은 그러면 언제?
1: 조말은 춘추시대 사람인데 춘추시대에 이른바 그 이 패왕들이 등장을 해요.
0: 네.
1: 이게 뭐냐면요.
0: 예.
1: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통일왕국은 될 수가 없지만 패권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제후들끼리 가운데서도 약간 패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건 서로 인정을 해줘요.
0: 네.
1: 자, 그러면서 저 나라의 왕을 뭐 우리가 뭐 패권자라고 인정을 해주고 저 사람이 주장하는 회맹회의라고 합니다.
0: 네.
1: 이 회맹회의에 회장을 시켜주자. 요 정도까지 이제 그 인정을 해주는 단계가 와요.
0: 네.
1: 첫 번째 패권자가
0: 네.
1: 누구냐면
0: 네,
1: 제 나라의 환공.
0: 환공.
1: 제 환공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0: 네.
1: 이 제환공을 암살하려고 했던 노나라의 장군 이름이 조말이었어요.
0: 아, 제환공. 제환공은 폐왕이라는 거죠.
1: 당시 폐왕.
0: 당시 폐왕인데
1: 폐왕.
0: 그 폐왕을 암살하려던 노나라의 장군이다.
1: 폐왕을 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조말이 그러니까 제환공을 암살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돌아가요.
0: 아, 너무 스포를 확 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실패합니다.
0: 네, 네 실패해요.
1: 근데
0: 앞에서 실패했다.
1: 이것 때문에 그 조말이 노나라의 장군이었잖아요.
0: 네.
1: 노나라의 장군이었는데 이 노나라 소속 장군이 이제 그 암살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어찌됐거나 실패하면서 뭔가 내놔야 되겠죠. 노나라가 네. 그 제 나라에게. 그러면서 이 사건을 바탕으로 제환공이 패자가 돼요.
0: 아.
1: 그럼 이 스토리를 이해하려면요.
0: 중요한 스토리네 그러면.
1: 이 스토리를
0: 네.
1: 이해하려면
0: 네.
1: 제 나라와 노나라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0: 좋습니다. 예.
1: 왜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20번째 페이지. 명절 증후군 따위는 물러가라! 사기 이야기로 여러분의 사기를 충전해

0: 대나라와 노나라가 치고받고 싸웠냐.
1: 네, 네. 궁금한데요.
0: 지금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 나라가 어디냐면 지금의 산동반도예요.
1: 그러네. 가장 그리고, 동쪽에.
0: 그러니까 지금의 칭다오, 뭐 옌타이, 뭐 다 이가 제 나라였어요. 네. 당시 최강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그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노나라예요. 저기 보시는 것 같이.
1: 아, 그러네요. 네.
0: 그 노나라가 우리가 공자 있죠. 네. 공자가 노나라 출신이거든요.
1: 진짜 붙어 있네. 그러니까 노나라는 춘추 오페에 못 들어요.
0: 못 들어요.
1: 못 들어요.
0: 예. 저 그림을 잘 아셔야 돼요. 네. 제 나라 밑에 있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노나라예요. 네. 그리고 저기 지금 사진은 안 나와 있지만 노나라의 오른쪽, 네. 그러니까 우리 황해 해변가에 네. 조그만 거나라라고 되어 있었어요.
1: 거나라.
0: 거나라. 네. 네. 그 세 나라를 지금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1: 네, 좋습니다.
0: 제 나라가 넘버 원탑.
1: 오케이.
0: 최강대국. 네. 노나라가 넘버 투. 그리고 옆에 있는 거나라는 넘버 쓰리가 아니라 넘버 파이브.
1: 완전 소국이구나.
0: 소국이요? 예, 예, 예. 요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1: 제, 노, 거. 예, 입력했습니다.
0: 시간을 거슬러가지고 타임머신 타고 기원전 690년경으로 가보시죠.
1: 이제 주차도 시켜놓기로 했습니다.
0: 삐삐삐삐삐.
1: 어딘가요 여기가? 예.
0: 여기가 지금 네. 제 나라예요.
1: 제 나라입니다.
0: 제 나라의 양공이라는 군주였습니다.
1: 양공.
0: 양공이요? 제 나라의 양공이라는 군주가 있었는데 그렇게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했어요. 어허. 다 죽이고 야! 술도 갖고 와!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자기의 여동생이 문강이라고 있었습니다.
1: 문강.
0: 문강이라고 여동생이 있는데 노나라의 노환공이라고 이름은 네. 똑같지만 다른 환공이에요.
1: 네.
0: 노환공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1: 예.
0: 노나라랑 지금 계속 엮여야 돼 지금요. 그래서 제 양공이 자기의 여동생이었던 문강을 노나라의 통치자였던 노환공에게 시집보내요.
1: 네.
0: 둘이 이제 그 부부예요.
1: 네.
0: 그렇지만 역사에 여러분들 제 양공이 문강과도 연애를 합니다.
1: 잠깐만요. 제 양공이 여동생 문강이랑 연애를 했어?
0: 예.
1: 예, 예. 이어가 보시죠.
0: 이어가시죠.
1: 예.
0: 이거를 네. 노환공이 알았네요.
1: 네.
0: 그럼 열받죠.
1: 무슨 여동생 소개시켜준다더니 자기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여동생이랑.
0: 이게 뭐야 이거. 야야야. 야, 제 나라 가서 좀 따지자. 가자. 네. 야, 준비해. 가서 제 나라에 와요.
1: 네.
0: 어이 양공. 여기 앉아봐요.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일이 좀 오해라고. 네. 아, 그럴 리가 없다고.
1: 예.
0: 오해 맞지? 아, 짜식 진짜. 나 간다. 네. 그래서 가요. 근데 자기의 측근 한 명을 배웅을 좀 시킵니다. 저기 국경까지 보내드리라고.
1: 제 양공이요.
0: 제 양공이 네. 이제 노환공 잘 가시라고 네네. 측근을 이제 붙여줘서 마찰 태워 보내요.
1: 네.
0: 가다가 자 그럼 잘 가십시오 노환공님. 이야! 하면서 죽여버려요. 오늘 주인공 자객 아니에요?
1: 오늘 아니에요. 다른 자객이에요.
0: 다른 자객이요?
1: 아, 자객 얘기는 되게 등 진짜 의외의 타이밍에 칼을 뽑네.
0: 아, 그래 자객이죠.
1: 그러니까 자객이죠.
0: 몇 달 몇 시 몇 시에 제가 그 테러하겠습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1: 노환공이 지금 죽어요?
0: 노환공이 죽습니다.
1: 야,
0: 그럼 노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뭐야. 우리 군주가 거기 가서 어찌됐거나 죽었잖아요.
1: 전쟁이죠.
0: 근데 네. 그 아직까지는
1: 체급 차이가 있나?
0: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글부글부글 예, 예. 부글 강국이다 보니까 네네네. 부글부글부글 끊어서요.
1: 네.
0: 슬슬슬 노나라와 제나라가 사이가 안 좋게 돼요.
1: 네.
0: 자 이런 가운데서 제 양공이 너무 권력을 휘둘다 보니까 구테타이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1: 네.
0: 요때 너무 제나라의 그런 그 정치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까 제 양공의 동생들이 외국으로 튀어요.
1: 네.
0: 도망을 갑니다.
1: 네.
0: 피신을 가요.
1: 네.
0: 규와 소백이 있었어요.
1: 네, 규와 소백.
0: 둘째가 규고 막내가 소백이에요. 각자 규는 노나라,
1: 네.
0: 소백은 거나라.
1: 아하.로
0: 피신을 해요.
1: 네, 규가 노나라. 예.
0: 규가 노나라.
1: 소백은,
0: 소백은
1: 거나라.
0: 거나라로 가요.
1: 네.
0: 근데 가면서 자기의 브레인 신복을 한 명씩 데려갑니다. 노나라로 갔던 규는 관중을 데려가요. 그리고 거나라로 갔던 소백은
1: 포숙을
0: 데려가요.
1: 아
0: 관포지교가 여기 나오네.
1: 그래 우리 관포지교 배웠지. 아 요때구나 이게.
0: 관포지교가 이때입니다. 관포지교.
1: 예예예. 예.
0: 자 숨어지대다가 지금 나라가 개판이 됐잖아요. 그 지금 제 나라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테타가 진압이 돼요.
1: 네.
0: 된 다음에

0: 이제 그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네. 제 나라에. 네. 자. 그러면 지금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 누가 있냐? 지금 우리 다음 그 왕 동생들이 지금 저기 노나라랑 거나라로 지금 피난 가 그렇죠. 있다고 한다. 예. 오라고 합시다. 어. 야, 지금 그 노나라라고 하는 규한테 전화해. 규, 컴백. 네. 거나라에 있는 소백. 소백 컴백.
1: 컴백.
0: 아, 백자 돌림이네.
1: 누가요?
0: 소백 컴백.
1: 아, 소백 컴백. 아, 의도한 거구나. 예.
0: 헤이, 컴백, 소백.
1: 어, 대단하시다. 예.
0: 그래서
1: 예.
0: 둘이 출발을 해요.
1: 예, 예, 예.
0: 이제 뭐가 문제냐면 네. 누가 먼저 수도에 도착하냐예요.
1: 아, 먼저 오면 왕 되는 거예요?
0: 먼저 오면 왕 되는 거예요.
1: 뭐 이래.
0: 근데 네. 원래 네. 먼저 올 사람은 네. 노나라에 있었던 규가 먼저 가기로 돼 있었어요.
1: 아, 예.
0: 왜냐면 노나라가 전략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밀어줘요.
1: 왕 하세요.
0: 규, 네가 왕 가면은 친 노 정권이 생기잖아요.
1: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잘 지내봅시다.
0: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해서
1: 그렇죠, 그렇죠.
0: 국가 차원에서 군대를 보내서 호위해가지고 관종, 네가 규를 보호 잘한 다음에 우리가 군대 보내줄 테니까 잘 보내라가 된 거예요.
1: 네네.
0: 근데 지금 그 거나라에 있던 네. 호숙이랑 소백이 출발을 해요.
1: 네.
0: 근데 지금 관중이 네. 아무리 봐도 지금 우리가 노나라의 군대를 끌고 가지만 하지만 지금 저쪽에도 거나라에서 지금 소백이 출발을 했다는 소식이 들었잖아요.
1: 예.
0: 안 되겠다. 네. 지금 내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 하면서 자 저기 규님 먼저 출발하십시오.
1: 예.
0: 제가 소백을 처치하겠습니다.
1: 아 관중이.
0: 관중이요. 그럼 관중이 딱 숨어 있어요. 풀소백.
1: 네. 예.
0: 소백 기다려. 소백 기다려.
1: 야, 네.
0: 소백이 저기서 지금
1: 오고 있어요.
0: 아 포숙이랑 네. 오고 있어요. 네. 하하하. 딱 기다렸어.
1: 네.
0: 하면서 풀숲에서 활을 날립니다.
1: 오!
0: 관중이 활을 진짜 잘 썼어.
1: 어, 그래요?
0: 준비하시고, 쏘세요! 팍! 쏴요!
1: 소백한테.
0: 소백한테요. 슉! 날아가서 배에 탁! 맞습니다.
1: 오.
0: 관중이 쏜 활이요.
1: 네.
0: 소백한테.
1: 네.
0: 소백이 배에 맞았는데, 헉! 네. 하고 말해서 떨어져요.
1: 그렇겠죠.
0: 그렇겠죠.
1: 예.
0: 그걸 보고 관중은, 아! 소백! 죽었다.
1: 이제 게임 끝이다.
0: 게임 끝났다.
1: 오케이. 이제 규왕이다, 규왕.
0: 규왕이에요. 규왕. 그랬는데 아 뱃살이 두꺼워서 산 건 아니었어요.
1: 아 살았구나. 왜 살았어요 그러면?
0: 소백이 참치는 아니죠.
1: 아니죠. 예.
0: 근데 소백이 살았습니다.
1: 예.
0: 왜 살았냐? 허리띠에 맞은 거예요.
1: 아 이래서 남자는 허리띠를 해야 중요한, 됩니다.
0: 허리띠가 중요한 거 여러분이 예. 쇠 허리띠 이거 메탈맨 등.
1: 예.
0: 근데 허리띠에 맞았을 때 소백이 정말 머리를 잘 쓴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한. 규칙의 인물이 뭔가 쐈다. 누가 봐도 관중인 것 같다. 에요.
1: 네.
0: 내가 여기서 나 살았다. 에롱.
1: 하면 안 되죠.
0: 안 돼요.
1: 예.
0: 내가 죽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헐리우드 액션 한 거죠.
1: 기지를 발휘했네. 네네.
0: 그걸 보고 관중은 아.
1: 야.
0: 소백 죽었군.
1: 소백 머리 좋다.
0: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규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1: 네.
0: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소백을 처리했습니다.
1: 이제 가서 쉬엄쉬엄 가세요.
0: 쉬엄쉬엄 네. 가세요. 노나라 군대랑 가니까 수염수염 가겠죠.
1: 네.
0: 근데 가가지고 이 소백이 포수길로 지금 이 상황이 됐으니까 예. 우리 빨리 들어가자고 해서 둘만 뛰어요. 그리고 뛰어가지고 예, 예, 예. 제 나라의 수도에 먼저 도착해서
1: 아, 러닝 크루급도 아니고 그냥 둘만 뛰었어. 최대한 빨리.
0: 나는 페이스메이커.
1: 오케이.
0: 워크 워크. 들어가요.
1: 먼저 꼬린.
0: 누가 먼저 들어오는데? 어이고, 자, 소백. 그래서 소백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왕좌를 얻은 것이 바로 제환공이에요.
1: 그게 제환공이야?
0: 제환공이요. 우리 오늘의 주인공.
1: 오늘의 주인공 진짜 어렵게 만났다. 아, 근데 이게 중요한 역사예요.
0: 이게 중요해요. 제환공이에요.
1: 예.
0: 근데 딱 규와 네. 관중은 우리가 왕이야, 노나라 군대와 랄랄랄라라 천천히 피크닉하고 왔는데
1: 네.
0: 야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벌써 소백님이 오셔가지고 재환공으로 즐겨하셨습니다.
1: 관중 진짜 멋쩍었겠는데요. 면목 없었겠는데요.
0: 끌적끌적거리 내가 네. 활까지 쉬었는데
1: 네네네.
0: 됐고
1: 네.
0: 끝났다고
1: 네.
0: 이 소식을 듣고 두 군대 돌려 한 다음에 노나라 다시 가요.
1: 아 노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계획대로 안 된 거죠. 예.
0: 계획대로 안 된 거 플러스 이건 나라가 망하기 직전 이건
1: 예.
0: 엄청난 일이 저지른 거예요.
1: 죄를 등지게 된 거예요. 예.
0: 그렇죠.
1: 예.
0: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와요.
1: 뭐가요?
0: 제환공이 노나라한테 전화합니다. 뚜뚜띠. 야.
1: 네.
0: 그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규와 그다음에 관중 넘겨.
1: 아 넘기라고? 예.
0: 역적이야 우리 제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넘기라고.
1: 그래도 형제인데. 그래.
0: 네?
1: 형제 아니에요?
0: 아유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권력에서.
1: 야 넘겨라.
0: 넘겨라. 했더니 네. 규는 그 노나라에서
1: 네.
0: 그냥 넘어갈 바에는 내가 제 나라로 스스로 내가 깨끗

0: 자기 그 삶을 마감하겠다라고 해서 마감을 합니다.
1: 아, 네.
0: 그래? 관중이라도 넘기라고.
1: 네.
0: 그 관중이 이제 그 죄인이 돼가지고 포박이 돼서 끌려옵니다.
1: 네.
0: 자기 운명을 받아들였대요.
1: 네.
0: 아, 난 이제 죽는구나. 그때 정말로 이제 아하. 재환공은 소백은 관중 오기만 해봐라. 진짜 아하. 관중 앞에서 끌고 내가 진짜.
1: 그렇지, 자기 활 맞았잖아.
0: 내가 활 맞았잖아. 지금 나한테 네. 감히 화를
1: 쏴. 그렇지,
0: 그렇지. 어이구, 그냥 내가 이 두꺼운 벨트만 안 했으면. 근데 거기서 포숙이
1: 그렇지.
0: 설득을 해요.
1: 아, 그래. 예.
0: 그래서 이제 포숙이 설득을 합니다.
1: 네.
0: 대왕.
1: 네.
0: 제 나라만 통치하실 거면 관중을 죽이십시오.
1: 어허,
0: 하지만 천하를
1: 그렇지.
0: 얻고 싶으면 관중을 품으십시오.
1: 아.
0: 생각해 보십시오. 관중은 네. 왜 대왕에게 화를 쏘았겠습니까? 당시에 자기가 모시던 군주를 모시기 위해서 충신으로서 화를 쏜 겁니다.
1: 그렇지.
0: 아무런 사심 없이.
1: 그런 관중을 품어보십시오.
0: 그런 관중을 품어보십시오. 한번 성 참으시고 그러면 전 세계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가 돼요. 그래? 한번 그래서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제 관중이 끌려왔잖아요.
1: 네, 네.
0: 이제 그 네가 나한테 화 쏜 거 알고 있다. 네. 관중. 네. 너 그러면 이 제나라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끌어야 될 건지 한번 네가 한번 얘기 좀 해봐. 했더니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쫙 얘기한 거예요.
1: 준비해놓은 사람처럼.
0: 준비한 사람.
1: 예, 예.
0: 내가 봤을 때 다 얘기 준비한 것 같아.
1: 예, 예, 예.
0: 살고 싶겠죠.
1: 연구 많이 했네.
0: 딱 들어보니까 그 제환공이 얘 괜찮네.
1: 똑똑한데.
0: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1: 네.
0: 그러면 내가 아니라 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가 있냐. 관중에게. 하겠습니다.
1: 하겠습니다.
0: 해서 관중을 풀어줘요. 그리고 포숙이 한 발 물러나요.
1: 네.
0: 이 나라의 재상은 두 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 예.
0: 제가 한 발 빠질 테니까 포숙이 저 관중을 재상 국무장관이십시오.
1: 포숙은 진짜 찐친이네요. 찐친.
0: 찐친이죠.
1: 야.
0: 자, 그래서 요 세트가 형성된 거예요 지금요.
1: 예예예. 예, 예.
0: 재환공과 재상 관중이요.
1: 네.
0: 요 세트요.
1: 네.
0: 그때 노나라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친 거예요 지금.
1: 친 거야. 아, 그래.
0: 이제 조말이 나와요.
1: 아니 아무리 조말이 형가에 비해 분량이 없었기로서니
0: 진짜 분량이 없었죠.
1: 조말 이제 나와? 예.
0: 아, 조말이 진짜 분량이 없어요 진짜.
1: 예예예. 예, 예. 좋아요. 맥락이 이해돼요.
0: 당시 이때 노나라의 그 군주는
1: 노장공.
0: 노장공이라고 해서 노환공의 아들이에요. 그 죽은
1: 요 상황이었어.
0: 자기 아빠가 죽었잖아요.
1: 네, 네, 네.
0: 제 나라에서.
1: 네,
0: 그래서
1: 네.
0: 계속 전쟁을 하는데 조말을 보낸 거예요.
1: 지금 우리 자객열전하고 있어. 조말이 자객입니다, 여러분.
0: 자객이에요.
1: 잊지 마세요. 예.
0: 야, 조말, 이리 와. 네, 노장공님. 너 지금 제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1: 네, 네.
0: 조환공이랑 지금 관중이
1: 네.
0: 네가 가서 막으라고 yes, sir! 하고 가는데
1: 네.
0: 세 번 연속으로 져요.
1: 그 게임이 안 되겠죠.
0: 안 되죠. 네. 제나라는 당신 거의 원 오브 탑인데
1: 네.
0: 보통 이러면 세 번 정도 전투에서 지버리면
1: 네.
0: 뭐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지금 병사들도 지금 원성이 심하니까 너 시범 케이스로 죽어라.
1: 네.
0: 이지만 다 살려줘요.
1: 살려줘요.
0: 노장공이요.
1: 네.
0: 조말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삼세 번이라고 하지만 내가 너 이뻐하니까 살려줄게. 해요.
1: 네.
0: 이런 가운데 이제 제 나라가 침공하면서 이제 땅 따먹기를 슬슬 하고 들어옵니다.
1: 넓히고 있어요.
0: 넓히고 있어요.
1: 예.
0: 마지막으로 노나라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1: 네.
0: 혈맹을 맺자.
1: 아, 제 나라가 오히려 먼저?
0: 먼저.
1: 예.
0: 말이 혈맹이지.
1: 네.
0: 그러니까 형 아우 국가로 너가 무릎 꿇어 이거예요.
1: 아.
0: 몇월 며칠 날 우리가 큰 제단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1: 네.
0: 노 장공 너 와서
1: 네.
0: 우리 술 한잔 하고 이제 형제 되자.
1: 그리고 알아서 끼어.
0: 알아서 끼어. 기록을 보면은 엄청나게 높은 단을 만들고
1: 야.
0: 제 나라의 모든 군대가 다 사열을 때요. 거기에 노장공이 오면 엄매 기죽어잖아요.
1: 아, 그거 다 과시하려고.
0: 이걸 다 과시하려고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1: 근데 노나라 입장에서도 거부할 수가 없죠.
0: 거부 예. 못하죠.
1: 싸워봤자 지는데.
0: 그리고 또 조건 건 게
1: 네.
0: 노장공 너랑 경호원 한 명만 데려오라고.
1: 두 명. 둘이서 와라.
0: 두 명 정도만.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1: 아, 무섭죠.
0: 제가 왜 제 나라로 갑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요.
1: 네네네.
0: 그때 조말이 제가 가겠습니다.
1: 아, 조말.
0: 저를 세 번이나 살려줬잖아요.
1: 네.
0: 노장공이. 죽을 때 죽더라도 제가 죽은 옆에서 끝까지 보호하면서 죽겠습니다.
1: 아, 사람이 멋있네.
0: 멋있죠.
1: 예.
0: 그래서 거의 노장공과 조말만 정말 수십만 대구리 사이라고 있는 제 나라의 그런 진영 안으로 들어가요.
1: 야.
0: 엄매 기죽어요.
1: 호랑이굴이죠. 호랑이굴.
0: 호랑이굴이죠.
1: 예.
0: 딱 들어갔는데 와, 이걸 내가 올라가야 되나?
1: 네.
0: 올라.

0: 올라와.
1: 지금
0: 재환공인 올라와. 올라와요. 그리고 잔을 한잔 따라줘요. 자자자자자 가득 더더더더더더더더 스탑.
1: 네.
0: 자 이거 우리 원샷하면 이제 형 동생님입니다. 우리 혈맹이에요.
1: 예.
0: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때 조말이 다가가요. 경호원이니까.
1: 그렇죠.
0: 아유 뭐 그러면 제가 조말이라고 합니다. 하하하. 우리한테 세 번 지는 그 조말.
1: 그렇지.
0: 오늘은 경호원으로 왔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재환공님. 네. 그래. 너도 좀 기다려. 너도 한 잔 따라줄 테니까.
1: 예.
0: 네. 원샷을 하려는 순간 보통 원샷 하려면 약간
1: 꺾어야죠.
0: 꺾어지는 시설이 위로 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 지난 시간에 제가 형가가 했던 것처럼
1: 네.
0: 한 팔을 손으로 잡고 한 팔을 칼로 찌.
1: 그래. 이게 정석이라 그랬잖아.
0: 이게 정석이에요.
1: 근데 형가는 그걸 못했고.
0: 형가가 그래서 조마를 따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1: 맞아.
0: 한 손을 잡고 한 팔을.
1: 지난주 편 보세요. 예. 네. 형간 저기서 소매를 잡았어요, 바보같이.
0: 소매를 왜 잡아? 팔을 잡아야지.
1: 근데 조말은 제대로 잡은 거야?
0: 조말은 제대로 딱 손을 잡아요.
1: 예.
0: 칼 잡, 단도로, 바로 그냥, 재환공의 목이 갖다 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 아, 갖다 댔어.
0: 갖다 댔어. 딱 우리가 맨날 보는 그 물어가.
1: 그치.
0: 물어가! 가까이 오면 죽는다!
1: 그렇지.
0: 이 상황에 지금.
1: 예.
0: 난리가 나, 지금요. 어디 가! 저리 가!
1: 조말은 진짜 막무가내 스타일이네.
0: 막무가내 스타일이에요.
1: 야.
0: 너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야? 제 나라가 뺏어간 우리 노나라 땅 돌려달라.
1: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0: 그렇죠. 나 같으면 뭐 비행기 티켓 편도로 미국 갈 거 달라.
1: 예.
0: 여권이랑. 아,
1: 돌려준다 그러겠지.
0: 그래서
1: 예.
0: 옆에서 돌려주시오. 돌려달라고.
1: 예. 예.
0: 제왕공도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
1: 알았다.
0: 돌려주겠다.
1: 돌려주겠다. 예.
0: 그러면 돌려주겠다는 사인하시오. 그래서 문서가 나와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이제 문서가 나왔으니까 꼭 약속을 지켜라. 하고 칼을 물립니다.
1: 칼을 물렸어요?
0: 칼을 물려요.
1: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0: 물리는 순간 짤짤짤짤.
1: 하나요?
0: 하는데 그때 예. 관중이 딱 스탑해요.
1: 아 관중이?
0: 옆에
1: 재환공을 스탑 시켰어.
0: 아까 포숙이랑 관중 얘기한 거예요.
1: 오케이.
0: 관중은 지금은 재환공은 관중 말을 다 듣고 있는 상태였어요.
1: 예.
0: 잠깐만.
1: 네.
0: 대왕.
1: 예.
0: 멈추시라고. 왜? 나 얘 좀 어떻게 손 좀 보고. 그랬더니 관중이 잠깐 불러. 잠깐 이리 와보라고. 환공님.
1: 네.
0: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돌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지금 지장 찍고 사인하고 지금 공증 받으셨죠. 네. 그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포스겠던 얘기를. 네. 아 친구 따라하는 것도 참 그렇지.
1: 뭐,
0: 제 나라만 통치하실 겁니까? 제 나라만 통치하실 거면 죽이라고. 근데 전 천하를 호령하실 거면 천하를 통치하실 거면
1: 극한 노나라 땅 정도 약속 지키시고
0: 통치하실 거면 약속 지키라고 만약에 살려 보내시면 천하에 이런 소문 날 거다. 재환공은 죽기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지킨다.
1: 아 그게 훨씬 멋있다.
0: 그게 훨씬 멋있죠. 멀리 생각하라고.
1: 아 그래서 관중 얘기 하신 거구나.
0: 그래서 관중 얘기한 거예요. 왜 여기서
1: 네, 제가 큰 뜻을 몰랐습니다.
0: 제가 그래서 예. 뚝딱 재환공과 관중 얘기하면 너 쟤랑 한 패지. 너 같이 죽어.
1: 맞아요.
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 다 생각이 있으셨네.
0: 제가 생각이 있다니까요. 제가 기생충을 몇 번 봤는데 진짜요.
1: 네.
0: 그래서
1: 관중의 의견을 듣는군요.
0: 재환공이 네 말을 믿겠다. 여기서 맞잖아 얘가 말이요.
1: 그렇죠.
0: 알았다. 자, 내가 약속 시킬 테니까 조말 너는 노장군과 돌려 돌아가라. 그리고 약속했던 그 땅은 우리가 다시 노나라 돌려주겠다. 이래서 거의 지금 사마천의 그 자계 열전에 있는 거의 유일한 성공 케이스예요, 이게요.
1: 해피엔딩이다.
0: 해피엔딩 잘 살아요. 땅도 돌려.
1: 아, 자객이 죽지 않고 잘 살았다.
0: 거의 유일한 해피엔딩이에요. 거의 다 죽어요.
1: 아니 이거 지금 관중 덕분에 잘 풀려서 다행이지 사회에서 조말 같은 스타일 만나면 골치 아파요 진짜.
0: 골치 아프죠.
1: 한 팀이어도 골치 아파요 진짜.
0: 아 제가
1: 아니, 막무가내로 사전 협의도 없이 그냥 칼들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0: 그럴까요?
1: 이게 좀 높게 평가할 인물인가요?
0: 높게 평가를 해야 되죠. 제가 그래서 이번 이 시간 때문에
1: 예.
0: 그 사마친의 자기 열전을 한번 더 읽고 왔거든요.
1: 예.
0: 아무리 읽어도 분량이 10분이 안 나와 이게요. 길어봤자 7분 8분이야 이거. 살을 붙여도 이거 어떡하지 하다. 아, 그럼 내가 앞에 노나라랑 제나라 얘기를 좀 하자.
1: 아, 좋았어요. 아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예.
0: 정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1: 아, 조말은 진짜 약간 막무가내 스타일 자객이었습니다. 섭정 자객 한번 더 봐야죠.
0: 섭정이요?

0: 예, 예.
1: 아, 섭정은 이제 보너스예요.
0: 보너스예요. 예. 일단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오늘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예, 샘솟고요. 예. 진짜 도합 두 사람 합쳐서 한 8분 분량 되는 거를
1: 8분 안 돼요. 네, 이게 안 아, 제가 한번 저기 그 예. 유튜브 보면요. 예, 예. 그 사마천 사기의 그 자기의 열전을 그대로 쭉 읽는 거 어, 예. 나레이션한 그런 동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재봤어요, 시간을. 네. 딱 5분이 안 나와요. 지금 5분 가지고 40분 끈 거 저밖에 못 해요,
0: 진짜
1: 이거.
0: 그런데 46분이 나왔습니다.
1: 야, 이거 41분 사를 붙였어요.
0: 거의 오병이어 급입니다. 예, 예, 예.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사마천 사기 자객 열전 속 인물들을 만나봤습니다. 한 주 몸 조심하시고요.
1: 네.
0: 예,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0: 자, 지난주 형과에 이어서 오늘 조말 섭정까지 사마천 사기 자객열전의 자객들을 만나봤는데요. 자객열전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어? 왜 예양 얘기를 안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양, 자객열전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로 꼽을 만한 인물인데요. 잡지사 유튜브 채널에서 잡지사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편에서 긴장감 넘치고 약간은 지저분한 예양의 이야기를 또 생생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잡지사 최고의 편으로 꼽는 에피소드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5: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 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가 대사를 조치해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0: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박윤주 1차관이 오늘 안드리 베슈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했으며 우크라이나 측이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구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전격 공개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고 항의하며 의결 전에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내년 4월부터 오전 9시던 은행 업무 개시 시간이 9시 30분으로 30분 늦춰지게 됩니다. 금융권 노사는 영업시간 30분 단축과 임금 3% 인상을 골자로 하는 산별교섭을 잠정 타결했습니다. 오전 9시 은행 개점의 경우 준비를 위해 직원들이 9시보다 빠른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개점은 9시 30분으로 늦추돼 문 닫는 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4시로 유지됩니다.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들어와 열흘 넘게 체류 중인 상어 북항이를 외해로 돌려보내는 작업이 내일 시작됩니다. 부산시는 대책회의 결과 내일 오전 10시 선박과 워터펌프를 활용해 북항이를 친수공원 밖 해역으로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현장 조사 결과 북항이는 활동성이나 호흡 등이 안정적이지만 수로의 폭과 수심, 외해와 연결되는 이동 경로 등 여건을 고려할 때 먹이 활동과 자유로운 이동에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 당국이 지난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상황 검증차 이곳을 방문한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북한 지뢰로 추정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했습니다. 강동구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관련 질문에 부상자로부터 형상은 목함 지뢰인데 재질은 플라스틱이라는 진술이 있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정구 합참 전비태세 검염실 차장은 어제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한 충북도지사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도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의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남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 너무나 인간적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은 실제 주인공이 말하는 눈물의 사랑 이야기 인문학 작가 강창래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한석규와 김서영 배우 주연의 드라마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이 드라마는 말기암에 걸린 아내를 간호하며 사건들을 기록한 강창래 작가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이혼을 준비하던 중 아내의 부탁에 요리를 할 줄 모르던 강창래 씨는 아내를 위해 정성스러운 끼니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요리를 맛있게 먹었고 세상을 떠나기 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광고 듣고 강창래 씨가 전하는 이야기 함께 하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4: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3: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4: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8: 르노.
9: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르노.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2: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한스키브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보신 분 많으세요? 오, 반갑습니다. 거기에서 한스키브가 제 역할을 합니다. 오, 반응 좋네요. 김승 배우도 아시죠? 김승 배우는 제 아내

역할을 합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한석규 배우와 제가 무척 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조금 더 낫죠? 예, 김서영 배우도 사실은 제가 진짜 아내로 착각할 만큼 연기가 굉장히 연기가 실감났어요. 제가 착각할 만큼 물론 닮았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궁금하시죠? 예, 도대체 어떤 드라마일까? 그 드라마 원작이 제가 쓴책 같은 제목의 에세이인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소설보다 더 소설 같다고 해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지나고 보니 직접 경험한 저도 그 사건들이 꿈만 같거든요. 아마 상황이 좀 특별해서 그럴 겁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했던 남편이 대장암 말기 선고를 받은 부인을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하고 보살피면서 생긴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저도 나중에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는 남편이 암에 걸린 부인을 돌보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대략 한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5% 안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이 남편을 돌보는 경우는 보통이죠. 좀 많이 불공평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남편이 원래 요리를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혀 요알못이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지만 남 이야기처럼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는 이유는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게 될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남편과 부인은 이혼 수속 중이었기 때문에 대화도 없었고 마주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병원에 가는데 보호자와 함께 오래. 당신이 아직 남편이잖아. 그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그 부인은 죽어도 병원에 안 가겠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예약 시간만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겁이 들컥 났죠. 암병동이었거든요. 대장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은 그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 말을 하는 지금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속이 아픕니다. 그런데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상한 걸 물어요. 집에 먹을 걸 챙겨줄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투병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잘 먹어야 한다면서요. 진료실에서 나온 뒤 부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돌봐주면 좋겠어. 남편은 곧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가 그랬잖아요. 먹을 걸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나는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할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데 부인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답을 줘. 당신이 못하겠다면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니까. 무슨 부탁을 이렇게 싶었지만 부인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건 그냥 넘어갔어요. 그 남편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헤어지는 것이라는 신념도 가지고 있었고요. 게다가 남편은 부인이 해주는 맛있는 밥을 20년 동안 잘 받아 먹었거든요. 남편이
부인에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은 그 세월에 비하면 턱도 없이 짧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늘 자기보다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가는 길에 정성어린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죠. 그 남편은 그날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인을 돌보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정면 돌파가 최선의 해결책이죠.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요리를 제대로 배울 여유도 없이 암 환자의 음식을 곧바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먹어야 하고 환자는 그래야 약을 먹을 거잖아요. 부인은 시금치 나물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는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은 사온 시금치를 보는데 난감하기 그지 없었어요. 그 남편이 가지고 있던 씻는다는 개념은 비누칠하고 문지르고 물로 헹구는 것이었거든요. 사온 시금치를 보는데 어디에 비누칠을 하고 어떻게 문질러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는 겁니다. 흐르는 물에 씻어 보았지만 아무리 씻어도 흙이 나와요. 많이 씻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는 데쳐서 묻혀 내놓았어요. 부인은 흙이 남아있네, 못 먹겠다 그러면서 젓가락을 놓아버렸어요. 그 부인은 아주 잘 만든 음식이 아니면 먹질 않았어요. 같은 음식을 이어서 두 번 먹지도 않았고요. 가끔은 화를 내기도 했어요. 이걸 내가 먹으라고 만든 거야? 그럴 때면 남편은 부엌으로 돌아가 소리 없이 울기도 했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슬픈 이야기를 하는데 웃음이 나와요. 울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밥을 먹어야 약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어떡하나 걱정하면서요. 부인이 강력한 진통제를 먹고 잠이 들고 나면 그 남편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 암 환자를 위한 요리법을 연구했어요. 그 내용을 잊지 않으려고 레시피를 정리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두기도 했고요. 소질은 있었던가 봅니다. 오래지 않아 그 남편은 어떤 요리든, 그러니까 한국 음식은 물론이고 일본, 태국, 중국 음식, 이탈리아 음식까지도 거의 호텔 음식 수준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고통스러운 투병 과정이었지만 그 부인은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었죠. 물론 22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3시간 정도 정성스럽게 고아야 하는 히포크라테스 수프 같은 것도 만들긴 했습니다. 그 부인은 맛있는 요리를 맛보면서 가끔 잦아드는 불꽃처럼 행복한 얼굴을 보여주고는 했어요. 그러나 부인은 점점 더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거든요. 언제부턴가는 먹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만들었어요. 가장 맛있게 먹은 것을 꼽으라면 아마 해삼탕일 겁니다. 해삼탕은 재료 준비에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쉽고 간단한 요리입니다. 맛있기도 하고요. 끝내지 못한 요리는 탕수육이었어요.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탕수육을 준비를 하는데 위급한 응급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쓰나미가

덮쳐 모든 것을 덮어버렸죠. 119가 출동해서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어요. 장폐색이었습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장을 막아버린 거죠. 그날 많이 울었어요.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 것이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탕수육을 금방 맛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려면 반죽을 식용유로 반죽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암 환자를 위한 요리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거든요. 시간이 없을 때 타협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두고두고 생각하게 만든 요리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위장과 대장을 연결하면 되니까요.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대수술이었기 때문에 너댓 시간은 걸린다고 했죠. 그런데 한 시간 만에 끝나버렸어요.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덮어버렸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한참 만에 회진을 온 의사가 싱글벙글하면서 말해요. 방귀만 끼고 나면 먹을 수 있게 잘 연결했습니다. 그때부터 질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엄마 방귀 뀌었어? 아들과 교대하면 남편이 물었어요. 엄마 방귀 뀌었어? 두 사람이 너무 진지하게 엄마 방귀 뀌었어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방귀 뀌었어요? 엄마가 방귀 뀌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방귀 뀌었어요. 아들이 큰 소리로, 3일째였을 겁니다. 아들이 큰 소리로 엄마가 방귀를 뀌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외쳤어요. 전화에 대고 방귀가 그렇게 반갑고 기쁜 것이었다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정도였죠. 부인에게 뭐가 먹고 싶었냐고 물어보니까 완전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고소한 대패 삼겹살이 먹고 싶어. 그날은 무항생제 대패 삼겹살 파티를 열었습니다. 부인은 겨우 한두 점 꼭꼭 씹어 먹으며 아 맛있어 살 것 같다 라고 말하며 행복해했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기쁨에 찬 얼굴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쩌자고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총총히 떠나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부인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책읽듯이 제가 읽을게요. 내가 당신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는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오랫동안 잘 먹고 떠날 줄 몰랐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고마워, 사랑해. 남편은 부인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책에 쓰지 못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병 때문에 함께했던 그 짧은 세월이 가장 행복했다니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과 정성들인 시간을 고명으로 잔뜩 올린 맛있는 요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두렵고 슬픈 터널을 지나는 동안 순간순간 반짝이던 짧지만 큰 기쁨이었어요. 그 행복했던 순간

건조한 레시피였지만 예민한 친구들은 그 글에서 슬픔을 느꼈던 겁니다. 불치병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이별을 예감하는 슬픔이 글 주변에서 아지랑이처럼 흔들리고 있었겠죠. 다들 그 글을 사랑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만큼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한 적이 없을 겁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 그 남편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끝없이 지속되던 걱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불안증이 생겼고 일시적인 건강 악화로 조금 고생했지만 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은 겁니다. 그 무엇보다 작가로서 글이 곧 삶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 남편은 일기를 전혀 퇴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책을 냈습니다. 그랬지만 한 시인은 이렇게 격찬했어요. 이토록 아름답고 눈부시게 슬프며 놀랍도록 담담한 요리책이라니 침샘과 눈물샘이 동시에 젖는다. 그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전혀 퇴고하지 못했는데 눈부시게 아름다운 글이라니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글쓰기 이론 하나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글은 좋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다이아몬드 없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빛나는 글을 쓰고 싶으면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의 글은 바로 당신의 삶이니까요. 이론처럼 그랬던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건 그 남편이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부인이 연출자였고 아들이 마음을 다해 도와주었으며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응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가 아니라 당신들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 남편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부인을 보살피고 요리하는 데만 몰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들과 더없이 좋은 관계가 된 것도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통화하면 두세 시간은 보통이고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아들이 뺨 뽀뽀를 해줍니다. 그 아들의 정성어린 도움이 없었다면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을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를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기쁨과 자유도 얻었습니다. 요리를 해서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대접하고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 자신도 언제 어디서든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부인은 자신이 떠난 뒤 게으른 남편의 먹을거리를 걱정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슨 음식이든 마음대로 만들어 먹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죠.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였어? 그 남편이 자기 이야기를 이처럼 남 이야기처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 남편은 글쓰기도 가르치는 인문학자입니다. 훈련 방법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1인칭 글

쓰는 것이 3인칭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 1인칭으로 쓴 글을 3인칭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면 표현과 문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렇게 다시 되새기고 보니 이 스토리가 그 남편에게도 미래의 삶에 대한 하나의 은유로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이 늘 그렇잖아요. 힘든 시간을 지내야 하고 그동안 잠깐씩 찾아오는 작은 기쁨이 그 시간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이라 해도 그 또한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때마다 드물게 찾아오는 작은 기쁨을 큰 기쁨으로 만들어 행복한 기억으로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인칭으로 말한 또 하나의 이유는 눈물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잘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잘 못했죠? 아무튼. 남이야기처럼 하면 좀덜 슬플 테니까요. 그 남편은 이번 세바시 강연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자기의 지난 날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책과 드라마를 보았어요. 다시 본 것이 아니라 처음 본 겁니다. 그동안에는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는 동안 그 남편은 자기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투병 기간 동안 가끔씩 찾아온 작은 기쁨들에 대한 행복한 기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억 덕분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한석규, 김서영 배우가 주연한 드라마가 만들어졌고, 인문학뿐만 아니라 인생 레시피를 주제로 한 강연 요청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여기 세바시에도 출연하여 여러분과 함께 과거를 영원한 현재로 부활시키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한번더 반복하고 싶군요. 이 세상은, 우리 삶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니라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슬픔과 두려움으로 묻어버렸을 내 인생의 한 부분을 기쁨으로 빛나는 순간의 기억으로 남게 해준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사랑을 전합니다. 기회가 되면 오늘이라는 과거를 함께 해준 여러분들께도 오늘도 좀 매울지 모르지만 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해드리고 싶군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너무나 인간적인 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실제 주인공이 말하는 눈물의 사랑 이야기. 강창래 작가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버스커버스커가 부른 벚꽃 엔딩.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K-직장인의 신박한 이중생활, 직장인 이상도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미술이 꿈이었던 이상도 씨는 사람들의 얼굴을 주로 그렸습니다. 사람마다 그만의 표정과 매력, 그 얼굴을 표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상도 씨는 지금 두 얼굴을 갖고 살고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직장 동료들도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이상도 씨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두 번째 얼굴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두 얼굴의 삶을 사는 꿈 많은 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저를 처음 보실 텐데요. 제 첫인상 어떠신가요?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이성을 소개시켜줄 때 이상형을 물어봅니다. 얼굴을 보는 사람, 키를 보는 사람, 몸매를 보는 사람, 그리고 집안 배경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얼굴을 가장 먼저 봅니다. 와이프가 저에게 가끔 왜 자기를 좋아하게 됐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얼굴이 이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날 그녀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아니 술을 마셔서 그런지 얼굴이 더 이뻐 보였습니다. 와이프와 사귀게 되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와이프의 얼굴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다르게 팔자주름

몸이 움푹 파인 채로 피곤해 보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애 초반이라 싸우지도 않을 때였는데 와이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 것은 당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와이프가 처음 만났을 때는 필러 시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필러 시술 몇 개월 지나면 그 필러 효과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저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제 얼굴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생겨서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는데 연예인 얘기를 하다가 장동건이나 정우성 같이 잘생긴 얼굴의 연예인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는 잘생긴 사람이나 간지나는 얼굴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저랑 결혼을 한 걸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흐지부지하게 생긴 얼굴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제 첫인상이 좋으셨다면 제 아내랑 같은 취향이신 겁니다. 반드시 잘생겨야만 누군가 저를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흐지부지하게 생긴 얼굴이라 지금의 와이프랑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생겼으면 저를 안 좋아했을 거잖아요. 비단 이것은 얼굴뿐만 아니라 제 직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와이프를 만났을 당시 저는 회사 생활은 저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기 때문에 절대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유럽에 가면 흔히 볼수 있는 거리의 예술가 같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는 버스킹 공연을 하면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를 만나면서 그런 제 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녀를 먹여 살리기는커녕 연애할 데이트 비용조차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을 포기하고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잘생기거나 간지나지 않고 흐지부지하게 생겼고 게다가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지금의 와이프와 결혼을 할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들을 낳고 이렇게 한 가정의 평범한 가정으로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원래 얼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포기한 제 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만화 그리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미대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미술 공부하는 것을 반대하셨고, 특히 공부를 못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신이 원하는 성적이 나오면 그림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중학교 졸업을 하면 미술학원에 갈수 있도록 허락받기 위해서 스파르타 학원에도 자원해서 들어가 공부를 했지만 고등학교 입학 후에 첫 번째 시험 때 오히려 중학교 때보다도 성적이 더 떨어지자 저는 철없는 마음에 처음으로 포기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림만 포기했으면 괜찮은데 어차피 그림으로 미대에 진학하지 못하면 공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공부까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공부를 포기하면 미술을 시켜주겠다는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공부를 손에 놓고 속을 썩이니까 오히려 어머니는 그림이라도 시켜주면 이놈이 정신을 차릴까 싶어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뒤늦게 미술학원에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손에 놓고 너무 멀리 가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대학교 실기시험을 보는 중에 당시 체육 선생님이었던 대장부 스타일의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난생 처음으로 창백하고 힘이 없는 어머니의 얼굴을 봤을 때 그동안 속을 썩여드렸던 것에 대한 후회를 진심으로 하게 되었고 그때 정신을 조금 차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당시 중국에 주재원으로 계셨던 작은아버지 조언으로 저는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꿈에 그리던 그림을 포기하면서 중국으로 가게 되었고 중국어 공부만 열심히 해서 그림과는 상관없는 중문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대학에 가면 여자들이 줄을 설 거라는 엄마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중국이라는 배경의 사진 속에서도 제 마음에 드는 저의 얼굴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와이프를 만나서 제가 원했던 진로를 포기하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회사원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이때 경험했던 새로운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과거의 내 얼굴이 있고, 현재를 살아가는 내 얼굴, 그리고
내가 되고 싶었던

혹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기만의 얼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들이 바라보는 내 얼굴들도 있겠죠. 회사에서 저는 정말 만족하고 열심히 일하는 회사원으로 살지만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꿈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항상 저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저마다 다른 얼굴 속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찾아내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로서 또 다른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는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 동료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방송에 나오는지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를 온라인 창작자로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나 제가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만나셨던 분들은 방금 제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는 설명을 듣고 전업 크리에이터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저를 알고 지낸 선후배들은 댄스 동아리에서 힙합 바지를 입고 호일 파마를 한 채로 춤을 추던 제 얼굴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앞날이 막막할 것 같은 철없는 고딩의 얼굴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저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얼굴들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가는 건 자신이 원하는 얼굴을 찾는 과정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얼짱각도 아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얼굴이 왼쪽 얼굴보다 좀 더 제 마음에 들기 때문에 셀카를 찍을 때는 오른손으로 찍는 게 훨씬 편하지만 굳이 왼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각도를 맞춰서 사진을 찍은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짓거나 나름 앙증맞은 표정을 하겠다고 입을 벌립니다.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을 때면 많은 사진들을 찍고 난 후에 그중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르는 작업을 하기도 하죠. 이것들은 모두 스스로가 생각하는 보다 나은 자기 자신의 얼굴을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도 비슷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들에 찍힌 얼굴들이 모두 마음에 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그나마 마음에 드는 얼굴을 고르는 것처럼 모든 일을 남들처럼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에게 맞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을 찾는 것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일, 즉 나의 꿈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터라는 두 번째 얼굴을 선택하면서 꿈을 크게 가져봤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한 번 태어난 이 세상에 제 이름을 남긴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제 활동명이 상돌이TV인 이유도 제 이름이 이상도이기 때문에 닉네임을 상돌이TV라고 지은 것입니다. 제 이름을 검색했을 때 제가 검색이 된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 인물 검색에 여러 차례 등록 신청을 했지만 매번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거절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틱톡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필터들 중에 제가 만든 페이스에이지라는 필터가 세계적으로 바이럴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필터는 얼굴 위에 숫자가 돌아가다가 랜덤으로 나이를 측정해주는 필터입니다. 나이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래고 있죠? 이 필터를 킹 카다시안과 이 2002를 부른 앤마리를 포함해서 국내에서는 키썸님, 윤은혜님, 랄랄님, 틱톡으로 유명한 원정맨님, 송사장님, 영프린스님, 제이드님 등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유명한 분들이 제 필터를 사용해서 그 영상을 제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된 영상들의 조회수가 지금까지 40억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행운의 기회 덕분에 올해 그토록 원했던 네이버 인물 검색에 제 이름을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과 같이 이 세바시 강연에도 설 수 있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필터들 중에 얼굴을 합성시켜주는 페이스 퓨전이라는 필터들이 있는데요.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킴 카다시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돼서 되고 싶어서 킴 카다시안으로 바뀔 수 있는 필터를 만들었고요. 킴 카다시안뿐만 아니라 페이스 에이지를 사용해

주셔서 제 필터를 널리 알려주신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그들로 변신할 수 있는 필터를 제작했습니다. 잘 어울리는 모습도 있고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도 있지만 합성된 사진들을 보면 그 하나하나에 제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금과는 또 다르게 얼굴도 많이 변하겠죠? 저는 앞으로도 제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른 느낌의 사람으로 변해가겠지만 그 안에는 저만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과 얼굴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림을 그리려는 재능을 더해서 앞으로도 새로운 필터들을 창조해 보겠습니다. 저의 다양한 얼굴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잃어버렸던, 포기했던 얼굴을 찾고 싶어지지는 않으셨나요? 평생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 또는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때로는 좀더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너무 실망만 하거나 낯설게 다가올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맡은 자리의 주인이 된다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절히 말했던 꿈은 당장은 이뤄내지 못할지라도 차근차근 찾다 보면 우리들은 그 인생의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바시 강연을 통해 지난 과거를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졌던 얼굴들을 포기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저의 얼굴이라고 긍정할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새로운 얼굴을 찾아가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의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질 얼굴 또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무엇이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전하는 자신의 그 얼굴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꿈을 향한 내 삶의 인생샷을 찾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온라인 크리에이터 상돌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너무나 인간적인 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실제 주인공이 말하는 눈물의 사랑 이야기, 강창래 인문학 작가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K-직장인의 신박한 이중생활, 직장인 이상도 씨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뮤지컬 지킬앤 하이드의 This is the moment, 칼 윌킨슨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서 Friends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군 당국이 지난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합동현장조사 TF단장인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오늘 저녁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현장조사를 토대로 종합판단한 결과 폭발물이 북한군 목함지뢰와 유사한 갈색의 수지반보병 지뢰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합참 차장은 판단의 근거로 해당 지역에 아군 지뢰 매설 기록이 없는 점, 국과수 감정 결과 폭발 원인이 아군 지뢰가 아님이 확실한 점, 폭발 1m 인근 지점에서 갈색의 북한군 수지반 보병 지뢰가 발견됐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 폭발 지점 화구, 화염의 형태, 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 등을 제시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가 대사

0: 조치를 조치해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박윤주 1차관이 오늘 안드리 베슈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했으며 우크라이나 측이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구체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엔 총회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전격 공개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들어와 열흘 넘게 체류 중인 상어 북항이를 외해로 돌려보내는 작업이 내일 시작됩니다. 부산시는 대책회의 결과 내일 오전 10시 선박과 워터펌프를 활용해 북항이를 친수공원 밖 해역으로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현장 조사 결과 북항이는 활동성이나 호흡 등이 안정적이지만 수로의 폭과 수심, 외해와 연결되는 이동 경로 등 여건을 고려할 때 먹이 활동과 자유로운 이동에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어 북항이를 찾은 누적 방문객이 6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시설공단에 따르면 친수공원 누적 방문객은 공식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일부터 추석 연휴까지 56만 8,800명에 달했습니다. 연휴가 끝난 평일인 오늘도 오후 6시까지 부산 시민과 관광객 등 3만 8천 명이 친수공원을 찾으면서 누적 방문객이 60만 7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이 전 배우자에게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 지분을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권 이사장 측 법률 대리인은 권 이사장이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1심의 재산 분할 부분 판단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일 권 이사장의 전 부인 이모 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인 권 이사장이 원고인 이 씨에게 재산 분할로 역대 이혼 소송 최고액이자 약 2조 5,500억 원에 달하는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유아 2명 중 1명은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신건강연구정보지에 따르면 2세에서 5세인 영유아 400명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시작 연령을 조사한 결과 생후 12에서 23개월이라는 응답이 37.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0.2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2: CBS 곁에 CBS 라디오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라. 뉴저지 갈보리 교회 문정웅 목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달달달 입에 달고 살지만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매일 달달달 거립니다.
1: 네, 그런데 오늘 초대 손님은요, 정말로 주는 나의 목자,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2: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려고 멀리서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문정욱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0: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아, 역시 미국에서 오셔서 되게 크시네요.
0: 들으시죠. 목사님 참 오랜만입니다.
3: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0: 저랑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가까운 또 목사님이시고. 아, 네. 벌써 이민 미국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3: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0: 15년 전에 저랑 예배 보고 가셨죠?
3: 네. 마지막 예배 드리고서는 네, 이제 뉴욕으로 가게 됐습니다.
0: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그동안 또 미국에서 목회하시면서 네. 받은 은혜와 그동안에 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한번 오늘 좀 나눠주십사 제가 초대를 드렸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오랜만에 한국에 나오셨는데, 그죠?
3: 네.
0: 네.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오시고 나오신 거죠, 이번에?
3: 지난 2018년도에 네네. 한번 나왔었는데요. 네네.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또 하나님 부르셔서.
0: 네, 소천 때문에.
3: 네, 그때 잠깐 나왔다가 예. 이제 들어가고 거의 지금 6년 만에 나왔습니다.
0: 네네, 그러게요. 뭐 아까 우리 정수 형제도 미국 목회가 어떤지 계속 궁금하다고 아까 질문을 막 방송 전에 했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도 좀 나눠보죠. 뭐 아기 때부터 원래 태교 때부터 네. 모태신앙이었나요?
3: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0: 아, 그래요?
3: 네, 불교 집안이어서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은 저희 외갓집이 네. 이제 명절 때나 그럴 때 절에 가면은 네. 따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0: 네.
3: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불상 앞에서 이렇게 절하고 뭐 여러 네. 가지를 하는데 네. 저는 그게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네. 저는 항상 그 절의 마당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3: 거기 보면 뭐 기와에다가 이름 써가지고서는 이렇게 또 헌금하듯이 이렇게 봉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0: 네네.
3: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0: 네네.
3: 그런데 집 앞에 예. 저희가 도산공원이라는 그 공원 앞에 예. 살았는데요. 예. 도산공원 앞에서 놀고 있는데 예. 그 공원 앞에 갑자기 그 피에로가 예. 온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림책 보면 이게 서커스가 있잖아요.
0: 네네.
3: 그래서 아 동네에서 서커스 하나 보다.
0: 예.
3: 그래가지고 그 피에로가 동네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 쭉 북치면서 예. 가는데 다 같이 따라간 거예요.
0: 네네.
3: 뭐 거기 뭐 친구들도 있었고 모르는 네. 아이들도 있었고 다 같이 그냥 그 피에로를 따라갔는데 그 따라간 곳이 어디였냐면
0: 교회.
3: 그게 바로 여름성경학교였던 거예요.
0: 어느 교회였어요, 그게?
3: 그게 네, 지금 알고 있는 소망교회였던 거예요.
0: 그래, 소망교회 그때 그거 많이 했어요.
3: 네.
0: 소망교회에서 그때
3: 네.
0: 지금 현대백화점 자리에서
3: 네, 맞습니다. 네네.
0: 허 벌판에서 소망교회 네. 하면서 우리 먹을 걸 엄청 많이 줬어요.
3: 네네.
0: 그리고
3: 네네.
0: 이렇게 피에로라든가 이벤트가 많아서
3: 네네.
0: 학용품도 나눠주고
3: 네네.
0: 그래서 그 동네에 다 소망교회로 갔었어요.
3: 네.
0: 저도 갔었고.
3: 아, 그랬었어요?
0: 예.
3: 아, 네.
0: 아, 그래서 가진 곳이
3: 네.
0: 교회.
3: 네. 근데 집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0: 교회 갔다고?
3: 그게 아니라 애가 없어진 거예요.
0: 아.
3: 아, 애가 없어져가지고 이제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한참 놀다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시간이 됐는데 안 오니까.
0: 예.
3: 근데 이제 아이를 찾으려고 보니까 이제 그때쯤에서 또 지혜롭게 또 아이들 다 데려다 준 거예요.
0: 예.
3: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서 뭐 했냐.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막 이랬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면서
0: 예.
3: 그럼 그 다음 날도 또 가라 그러셔서 어머니가 보내주셨어요.
0: 불교 신자인데도?
3: 네. 아, 어머니가 불교 신자는 아니신데
0: 그냥 절에만 가는?
3: 절에만 가시는
0: 예,
3: 거예요.
0: 예.
3: 왜냐면 외갓집이 이제 불교 집안이니까
0: 아, 약간 나일론 불교.
3: 나일론 불교.
1: 그러면 어머니는 언제부터 교회 다니시게 돼서 믿음이 자라나신 거예요?
3: 어머니께서요? 네. 원래 어머니가 예수쟁이라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었어요.
0: 당신은
3: 네. 네, 왜냐하면 좀 약간 너무 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불교는 점잖은데.
0: 네.
3: 그런데 저희 집이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중견 회사에 간부로 계셨는데요. 그때 이 외갓집에서
0: 네.
3: 이 그때 건축붐이 한참일 때라
0: 예.
3: 이제 모래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0: 예.
3: 근데 이제 그때는 건축 사업을 하면은 이제 굉장히 좀 그 부유하게 될 수 있는 시기라 그래서
0: 네.
3: 이제 조금 더 그 당시에 어렸을 때는 참 부유하게 살았는데
0: 네.
3: 이제 그걸 이제 투자를 다 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이 모래를 쌓아놓고서는 이 건축 있는 곳에 이제 그걸 공급하는 거죠.
0: 네.
3: 왜냐면 모래 시멘트를 하려면 모래가 네. 같이 섞여야 되니까요.
0: 네.
3: 그래서 이제

0: 모래를 다 쌓아서 이제 팔기만 하면은 이제 집이 아주 그냥 네, 일어설 더 크게 일어설 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홍수가 왔습니다. 뭐 그때 막 뉴스에 예. 이제 몇십 년 만에 오는 홍수라 그러고 저는 그때 우리 집이 어려워지는지도 모르고 홍수 나니까 학교 안 가잖아요. 예, 예, 학교 안 간다고 막 비 맞으면서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예. 비 더우라고 막 했던 학교 안 가고 싶어가지고
1: 그럴 수 있죠. 어린이.
0: 그리고 또 그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학교가 물에 잠겨서 생활기록부가 다 이렇게 지워지는
2: 초등학교
0: 거예요.
2: 어디 있어?
0: 저도 잠동 초등학교였는데
1: 잠동?
0: 네.
1: 잠동이 어디 있어?
0: 그 당시에 이제 그 잠실로 저희가 이사 갔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풍납동도 있고 아, 거기 여러 군데 그 학교들이 네, 물에 잠기면은 예. 또 더 오랫동안 학교를 그렇죠, 못 가게 그렇겠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수가 났을 때 아, 이 홍수 때문에 이제 학교 안 가고 나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집에 그 모래가 그 홍수에 다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쌓아놨던 모래가 이제 다 다시 묻혀버린 거예요.
3: 그럴 수 있구나.
0: 그런데 그 모래를 다시 파서 팔려고 했더니 아래에 있었던 흙하고 섞여가지고 이제 그 건축에 쓸 수 없는 모래가 돼서 집안이 완전히 그냥 어렵게 됐습니다. 아유. 네,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네.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이 2층 집으로 이사 가게 되고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독주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집에 2층을 이제 새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친할머니가 부산에 계신데 네. 친할머니 댁에 잠깐 우리가 내려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친할머니가 또 우리 친할머니 동생이 이제 한번 같이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근데 이제 그냥 어머니는 예의상 거기 이제 지내시게 됐으니까 교회를 따라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날 마침.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빵이 도니까 빵을 드실 거예요.
1: 되게 조그만 빵이죠.
0: 조그만, 맞아, 맞아. 조그만 빵을
1: 주려면 좀 넉넉히 그, 주시.
0: 주려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아 여기는 빵을 이렇게 주는구나. 네. 잔을 돌리니까 네. 포도주를 주는 요만한 데다 준 거예요. 네.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네. 도대체 이게 뭐냐 했더니 고모 할머니랑 이제 우리 친할머니가 너 이제 성찬이었다 이게 교회에서 네, 네, 네. 너 근데 이거 빵을 먹었으니까. 자녀들이 축복받으려면 너 교회 한다니 큰일 난다.
1: 아, 이미 먹었기 때문에.
0: 네, 그러니까 네. 어머니는 또 되게 순수하신 예. 부분이 있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자녀들한테 안 좋다 그러시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이제부터 교회를 다녀야겠다. 굉장히 신기한 그 상황에 놓이셔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가 한 번 또 믿으시면 네. 예전에는 예수쟁이를 다 싫어하셨는데 당신이 이제 예수쟁이가 되셔가지고 성령 체험하시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1: 이 방법 괜찮은 방법인데요. 먼저 성찬식 먹이고 먹었어 세례 안 받으면 큰일 나고 네. 3대가 망해 막 이런
0: 거 맞습니다. 세례를 안 받고 먹으면 안 된다.
4: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돼도 믿음이 생기는 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1: 그렇죠.
4: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0: 어머니께서 이제 성령 체험을 이제 하시게 되셨어요.
1: 아, 네. 네.
0: 이제 성령 체험을 하시고 나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다 그러니까 네네. 어머니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뭐 시편, 또 욥기, 또 잠언,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한 장씩 매일매일 읽으면서 이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신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기 시작하면요. 예. 이제 맨 처음에 찬양 맨 처음에 네네. 찬송가 부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시작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읽고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이제 아버지가 제일 많이 전하셨고요. 네. 말씀을 다 전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통성 기도가 시작되는데 예. 통성 기도가 거의 한 시간이 넘게 하는 거예요.
1: 가족끼리만 모였는데요.
0: 넷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씩 가운데 들어가면 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한 시간 정도 하면 항상 가정 예배 무릎 꿇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네. 그것만 해도 거의 한 시간 반 이상 되거든요. 그럼 다리가 거의 제 다리가 아닙니다.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막 저린데
1: 엄청 저리죠.
0: 이제 피고 싶잖아요. 네. 이제 주기도문까지 하면 이제 딱 예배를 마치는데 네. 주기도문이 딱 끝나고 아멘 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0: 네, 여러분.
1: 또 뒤에 있어요?
0: 찬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은지 찬양하라. 감사하라.
2: 맞아, 맞아.
0: 사랑하라.
2: 맞아, 맞아. 가사 거예요. 바꿔서 막 부르는.
0: 네, 근데 이제 찬양하라로 끝나면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반복.
1: 아, 조용남이야, 뭐야. 계속 한 번 더 하면.
0: 그래서 매일매일 거의 한 3시간씩.
1: 아, 3시간이요?
0: 거의 매일 3시간씩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1: 매일?
0: 네. 그래서 가정예배 끝나면 그때 이제 이불을 깔아야 되는데, 이불을 끈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저려서.
1: 아니, 어머니, 아버님도 다리가 다 가지고
0: 온 가족이 다리가 저려서.
3: 그러면 다리가 저리고 네. 아픈 거는 다 같은 마음일 텐데 왜 네. 의자에 안 앉습니까?
0: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 정성을 절실하게
2: 무릎 꿇고
1: 그런 가사 기도가 많잖아요. 무릎 꿇고 네. 기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0: 그때는 저는 눈 뜨고 기도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맞아요. 눈 감고 기도할 때 눈 뜨면은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3: 아니 또 아버님은 어머님은 교회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아버님 얘기는 없는데 갑자기 등장하셔서 말씀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네. 아버님은 그럼 어떻게 갑자기 신앙심이
2: 전도?
0: 알고 봤더니 네.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중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시면서 예. 아내가 예수쟁이를 싫어하시니까 아버님이 딱 문을 닫고
1: 그러니까 봐봐. 답이 없어. 어릴 때 뭐 해봤는데 답이 없어. 아,
3: 그렇네.
1: 부인이 하지 말아니까 오는 게 이거잖아요.
3: 역시 배우자가 중요해.
0: 네. 어머니가 믿기 시작하면서
1: 더 뜨거워져.
0: 또 아버지가 또 그때 뜨거워지셔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1: 여기 뭐 이대체 목사.
2: 근데 네. 어머니께서 새벽 예배 엄청 네. 열심히 나가셨다고.
0: 그래서 이제 그때 가정 예배를 그렇게 밤 늦게까지 들으셨는데
1: 그렇게 드리고 또
0: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3: 한 다음에 하시는 분이고요.
0: 맞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2층 집으로 이사를 네.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2층 집에 그 1층에 사는 주인이 살았는데 네네. 그분이 당신 자식들은 좀 네. 방황했어요. 그 아래층에 사는 형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랑 제 동생이 매일매일 어머니랑 같이 기도도 하고 네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보기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못 가게 하시려고 그 2층에서 밖을 나가려면 따로 문이 있는 게 아니고 예. 2층에서 계단을 내려와서 현관을 같이 썼어요.
1: 한 집에 2층이었어요?
0: 한 집에 2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1: 다 들리겠네요?
0: 다 들리니까요. 그쪽에서.
1: 그러니까 우리가 방에서 3시간을 주여주여 네.
0: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1: 또 알랄랄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와, 얼마나 쉽게 밑에서
0: 우리 가족이 막 이렇게 화목하다 느끼셨으니까 그게
1: 하고.
0: 네 싫으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네. 어떻게 하셨냐면 네. 자물쇠 이렇게 네. 잠겨 있으면 열고 나가면 되잖아요. 네. 거기를 자물쇠로 잠근 거예요.
1: 야, 열쇠로 이게
0: 안에서 그 일부러 달아서 자물쇠를 해서 열쇠로 잠겨 버린 거예요. 아침에 자기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1: 못 나가게
3: 감금이잖아.
0: 감금이죠, 거의. 새벽 4시 반 이럴 때 새벽에 나가시니까요. 그러니까 네. 새벽에 기도를 못 가게 하려고 현관을 잠가 버린 거예요.
3: 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분과는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는 가셔야 되고 네. 문이 잠겨 있는데 주인집을 네. 깨울 순 없고
1: 네, 어떻게.
0: 그러니까 우리가 2층에 그 베란다가 있었는데 네. 그 베란다로 이렇게 포도 줄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3: 진짜로 내려가셨어요.
1: 2층이에요?
0: 포도 줄기를 타고 내려가시다가 네. 이게 약하거든요.
1: 아니, 약하죠.
0: 그러니까 이게 두드득하고 떨어져 버리신 거예요.
1: 아이고.
0: 근데 저희 어머니는 떨어졌으면 막 여기 멍드시고 네. 난리가 났는데 탈출했다는 즐거움에 그 길로 새벽 예배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문을 열었더니 어머니가 문 밖에서 들어오시는 거 보고 주인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갔는지.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네.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오시면 네. 항상 그 손이 여름에도 차갑잖아요. 네. 그럼 항상 저랑 제 동생 머리에다 손을 대고 또 아버지도 이제 같이 가셔서 새벽 예배 다녀오시면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래서 기도의 은사가 있으셨나 봐요.
0: 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1: 그다음부터는 그런 기도의 은사가 좀 있으셨나요?
0: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네.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어떻게 인생의 항로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많이 말씀을 나눴고요. 그것도 한 번은 저희 삼촌이 예. 이 허리가 이렇게 그 S자로 완전히 탈골되는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1: 네. 네,
0: 어떤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0: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1: 네.
0: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를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 평생 불구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1: 예.
0: 근데 이제 어머니랑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거 의사 선생님의 지혜를 통해서도 낫지만 이거 손을 대는 순간 너는 거꾸로 못 걸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여기를 갖다 수술하려고 그러면은 그럼 이게 수술하는 것이 지금 현재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수술을 좀 미루고 그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는 수술 날짜에 수술을 안 하고 이제 조금 수술을 뒤로 미뤘어요. 그리고 입원해 계시는데 어머니랑 이제 그때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서 삼촌을 위해 기도하는데 약간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이제 두두둑 이런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하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날 오후에 우리 삼촌이 태어나셨습니다.
1: 기도 후에?
0: 기도 후에. 그래가지고 지금도 멀쩡히 걸어 다니고 계세요. 근데 수술하셨어야 된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고 또 의사 선생님의 지혜를 사용하실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1: 그렇죠.
0: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2: 아, 그럼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아래층 집주인도 좀 성격 좀 바꾸게 해달라고
0: 네.
2: 기도를
1: 집주인은 어떻게 전도가 좀 됐나 모르겠어요. 자물쇠 좀 어떻게.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그렇게 보이니까 이분들이 이제 우리를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다녀왔는데 갑자기 우리 집그 농하고 이 여러 가지들이
1: 생활용.
0: 이제 집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2: 아이고.
0: 그냥 인부를 써가지고
1: 됐어요.
0: 집을 밖에다 그냥 다 내보내 버렸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좀값 나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막 청자라든지 뭐 자개농이라든지 우리가 구하기
1: 맞아.
0: 힘든 그 절구인데 뭐 현무암으로 된 절구 같은 거 구하기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있었는데 그건 다 집안에다 넣어놓고
1: 자기 집안에 놔두고
0: 자기 집안에다 놔두고 저희 그큰 짐들 중에서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들도 있는 거를 다 밖으로 그냥 빼버린 거예요.
1: 내쫓았어요.
0: 네, 뭐 냉장고 이런 거다 밖으로 그냥 내보내가지고 그때 우리가 오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할머니 집으로 이제 다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짐 대부분 거의 다 버리고
1: 아니 그 정도면 뭐 법적으로 싸우든가 뭐 머리끄듬이 잡든가 왜
0: 그러니까
1: 저거 네가 아주 뭐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순순히 나갈 수
1: 너무
2: 없잖아.
1: 예배만 드리셔서
0: 거꾸로 저희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1: 예.
0: 이제 아 이런 경우가 어딨냐
1: 그렇죠.
0: 그랬더니 그집 주인이
1: 예.
0: 저희 할머니를 막 밀고 막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는 못 봤어요.
1: 그렇죠. 어릴 때니까.
0: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그 어린 시절인데 그게 좀 많이 상처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1: 매일 3시간씩 아따따따따 주여주여주여 했는데 또 갑자기 이럴 수가
3: 없잖아요. 맞지, 맞지.
1: 아유.
0: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 댁으로 이제 가서 이제 거기도 이제 저희 할머니도 이제 같이 외갓집 전체가 다 모래사업 때문에 어려워져서 이제 정말 단칸방에 살고 계신데 거기에 우리 큰 삼촌네 저희 우리 할머니네 세 집이 같이 모여 살았습니다.
2: 비좁다.
1: 그럼 몇 명이 사신 거예요?
0: 거의 10명 넘게 그 집안에서 같이 그냥 함께 살아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늘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 안에서 큰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 참 많이 힘든 시간이었겠네요. 그때 그럼 외갓집 식구들도 다 같이 이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그 우리가 거기 이제 하나님이 다 같이 모여 살게 하신 이유가 그때 보니까 그때 처음 알았던 게 뭐냐면 그전에는 뭐 고기 구워 먹고 그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사니까 근데 제가 처음 깜짝 놀란 게 저희 어머니랑 같이 밖에 나갔는데 정육점에 가서 뼈다귀를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만 감자탕이에요. 그런데 2,000원어치를 샀는데 진짜 이만한 봉지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빨래 그 행주 삶는 것 같은 그런 드럼통에다가 그거를 넣고 막 고추장하고 막 이런 거 넣은 다음에 저는 2,000원을 갖고 우리 외갓집 식구가 다 와가지고 20명 넘게 먹었다는 게 저는 지금도 추억이 되고 저는 그 당시에 야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덕분에 그 당시에 우리 그 외갓집에 35명이 외갓집 식구들

0: 비록 이제 그 돈은 다 그때 어려움으로 다 잃어버리게 됐지만
1: 예.
0: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2: 와.
0: 네, 그래서 그 중에서 6명이 목회자가 나오고요.
2: 와.
0: 다
2: 감자탕 비전이다, 감자탕.
0: 네.
1: 그렇게 뼈다구회 짬뽕 먹으면서 그냥 다 은혜를 나누는 바람에.
2: 뼈다구회.
0: 저는 뼈다구에 고기가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네.

0: 그렇죠.
1: 첫 번째 기도받은 다음에 계속 기도. 마지막 번은 끝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기도받는 겁니다.
0: 그래도 하나님의 정말 네. 역사가 함께했던 네. 그런 기도의 현장이었네요.
1: 네,
0: 그 단칸방에서.
1: 맞습니다.
0: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만난 하나님은 그렇고 네. 이제 우리 문 목사님은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또 이 목사님 자녀하면 네. 의례 당연한 줄 아는데 사실 그런 네. 건 아니잖아요. 네. 내 신앙은 또 내 신앙이기 때문에 네. 문 목사님은 어떻게 또 하나님 만나셨어요?
1: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강하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3: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0: CBS
1: 아이유의 가을 아침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음성만 부렸던 내겐. 양희은의 1991년 노래를 2017년 아이유가 다시 불렀습니다. 가을 아침은 그저 평범한 계절송이 아닙니다. 봄, 여름 철없이 놀던 아이가 새벽에 눈 못 뜨던 철부지가 문득 불어온 초가을 대바람에 어른 비슷한 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는 어떤 계절의 바람이 불고 있나요?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윤이었습니다.
2: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3: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행복한 한가위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고 고향의 냄새를 맡고 돌아온 이번 한 주는 왠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아직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채 명절을 보낸 청년들에게는 더 그럴 것입니다. 최근 여러 통계를 보면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인공지능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바뀌면서 내가 지금껏 준비해온 것이 과연 쓸모가 있을까 하는 불안까지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척 어른들의 질문 한마디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을 청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취업은 언제 하느냐? 결혼은 언제 하느냐? 그 흔한 질문들이 누군가에게는 명절 내내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해마다 그런 학생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려 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기를 지나본 적이 있기에 그 막막함이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옛 시편은 뿌리 깊은 나무를 두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사람도 든든한 뿌리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이해합니다. 인생의 형통이란 화려한 열매의 개수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있는가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속도가 아무리 빠르게 바뀌어도 나를 지탱하는 뿌리, 곧 내가 왜 이 길을 걷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뿌리는 겉으로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종종 그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정작 가뭄이 찾아왔을 때 나무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0: 무성한 잎이 아니라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당장 손에 쥔 결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바뀌어도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명은 하늘의 성과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조용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하늘 아래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절을 따라 반드시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명절을 보내는 마음이 무거워졌던 분들도 이번 한 주는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다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신명기 16장 13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음미하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세회된 교회 소강성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4: 베른하르트 슐링크가 쓴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길 가다가 열병에 쓰러진 10대 소년 미하엘을 30대의 한나가 구해서 정성껏 간호해 줍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나이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근데 웬일인지 한나는 미하엘에게 늘 책을 읽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미하엘이 오디세이와 전쟁과 평화 이런 책을 읽어주면 한나는 막 감격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는 갑자기 미하엘 곁을 떠납니다.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로부터 8년 후 법대생이 된 미하엘은 세계 2차 대전 전범 재판에 참관을 합니다. 거기서 옛 연인 한나가 전범으로 재판을 받는 것을 봅니다. 한나는 미하엘의

0: 이스라엘을 떠난 후 유대인 수용소에서 죄수가 되어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다른 다섯 명의 죄수들과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 수용소 죄수들이 기록한 문서들을 발견합니다. 재판이 불리해지자 동료들은 전부 한나가 쓴 것이라고 하며 한나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사실 한나는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문맹인이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여러분 일지를 작성합니까? 네. 한나는 자신이 문맹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중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종신형을 선택합니다. 한나는 자신이 문맹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감옥을 선택하다가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녀는 감옥살이를 하다가 석방을 앞두고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녀는 감옥에서 묵주를 메어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네. 자신이 문맹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사랑했던 미아엘에게도 그 사실을 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작가가 던지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체면을 앞세우다 보면 열등감과 죄책감이 들 수가 있다. 그리고 열등감과 죄책감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런 죄책감은 대부분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며 오늘 본문을 봐도 베드로가 얼마나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를 당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 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군병에 의해서 채찍을 맞은 채 감옥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자 예수님을 그냥 기꺼이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을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주여 모두가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허언장담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을 봅니다. 시작.
1: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0: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35절 다시 봅니다. 시작.
1: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0: 자, 그런데 베드로가 가야바의 궁전들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을 때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야? 며칠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그러죠. 여러분, 베드로는

0: 뭐 한다고요? 오리발을 내밀어서 오리발을. 그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자, 69절로 70절 같이 봅니다. 시작.
1: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0: 처음에는 무심코 부인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점점 의지화 되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71절로 72절 시작.
1: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0: 그 다음에 73절로 74절 보실까요? 시작.
1: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0: 점점 의지화 되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여러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랬을 때 탁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이 애정하신 닭 울음 소리죠. 그리고 이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가야바의 집에서 나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수 있어요. 그러면 평생 힘들게 살아갑니다. 엔또 슈샤코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 많이 알려진 책이고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이건 여러분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17세기 일본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가톨릭이긴 한데 가톨릭 중에서도 가장 성경적 신앙을 가졌던 예수회에 속한 신부들이 일본에 선교를 하러 왔습니다. 신도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잔혹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도 신유박해, 뭐 신해, 기해, 병인박해가 있었는데요. 이때 일본에서 포르투갈 신부 로드리게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는 고문받는 신도들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성화를 짓밟고 가야 하는 이런 그 잔혹한 선택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드리게스는 배교라는 행위가 끔찍한 형벌을 자초하는 죄임을 알면서도 자기 앞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무고한 신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화를 짓밟고 가야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참 엄밀하게 말해서 본질적으로 성화를 짓밟는다고 그것이 배교일까 하는 뭐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따져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는 양심의 가책, 즉 죄책감에 매우 매우 시달렸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을까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원초적 본능의 자기방어 기제로 인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용어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나오는 워딩이기도 하는데요. 프로이드에 의하면 대부분 원초적인 본능의 방어 기제는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야말로 무의식적인 반응이에요. 억압과 부정, 퇴행과 투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살고 싶어서 나 몰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말이야 예수 그 XS가 뭔데 왜 나를 역마시켜? 어이 참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0: 이 대목을 누가복음 22장은 참 독특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61절로 62절 시작.
1: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0: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는 왜 죄책감에 빠져서 그렇게 통곡을 했을까요? 닭 우는 소리 때문에? 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 맞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표현되지 않는 대목을 역사적 의식과 통찰력이 깊은 누가에 의해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61절 봅니다. 시작.
1: 주께서 이미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0: 주께서 이미 베드로를 보시니 저는 이 워딩에 아주 방점을 둡니다. 예. 아무튼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때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냐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그냥 바깥으로 가서 회개했으면 회개의 깊이가 달랐을지도 모르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과 베드로와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때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뇌리 속에서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칠 때 그 순간 예수님의 눈빛이 평상시 눈빛과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당연히 달랐겠죠.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얼마나 많이 쳐다봤겠어요? 예수님의 눈동자와 얼마나 마주쳤겠어요? 그런데 지금 마주치는 주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런 걸 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긴 따라다녔는데 대충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예. 그런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주님의 눈동자와 제대로 마주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느꼈던 예수님의 눈빛은 정말 인자하고 자비로운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연민의 정, 동정과 사랑, 그리고 베드로에게 격려와 도전을 주는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실 속죄와 부활의 승리라는 구속사적 토대 위에서 용납하고 사랑하셨다는 의미로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여기서요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해서 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센텐스의 주체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신학자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신학대학교 총장까지 하셨던 물론 베드로의 영적 청각도 중요하죠. 그러나 베드로의 영적 청각보다는 예수님의 눈빛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더 주장합니다. 저는 닭 우는 소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다 맞아요. 그러나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그 극한 눈빛,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눈빛이 먼저였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주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머리에서

0: 발끝까지. 내가 뭐 구태여 한강 작가가 하기 전부터 저는 썼던 말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막 수만 볼트 수십만 볼트가 흐르는 전율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타고는 소리는 벼락치는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맨 처음으로 다다랐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예. 예수님 오셨습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눈을 깔아내리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향하여 환한 미소를 보이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막 씩씩거리며 주님이 차려놓은 조반 조찬이죠. 베드로는 눈물 콧물이 흘러내려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세 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자, 15절 볼까요? 시작.
1: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0: 다 16절 또 볼까요? 시작.
1: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0: 17절 또 봅니다. 시작.
1: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0: 저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주님의 수제자로서 전적으로 실패를 하고 제 마음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면 됩니다. 주님이 제 손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신다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으실까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든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마침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우리는 그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평화는 주님의 품 안에서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십니까? 주님께 나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은 마침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의 품 속은 사랑과 평화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또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세대된 교회 소강성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세대된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5: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4: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5: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4: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올가을 선운사에는 붉은 꽃무릇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꽃무릇은 꽃이 필 때는 잎이 없고 또 잎이 자랄 때는 꽃이 없어 서로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꽃말도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도 꽃은 제때 피어나고 가을길을 환하게 물들입니다. 우리 삶에도 당장 닿지 못하는 마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꽃무릇처럼 기다림 속에서도 결국엔 피어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세연의 꽃말이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봄 꽃도 아름답지만 또 여름에도 활짝 피어나는 그런 정열의 붉은 장미 같은 그런 화려한 꽃들도 또 아름답죠. 9월에는 이 꽃무릇이 단풍의

앞서 또 붉디붉은 그 꽃을 피우는데 요즘 곳곳에서 이 꽃무릇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주말 이용해서 그 많이들 또 그 부모님 뭐 계신 곳에 다들 다녀오셨을 텐데 그렇게 또 이렇게 오고 가는 길에 꽃무릇을 볼 수 있는 곳이 살짝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9월을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꽃말이 너무 좀 슬퍼서 또 기억되는 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전해드린 첫 인사 말씀에서 기다림의 사랑도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여러분을 명절 기간 동안 또 기다렸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녹음 방송으로 또 특집으로 국악 찬양 잘 들으셨어요? 재밌으셨나요? 명절 특집 좋았습니다. 추석 특집 좋았어요. 푸아님께서 이렇게 또 써주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 소통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무엇보다 또 월요일이잖아요. 빵빵한 퀴즈 마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빠른 손놀림 또 지혜로운 머리 필요합니다. 찬양 퀴즈 오늘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빵빵한 퀴즈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오 강릉 육종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두 곡 노래 제목이 하나의 완성형 문장이 됩니다. 꽃들도 제이워십 한재호의 찬양 또 피어나네 브라운워십의 찬양 이어봤습니다. 엘해피님께서 어머나 오늘 한평무학산 꽃무릇을 보고 왔는데 신기한 꽃무릇 처음 봤는데 예쁘기도 하고 향기도 은은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꽃말이었구나 배우네요 하셨어요. 자 이렇게 꽃무릇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꽃과 관련된 찬양도 이렇게 들으니 마음이 정말 예쁘게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머리도 피어나는 시간이죠. 월요일 빵빵한 퀴즈 지금 바로 진행합니다.

0: 월요일에 마련하는 빵빵한 퀴즈. 오늘은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편의 제목이나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힌트도 준비했죠. 이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껴안는 자 또는 매달리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선지자로 총 3장으로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두 곡 준비했어요. 두 곡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 선지자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1212 우물정 하나둘하나둘 유료 문자 이용하시거나 레인보우로 오시면 되는데요. 이왕이면 퀴즈니까 우리 정답 보호하죠. 비공개로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은 춘천의 명물 감자빵 두 분, 스페인 퀼리 과자 선물 세트 두 분 이렇게 선물 마련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찬양입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첫 번째 찬양 들으셨고요. 두 번째 찬양 끝나기 전까지. 자, 이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212 아시죠? 오물정 하나 둘 하나 둘 문자 유료 문자입니다.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로 비공개로 정답 남겨주세요.

와, 오늘 빵빵한 퀴즈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자, 먼저 들으신 곡은 예수전도단 부흥이었고요. 앞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바로 이 말씀으로 말씀 선포가 있고 부흥 이 찬양을 우리가 정말 함께 이렇게 부르게 되는 이 감동의 그 한 장면이기도 한데요.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율동하면서 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를 어린이 찬양으로 많이들 불러보셨을 텐데 오늘은 굉장히 좀 뭔가 재즈풍 네 김승희 씨의 음성으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를 들어보셨어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었고요. 자, 오늘 정답자 중에 네 분을 선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먼저 감자밭 감자빵 받으실 분 춘천의 명물 감자빵. 자, 먼저 두 분이시죠. 두 분. 두 분 모두 레인보우로 오신 쑥쑥이님 당첨되셨어요. 어머, 하박국 선지자 성경 필사 중인데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열심히 들으면서 인생의 답을 찾으며 필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셨어요. 쑥쑥이님 멋지게 성경 필사 완성하셔서 나중에 저희 CBS가 성경 필사 전시회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해마다 열리진 않지만 지금 올해는 저희 CBS 목동사옥 20층에 전시관이 마련돼서 12월까지 쭉 이어지니까요. 여기에 우리 쑥쑥이님의 작품이 꼭 전시되기를 바라며 감자빵 선물 드릴게요. 축하드리고요. 또 한 분 감자빵 받으실 분은 빵빵한 퀴즈 정답 하박국 빵돌이 우리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하박국입니다. 라고 하셔서 혹시 그 지난번에는 계속 약간 넌센스 퀴즈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 마치 호박국처럼 하박국을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웃었습니다. 빵돌이라고 하셔가지고 하늘바다님께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퀴즈 정답은 아내가 맞추고 상품은 남편이 좋아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요. 자, 그리고 스페인 퀼리 과자 선물 세트, 유기농 퀼리 과자, 누구나 좀 신사처럼 이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먹어보면 굉장히 좀 담백하고 맛있고, 자, 그 굉장히 푸짐합니다. 받으신 분들 아마 우와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매일 부모님과 잘 듣고 있어요. 정답 하박국 보라향기님께 퀼리 과자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끝으로 한 분은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정답 하박국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저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신 9853님께 선물 드릴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받으시는 네 분은 비공개로 주소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오늘 생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받으실 분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비공개로 남겨주세요. 들려드리는 찬양은 또 다른 하박국의 찬양이죠. 이무하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들으신 곡은 찬쉼 워십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고요. 앞서 이무와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요즘 주말에 토요일 2부, 주일 2부에 워십 앤 프레이즈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워십 팀들의 곡을 들어보고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이기도 했어요. 찬쉼 워십. 발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전해드렸는데 이 곡은 여행지기님께서 11월 추수감사주일 예배 특송으로 1부 2부 연합성가대 10월 4일부터 연습하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남는 자리 있으면 신청해 볼게요 하셔서 얼른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빵빵한 퀴즈 월요일에 진행을 할 때 새싹으로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어머 이렇게 퀴즈가 있었군요 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새싹으로 오셨는데 물론 선물은 저희가 당첨이 되진 않았지만 새싹으로도 오셨고 성경 퀴즈도 참여하신 몇 분께 저희가 모바일 쿠폰 오늘 날씨도 쌀쌀해졌는데 좀 향긋한 차 한 잔 드시라고 바로 문자로 쏴드리는 모바일 쿠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레이님 레이 처음

문자 드립니다. 하박국이요. 정답도 맞추셨는데 처음에 가입하실 때 이메일로 가입을 하셨나 봐요. 가끔 그래서 전화번호가 없어서 모바일 쿠폰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모바일 쿠폰은 전화번호 문자로 보내드리는 선물이라 레이님 비공개로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번호 등록하시면서 비공개로 저 레이예요 하고 알려주시면 따뜻한 차 한 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5208님과 3418님께도 역시 오늘 새싹이시고 또 퀴즈에도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놓쳐서 어머 저도 새싹인데 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 여기에는 DRUG, 드럭이라고 되어 있는 분도 실은 새싹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맞으시겠죠? 8023님께도 역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준비한 곡은, 해도 농장님, 힐링을 위한 시간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오늘은 주님 안에 아는 후배 부부와 안동 탈춤 축제를 다녀왔는데 시끌벅적 정신 없었지만 마음껏 소리 지르고 속이 후련합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성경 필사 마치고 출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셨고요. 역시 하늘바다님도 은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갈보리 싱어즈 은혜.

갈보리 싱어즈의 찬양으로 은혜 전해드렸고요. 오늘 1부 끝곡은 모두 아멘이라 하죠. 유은성의 찬양을 준비하고 있어요. 유리정은님께서 비공개로 남겨주셨는데 검사 결과 나오셨다고 남편이 너무나 좋아하고 축하해 주어서 아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연 주셨습니다. 자, 모두 아멘이라 하죠. 전해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또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교계 뉴스입니다.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추석 연휴 기간 추석 맞이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은 지난 한 주 동안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거리 노숙인과 주거 취약계층 100명에게 추석 선물과 영양식 식사를 지원했습니다. 하버파크 호텔의 지원으로 호텔식 식사를 제공했으며 송편과 음식으로 구성된 추석 꾸러미와 가을 의류를 전달하고 명절 특식 도시락도 나눴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중앙회도 추석을 맞아 인천 주안역 남광장에서 소외 이웃들에게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양말과 염색약 등 생활용품부터 쌀과 삼계탕 밀키트, 꽈배기까지 9가지 물품을 담아 모두 150여 명에게 나눴습니다. 또 매주 이어온 무료 급식 봉사에는 추석을 맞아 송편을 더했고 인천과 서울역 등 6개 지역에서 총 3천여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중앙의 이선구 이사장은 송편 하나하나에 후원자들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글로벌 엘림 재단은 최근 네팔과 방글라데시, 페루 등 22개 나라 400여 명의 다문화 가족들을 초청해 2026 해피 추석 페스티벌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엘림 재단이 주최하고 기아성 다문화 선교회가 주관한 이번 해피 추석 페스티벌에는 각국 이주민 사역자들이 페스티벌 참가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뒤 전통 음식을 나누고 줄다리기와 강강술래, 박터트리기 등 전통놀이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 엘림 다문화센터장 이병인 목사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재단이 계속해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단 신천지 집단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은 최근 대전도안교회가 신천지 마띠아 지파를 상대로 낸 예배 방해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고 종교의 자유 안에는 평온하게 종교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신천지 마띠아 측이 대전도안교회 인근에서 해당 시간대를 포함해 집회와 시위를 반복해왔으며 당시 측정된 소음이 최대 100.8dB에 이르는 등 이로 인해 대전도안교회의 예배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지난 7월부터 주일마다 이단 상담 사역을 벌이는 대전 도안교회 앞에서

0: 집단 시위를 벌여왔으며 교회 측이 신천지를 상대로 법원에 예배 방해 금지 가처분을 낸 바 있습니다. 서울의 유일한 북한 배경 청소년 학력 인정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 새 학교 건물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과 좋은 교사 운동, 소망교회 등 교육, 시민사회, 기독교계 27개 단체는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여명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공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명학교는 현재 사용 중인 옛 염강초등학교 부지에 새 학교 건물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저도 살짝 들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추억님께서 남겨주셔서 오늘은 토니 폰탄의 Jesus I Come Thee를 전해드렸고요. 폰 구텐 메히텐 선한 능력으로 아도니아의 찬양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3110님께서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하시면 기도 제목을 얼마 전 추석 연휴 때 누나네 가족이랑 놀이동산 다녀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나는 대상포진, 매형은 A형 독감, 오한에 열, 근육통까지 많이 아파서 속상합니다. 다행히 9살 조카는 괜찮은데 누나 부부가 많이 아파 속상하고 걱정돼요. 힘과 응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잘 놀고 와서 몸살 나시는 분들, 특히 조금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이 잘 이겨내시기를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하얀보홍님께서 와주셨는데 오전 10시에서 밤 10시로 옮기셨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고 싶은 1인입니다 하시며 신청곡 써주셨어요. 맞아요. 저 12시간 시간을 건너왔어요. 이제는 밤 10시에 만나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조수와 김정석, 조시영, 세연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2073님 새싹 청취자입니다. 잔잔한 은영님 음성에 채널 고정 저절로 되네요 하시며 나의 안에 거하라 써주셨는데 오늘 이브트 메리의 찬양 전해드립니다.

가시는 거를 못 먹여서 많이 아쉬웠다는 사연. 그래도 예비사위 만나셔서 얼마나 즐거우셨을까요? 터치 신청하신 곡 아미의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비엔브리지 예수나의 치료자, 또 이브트메리 나의 아내 거하라, 조수아 김정석, 조시영 세연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신청곡으로 쭉 전해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로마님께서 시내버스 막차 운행 대기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운행 중이시겠죠. 찬양 들으니 10시간의 피로가 사라집니다 하셨어요. 끝까지 안전 운행하시기를, 그 운전대를 주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4913님께서 추석에 머자나 가족이 될 예비사위가 인사를 왔다고 부모님 모두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양가의 응원을 받으며 축복의 가정을 이루기를 기도드립니다. 한웅재 나의 노래 속에 길이 있다면 남겨주신 곡 전해드립니다. 또 안녕하세요 님께서 교회에서 늘 함께했던 친구 집사를 만났는데 형편이 어려워져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서 간병사 일을 하고 있어요. 안쓰럽고 애잔했어요. 손을 꼭 붙들고 기도를 해주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조금만 더 수고하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이니 조금만 더 힘내자고, 이 시간도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곡으로 찬양 들려주고 싶어요 하시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남겨주신 곡, 오늘은 소리 찬양 앨범에서 듣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전해드린 두 곡이었는데 A형 독감이 요즘 좀 유행인가 봐요. 어떻게 해요? 신혜숙 님도 손녀 지아가 A형 독감이 걸려서 이 명절에 가족들이 못 와서

임신욱님 꿀잠 주무세요. 김성수 집으로 가자 였고요. 소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웅재 나의 노래 속에 길이 있다면 들어보셨습니다. 드럭님께서 저도 새싹이라고 선물을 주시다니 잘 받으셨나요? 열심히 청취하신다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저도 찬양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축복의 사람 주가 보이신

축복의 사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전해드렸고요. 1170님께서 따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 어머님의 기도를 써주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웨인 왓슨의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매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에 길게 늘어선 차들을 보면서 고향을 향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에도 꼭 만나고 싶은 마음, 그 단 하나의 소망이 저마다의 길 위에서 자동차 전조등처럼 반짝였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충분히 나누고 돌아오셨나요? 아직 그 여운이 가시지 않은 9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남은 3일의 9월도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추정원이에요.

배영호님이 일찌감치 오셔서 연휴 잘 보내셨죠? 명절 기분 그대로 한 주간 쭉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시길요. 네, 연휴를 잘 보내셨구나라는 게이 글에서 딱 느껴집니다. 저도 잘 보내긴 했는데 생각보다 훅 지나간 것 같지 않아요? 이번 연휴 짧아서 다들 좀 급하게 움직이셨을 것 같습니다. 연휴 동안 여러분이 남기신 사연들을 제가 봤거든요. 부모님 뵈러 가신 분, 요양원에 친정집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연극 보러 가신다고, 예.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연휴 끝이라 찌뿌둥한 월요일이지만, 오늘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잘 지내보자고요. 첫 곡, 박요한 오늘이 선물입니다. 전해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합니다. 청춘 그 애틋한 그리움 님도 오셨고요. 주영은님 반갑습니다. 요새의 꿈 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어노인팅 앨범에서 듣죠. 매일매일.

0491번님의 신청곡 자녀 김요한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루이나차님 BGM으로 함께한 당양노 덕분에 더 즐거운 추석이었어요. 예, 제가 이걸 바랐었거든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당양노가 좋은 배경음악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보내셨네요. 플루트님, 이곳의 모든 분들 오늘 하루 주이포유 배경음악과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아멘. 장미님은 수요일에 목동 CBS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성경필사 전시회 정원님 역대하 필사한 거 보고 왔습니다. 2014년 글씨. 그러니까요. 이게 벌써 12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정원님 필사한 거 펼쳐놓고 왔지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필사 전시회 많이 시간이 남은 것 같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일도 차이에 남지 않았거든요. 서둘러서 보시고 다시 봐야겠다 생각하신 분들 서둘러서 꼭 다시 들러주세요. 6018번님께서 예라모십의 오직 주만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이 버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곡을 다른 버전으로 다시 들려드립니다. 웨이홈 앨범에서 오직 주만이 그리고 남궁송옥이 부르는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남궁송호 그리고 웨이홈 앨범에서 오직 주만이 함께했습니다. 마야님은 91세이신 요양센터에 계시는 어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수아진 7608 쓰시는데요. 어머, 이 찬양 처음 듣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16살 딸아이 키우는 엄마 마음을 일깨워주는 찬양. 너무 공감합니다. 아까 자녀라는 거 흐를 때 적으셨어요. 하양고래님도 자녀 찬양 들으니까 위로받습니다. 예비 며느리 첫 방문에 잔뜩 긴장하고 대청소하고 짐 정리하고 일주일을 금방 보내고요. 지금 이 시간 저만의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최고예요. 긴장하실만 해요. 예비 며느리. 수고하셨습니다. 영주땡님도 반갑고요. 미라클 퍼플님께서 4대가 한자리에 모인 추석이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따뜻한 가족의 정을 듬뿍 안고 온 명절이었는데요. 저는 부안에 귀촌해서 명절 때면 역으로 서울 가족들을 보러 올라갑니다. 요양원에 계신 시아버님 뵈러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그리고 손주들의 증손녀까지 모이게 됐는데요. 특히 큰 조카가 낳은 예쁜 딸이 와서 낯도 안 가리고 잘 울지도 않고요. 가족들이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보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요양원에서 잘 지내시고 정신도 맑으셔서 말씀도 잘하시는 아버님 뵙고 와서 더 감사했고요. 자주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가족들 얼굴 보고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명절이었습니다. 따뜻해지는 사연. 그 가족들이 함께하고 특히 조카분의 딸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눈이 막 그려져요. 아, 이런 사랑스러운 눈으로 봤겠구나 하고. 미라클 퍼플님께서 안 그래도요. 존 영의 곡 중에 뭘 들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감사를 신청하셔서 준비해놨고요. 플러리스님. 저는 아직도 연휴 중이에요. 내 자매가 뭉쳐서 명절 뒤풀이로 하늘공원 상사회 보러 갑니다. 아니 좋죠. 이렇게 연휴의 연장선이라니 부럽습니다. 예쁜 사진 보내드릴게요. 기대하겠습니다. 바람이 민다 신청하신 곡 가객 앨범에서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먼저 배영호 감사.

제가 부러워하는 큰언니, 작은언니, 여동생,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다고. 폴라리스님 다 가지셨네요. 가게 바람이 민다 함께했습니다. 오리지님 늘 잘 듣고 있고요. 대만은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쉽니다. 애들과 다 같이 듣고 있어요. 우리 애들 잘 적응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더 익숙해졌겠죠? 잘 해내고 있다고 늘 응원한다고 전하고 싶네요. 장드보라님, 맞춰진 틀에 다소 분주하고 조금은 얽매였던 시간들 후

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순간에 다시 몸을 맡깁니다. 아멘. 성령의 리듬 신청하셨어요. 이 곡은 옹기장이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성령의 리듬 옹기장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마음의 앞환자님께서 날이 서늘해졌어요. 찬양 들으면서 가족들 가을옷도 꺼내놔야겠습니다. 며칠 만에 애들이 어린이집에 갔어요. 네, 이 여유 시간 또 못다한 일 하시고 여유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살랑살랑님, 추석 당일만 쉬고 토, 주일까지 근무했어요. 아이고, 오늘은 쉬는 날이라 더 귀한 쉼을 갖고 있습니다. 빨래 부지런히 하고요. 청소 끝내놓고 숨 고르면서 당향도 듣고 있는데요. 여러 일이 있어서 마음은 시끄럽지만 귀한 찬양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그 생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살랑살랑님, 마음의 평안이 오길, 네,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숙명 집사님께서 승연이를 위한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승연아,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주님의 자녀로 커가고 기도하는 엄마로 옆에 있어줄게. 사랑한다, 아들. 조이포유 문지기, 아빠가 생전에 좋아하고 신청했던 웨이메이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 곡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아가파워 워십 앨범에서 오늘 들려드릴게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SBS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0: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채원 할미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가을이 흠뻑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불안해가 새일을 행하리라 신효선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오셨습니다. 3066번님께서 듣기 모드로 일하는 중인데요. 지난주 명절 쿠팡 배송이 쉼없이 있어서 정말 달렸습니다. 미안해하는 남편에게 우리는 주일이 명절이라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마음에 어울리는 찬양 부탁드립니다. 진짜 명절 때는 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미안해하고 괜찮아하는 두 분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뭐 여러 곡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무엇보다 서로가 있어서 힘이 되는 두 분에게 이 곡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옆에 있을게 김상진이 부릅니다. Thank you.

3066번님의 마음을 표현한 곡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김상진 옆에 있을게 함께 했고요. 최여사님 어서 오세요. 혜주로님께서 시어머님이 일주일 계셨고 내일 저녁에 댁으로 가세요. 어른 모시는 모든 분들 너무 존경스러운 거 있죠. 식사만 챙기는데도 부족함에 자책하게 되고 또 싫은 소리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그래도 지금 잘 하시면 나중에 그래 내가 참 그때 잘했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겁니다. 힘내자고요. 혜지로님도 오셨고 9665번님께서 추석날에 친정에 모두 모여서 추석 가정예배 드렸거든요. 이번엔 서로에게 감사한 거 한 가지씩 나누기라는 가정예배지에 쓰여진 나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른들은 카톡방에서 아침 말씀 글을 나누고 있어서 예측 가능했는데 어린 조카들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한 명씩 어색하게 시작했는데 몇몇 조카들의 얘기는 저는 새학기 시작할 때 걱정했는데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친구와 큐티를 같이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없었는데 이제 감사할 힘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고 다시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명씩 말이 끝나면 격려의 박수로 위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중에 제일 막내가 짧게 한마디를 했는데 다들 웃고 뒤집어졌어요. 우리 막내가 한 얘기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감사를 얘기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은 정말 잘 자라겠어요. 그게 또 감사한 일이네요. 아유, 우리 막내 귀여워요. 허유미님이 신청하신 곡 같이 들을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예수 전도단입니다.

어제 말씀에 은혜 받아 신청해 봅니다 하신 박종수님의 신청곡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오늘은 진아 홍혜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웅빈지님께서 시골 텃밭에서 수확한 참깨를 손질하는 중입니다. 시부모님 돌아가신 시골집을 관리하면서 주말 농장처럼 농사를 지은 거라 소중한 농작물들인데요. 한알한알 잡티와 또 쭉정이 골라내면서 친정엄마가 보내주셨던 깨끗한 참깨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거였는지 농작물은 키우기도 힘들지만 수확 후에도 손이 많이 갑니다. 찬양 들으면서 작은 알갱이들이랑 씨름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받을 때는 먹기에 바빠서 몰랐는데 막상 내가 해보니까 아 이게 참 고생하셨구나. 수고로운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감사의 마음이 더 진하게 오더라고요. 웅빈지님도 지금 예 수고와 함께 방송 듣고 계시고 기도의 종이약 접는 집사님께서 3번 부인할지라도 다음 주 특송 연습 찬양이라고 하셨어요. 이 곡을 다윗과 요나단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이어서 사랑님이 신청하신 아미가 부르는 터치까지 이어갈게요.

아미가 부른 터치였고요. 사랑하오님께서 어제 9월 27일 내시구 완전체 시작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2009년에 결혼해서 많은 구비들을 지나왔지만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고 또 남은 날들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채워가 봅니다. 아멘. 결혼 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시구 완전체 시작.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이 가정에 축복하시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또 다른 가정의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요. 신청하신 Run to the Father 예, 이 곡은 제가 자료실에 요청해 놓겠고요. 지난 주말에 은주님도 생일이셨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말 사연들을 보니까 생일이셨어요. 예, 생일 늦게지만 당양로에서 축하드리고요. 매일매일 주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결혼기념일 맞이하신 사랑하오님 그리고 은주님께 띄워드려요.

권사 직분을 받으신 수아사랑 윤하님의 신청곡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러빔의 목소리로 오늘 들려드렸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손발이 되리라 믿습니다. 7507번님께서 어제 예배 후 공식적으로 목자와 목녀 사임식을 마쳤습니다. 2022년부터 목자와 목녀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던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오 또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알기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퇴장할 때 모두가 일어나서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는 길로 걸어 나오는데 어찌나 뭉클하고 벅차든지요. 앞으로 주님 닮은 섬김의 자세로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따뜻한 부부의 모습으로 내지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두 분의 모습 사진을 보는데 저도 뭉클해지면서 마음이 예, 뭐랄까 뜨거워집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베푸신 사랑으로 많은 또 목자들이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셨는데 자식을 마치 시집 보내는 장가 보내는 마음으로 다른 곳으로 보냈을 때 그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그 시간들이 주님께서 기도로 섬김으로 귀히 쓰시는 시간들이 되리라 믿고요.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 저희 당양로 가족들도 박수 쳐드립니다. 김명수님 일찍이 예배당과 예배당에 오셨구나. 예배당에 와서 시간이 남아서 노천카페에 잠시 앉아 지나가는 나,

네, 바라보며 함께합니다. 여유의 시간 좋은데요. 수수자루님, 오늘도 선선해진 가을 날씨 느끼면서 당양도 듣고 있을 수 있음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괜찮아요 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FE님이 이 근처에 계세요. 오목공원에 그래도 한낮에 그 햇살이 좀 따갑기 때문에 그늘에 계시면 좋은데 항상 오목공원에 오시면 땡볕에 계시더라고요. 예, 좀 가을 햇살 따갑습니다. 그늘에 계시면서 앞으로 있을 또 방송들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감사하고요. 아침에 미소님께서 당양노를 밝은 대낮에 듣게 돼서 색다릅니다. 반갑고요. 힘들고 지친 일상이었는데 명절을 통해서 시댁과 친정, 믿음의 형제들 만나 충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들로부터 충전이 되는 그리고 충전을 받아서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9월 마무리가 그렇게 충전으로 잘 마무리되는 시간들이길 바랍니다. 아침에 미소님께서 신청하신 곡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곡이거든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한 두 시간 감사했고요. 무엇보다 10월이 함께 있는 이 주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감기도 유행하는데 감기도 조심하시고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뜻한 차 드시고 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얘기가 오고 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저는 인사드릴게요. 제가 마무리 끝에 오신 분들과 다 인사를 못 나눠서 그게 좀 아쉬운데요. 꼼꼼히 사연들 챙겨서 내일 또 전해드릴 수 있는 사연들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입니다. 이 찬송시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진 심슨 목사가 썼습니다. 어느 날 심슨 목사는 자신이 병약했던 육체에서 회복된 것은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하나의 찬송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렇다. 세상은 지나가고 변할지라도 주님은 불변하신다. 허물 많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인간도 용서하신다. 그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한결같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히브리서 13장 8절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찬송시 어저께나 오늘이나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갑니다. 예수님 생전의 모습,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실 그날에도 영원히 맞아주시리란 믿음이 생기게 하는 찬송,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을 들으셨습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29일 화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 나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바다처럼 넓으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손을 들게 하소서.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구하던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위정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그들의 정치적 견해가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사회를 정의와 평화로 이끌게 하소서. 나에게 상처를 준 이들과 억울함과 손해를 끼친 이들까지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과 나의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복을 빌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우주보다 넓은 주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 안에 품게 하소서. 차별 없는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처럼 우리들도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기도의 다리가 되게 하소서. 타인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며 마치 내가 회개할 사람인 양 그들의 속죄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를 화목의 도구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새 아침의 기도, 성동구 금호동 아름다운 충일교회 황인돈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9월 29일 화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윤화가 부르는 성자의 귀한 몸, 크로스웨이 선교단입니다.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유혜정입니다. 찬송가 31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0: 시편 109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109편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의 죄가 늘 주님에게 거슬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그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은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괴롭히며 마음이 상한 자를 못 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뱃속에까지 베어들게 하십시오. 그 저주가 그에게는 언제나 입은 옷과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십시오.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명성에 올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의 기운은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날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초석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선소 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해주시고 그들이 받을 수모를 겉옷처럼 걸치고 다니게 해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련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성경 낭독 시편 109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안성진의 찬양으로 듣겠습니다. 시와 그림이 부르는 포기장이 임청하의 음성 심령이 가난한 자는

0: 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입니다.
1: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은 성경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지금 내비게이터 주제별 성경 암송 구절 189절 중에 하나님을 알아감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귀하고 사랑스러운 청취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지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와 한편으론 아쉬움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아버지 먼저 천국 가시고 어른이 세 분 계실 때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장모님만 살아계시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의 존재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그립다는 생각이 무척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장모님께 더 잘 해드리고 싶다. 이런 예쁜 마음을 먹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명절 보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든 시간들, 때로 어렵고 어색한 시간들 속에서도 남편의 부모님과 가족, 또 아내의 부모님과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고 잠시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신 것은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칭찬드립니다. 또 새댁들이 계시다면 정말 그렇게 하셨으면 잘하셨습니다. 찾아가고 뵙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금방 더 가까운 가족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한 번이 중요하지요. 그러니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는 것을 등한히 여기지 마르시고 몇 번을 가더라도 여전히 찾아가 주세요. 용돈을 보내주셔도 잘하는 일이지만 저는 찾아가시는 일이 훨씬 잘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면 우리를 찾아오시면 찾아오셨지 돈 보냈다 하시며 그렇게 마실 부모님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찾아간 자리에 은혜는 더욱 충만할 것이고 그 속에서 부모님을 섬겨드리는 마음이 커질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해줄게. 하나님이 참 감사한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주어진 일상으로 잘 돌아오셨지요. 쉰다고 생각하면 쉬는 시간이 천천히 가면 좋겠다고 생각될 때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통스러운 상황은 금방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수록 좋은 시간이든 어려운 시간이든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만납니다. 다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를 깨닫고 알게 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고난이 고난이 아닌 감사가 되고 좋은 일은 그저 좋은 일만이 아닌 감사가 배가 되는 삶의 현장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깊으신 속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다만 삶을 살아갈수록 신앙이 더해질수록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발휘하고 주님의 마음과 이심전심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사인을 보내시는지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받은 소식이었습니다. 부활 3일 전만 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삶의 의미마저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했을 겁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저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의 충전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간절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 모두가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기다리며 간절히 소망한 사람들은 그 소식에 하늘을 낳는 것 같았을 겁니다. 물론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때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에 충분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삶을 더욱 감동하게 만들었을 테니까요.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 때도 위기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무척 기뻐했답니다. 그래서 베드로까지 죽일 작정으로 베드로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곧 처형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헤롯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듯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곳에서 빼내셨습니다.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기억하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0: 군병들을 세워서 밤을 새워 지켰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켜 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행하신 일도 그렇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도록, 빠져나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빼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생전에 만나본 적 없는 일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도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자손 3,4대까지 저주하겠다고 하셨던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말씀에 따른 복을 누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풀려났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도 응답의 감격과 기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아이에게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베드로가 맞습니다. 라고 말하자 아니야 그의 천사일 거야 라고 그들은 고집했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일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척 말하면 곤란합니다. 결국 문을 열어보니 베드로였고 그가 풀려나 지금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에 그들은 모두 놀랬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기도를 해놓고 응답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잊어버리고 맙니다.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들어주고 안 했다고 응답을 안 하실까라는 생각에 막연한 기대 속에 우리 자신을 방치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저 기도했다는 것만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먼저 받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와 왕이 되셨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으니 그 주님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였습니다. 이화 챔버콰이어가 전하는 찬송가 518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전하는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트루바의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들으면서 9월 29일 화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추석 연휴 기간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은 지난 한 주 동안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거리 노숙인과 주거 취약계층 100명에게 추석 선물과 영양식 식사를 지원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중앙회도 추석을 맞아 인천 주안역 남광장에서 소외 이웃들에게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양말과 염색약 등 생활용품부터 쌀과 삼계탕 밀키트, 꽈배기까지 9가지 물품을 담아 모두 150여 명에게 나눴습니다. 또 매주 이어온 무료 급식 봉사에는 추석을 맞아 송편을 더했고 인천과 서울역 등 6개 지역에서 총 3천여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재단법인 글로벌 엘림 재단은 최근 네팔과 방글라데시, 페루 등 22개 나라 400여 명의 다문화 가족들을 초청해 2026 해피 추석 페스티벌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엘림 재단이 주최하고 기아성 다문화 선교회가 주관한 이번 해피 추석 페스티벌에는 각국 이주민 사역자들이 페스티벌 참가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뒤 전통 음식을 나누고 줄다리기와 강강술래, 박터트리기 등 전통놀이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엘림 다문화센터장 이병인 목사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재단이 계속해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단 신천지 집단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은 최근 대전도안교회가 신천지 마띠아 지파를 상대로 낸 예배 방해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고

0: 종교의 자유 안에는 평온하게 종교 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신천지 마띠아 측이 대전 도안교회 인근에서 해당 시간대를 포함해 집회와 시위를 반복해 왔으며 당시 측정된 소음이 최대 100.8dB에 이르는 등 이로 인해 대전 도안교회의 예배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의 유일한 북한 배경 청소년 학력 인정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 새 학교 건물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과 좋은 교사 운동, 소망교회 등 교육, 시민사회, 기독교계 27개 단체는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여명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공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계뉴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1: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서 부활로라는 점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삶과 죽음의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하는 세상은 어떤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 인기 있는 삶, 성공이라는 거, 영웅이 되는 거, 그것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입니까? 가짜 세속적인 가치가 세상의 주류 세력이 여러분이 강요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여러분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누가 원하는 것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 위대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을 불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부활의 어마어마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천국의 계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삶이라는 게 참 놀라웠잖아요. 늘 남을 변화시키고 남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갈릴리 사역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역에서 내가 죽는 거,

죽더라도 정말 내 자신의 주도적인 진정한 의미의 삶,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남을 변화시킬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자, 내 자아가 죽으면 거의 바로 천국의 한 계단이 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사람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사건을 섭리처럼. 그것은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끌려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반응이 굉장히 주도적이죠. 넘겨지고 넘겨지고, 백성이 배신해서, 제자가 배신해서 대제사장이 넘겨지고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끊임없이 넘겨지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렇게 무력하게 당하는 게 아니죠. 다 알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봐주는 거죠. 용서해 주는 거죠. 위에서 기대해 주는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기 때문에. 요셉도 그렇다는 이야기 했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마지막 계단, 탁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죽음 너머에 완전한, 정말 4차원의 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품이 펼쳐져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부활로, 삶과 죽음의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죽도록 고생하시고 가난한 데서 남의 집에서 노동하시고 사람들이 몇십천대를 받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수발할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처럼 고생하지 말아라.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잖아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데요? 넘겨지고 넘겨지는 길이라면서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은 넘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서 가장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까지 낮아질 만큼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에 죽는 길인데 나를 따르라고 하셔요.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 우리는요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것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가시는 자체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삶의 모형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그리고 20장 17절 18절까지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자, 그 길이 얼마나 위대한 길일까. 예수님을 여러분 잘 믿는 사람도,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착하게 한 사람도 이 세상에 고난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아픔들과 상실감과 배신을 겪고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엄청난 고통을 외롭게 겪어갑니다. 여러분 이 현실이라는 것은 절대로 낭만이 아닙니다. 예리한 칼날이 날아오는 것 같은 바람이 우리 인생을 조각내고 피 흘리게 하고 비참하게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 오신 거예요. 완전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인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오시면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완벽한 삶을 살았죠. 여러분 예수님 죄가 있으세요?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잖아요.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사랑한 제자들에게 팔리고 배신당하고 백성들이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대제사장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잔혹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착한 어린 양이 사자에게 물려서 거의 뼈가 다 부스러지고 뼈만 남았는데 하이에나가 와서 다 뜯어가는 것 같은 예수님을 그렇게 채찍질하고 겉옷 다 벗겨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분을 조롱하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데 그 결국이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여정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네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리고 그 길은 영광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너네들이 가고 있는 그 길, 나도 같이 간다. 그리고 그 길은 필연적으로 죽음의 길이고 배신의 길이지만 괜찮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종착점이 아니고 결론이 아니고 죽음과 바로 연결해서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절에서 20장 18절 19절에서 얘기하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어요. 근데 19절 마지막은 뭐예요? 살아나리라. 아멘입니까? 죽임 당한 것과 살아나는 것이 같이 붙어 있어요. 뭐 간격이 없어요. 인간이 죽이기로 결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의 마지막 단계에서 늘 삶이 일상이 천국이 되려면요, 정말 고통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 이게 종착점이 아니고 이게 끝나는 순간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연속선상에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항상 한 가지 측면 보기 때문에 고통만 보죠. 억울함만 보죠. 십자가만 보고 채찍질만 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끝이 아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죽은 너머의 세계, 그곳으로 가려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나요? 죽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병든 몸, 약한 몸, 배신당하는 관계, 이 세계가 계속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요, 그건 진짜 고통 가운데 고통을 연장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죽어야 다시 부활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소생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이 끝나야 영적인 삶, 육의 몸이 끝나야 영의 몸이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죽음이 결코 슬픈 것만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진짜 행복한 세상으로 확 나아가는 첫 발을 딛는 놀라운 순간이죠. 예수님은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로마서 4장 25절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인생의 의문으로 갖고 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럼 어떤 의문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자연재해를 통해서 죄 없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불의한 자가 세력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공의를 굽게 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걸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부활의 세계가 탁 열리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질문 제기한 것 자체가 부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죽거든요. 끝나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보면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삶은 비교가 안 되는 아름답고 위대한 세계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뱃속에 우리가 있을 때 엄마 뱃속에서는 완벽한 환경이 같지만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 세계 같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 이 땅에 탁 태어나는 순간 비명을 지고 울면서 태어나지만 너무너무 광활한 세계가 펼쳐지죠. 근데 우리 죽음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 육체가 어느 날 영적인 몸으로 다시 태어난 이 죽음, 이 몸이 깨어

지고 새로운 세계로 딱 열리는 순간에 그 광대함과 아름다움과 찬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거예요. 당당하신 거예요. 바로 그 놀라운 영생의 몸, 그 부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 땅에서 삶, 내 육신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5절 읽어드릴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기고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세계로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불합리를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는 중에 죄인 중에서 죄의 결과로 이런 심판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 분이 완전하신 분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불공평하게 돌아가고 죄 없는 분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웠지만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이제 진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될 테니까. 그걸 열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죄값을 치르는 거니까. 자기를 죽이고 멸시하는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죄가 없는 분인데도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굉장히 중요한 순기능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이 세상이 완벽해갖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다른 사람이 다 사랑을 받고 그러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한계를 느끼면서 배신당하고 육체가 고통스럽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걸 경험하면서 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늘에서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고 다윗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가슴 아픈 사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요아스 왕 때 일어난 일이에요. 요아스의 할머니, 친할머니가 아달랴라는 여자, 아합 왕의 혈통이죠. 그 딸인가 그래요. 근데 이 아달랴가요,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들이 좀 시원찮으니까 자기 이제 섭정을 하는데 이 다윗 왕조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왕자들을 다 죽여요, 할머니가. 세상에 믿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 욕망, 세상의 돈에 대한 욕망, 세상의 자기의 쾌락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요, 완전히 인면수심이 됩니다. 인간은요,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게 하나가 딱 생기는 순간이요, 한없이 잔인해집니다. 일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인간성이 다 파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가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달랴, 이 할머니가요, 자기가 계속 왕로를 살려고 자기 손자들을 다 몰살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사장 중에 정말 용감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요, 목숨을 걸고 그 왕자 중에 하나를 살리는데 그 여호야다의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의 이름이 여호세바라는 아내였는데 이분이 이제 왕의 누이였어요. 이 고모가 왕자들 다 죽이는 중에 막내 한 명을, 한 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이제 자기 남편 여호야다가 부탁을 하니까 목숨을 걸고 유모와 함께 빼냈어요. 그래가지고 살려주는데
성전 안에서 키웠어요.

6년을 키워서 7살 될 때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반란을 일으켜서 제거하고 7살짜리 요아스를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7살짜리가 뭐를 알겠어요? 근데 신앙교육을 철저히 잘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아스가 나이가 좀 들고 이제 좀 알게 되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우상들을 다 폐지시키고 성전을 보수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서 늙어서 죽어요. 죽으니까 그동안 이 그냥 세속적인 그 욕망에 가득한 사람들이 요아스 왕에게 붙어가지고 온갖 압을 하면서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요,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문을 닫고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에서 죽여버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고 왕까지 만들고 키워주고 먹여준 그 사람, 자기와 같이 자랐던 스가랴를 어떻게 죽이냐고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 아니에요? 생명의 은인 아니에요? 여호세바 자기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이고 자기를 먹여주고 키워준 사람을 죽인다니까. 여러분 절대로 검은 머리 난 인생 인간은 믿지 마세요. 할머니도 믿지 마세요. 친할머니도. 욕심 생기면요 죽인다니까 손자를. 말이 안 될 것 같죠? 욕심 한번 생겨보세요. 인간은요 절대로 믿을 존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요 아무도 이거 해결 못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여호야다가 뭐가 잘못했어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왜 자기 아들이 남 살려주고 왕, 그, 이 다윗 왕조의 혈통이 끊기면 예수님이 못 오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지켜준 여호야다와 스가랴를 지켜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왜 죽냐고요? 만약 이 세상에 다라면 하나님은 불의하셔요. 하나님이 만약에 불의하신 분이라면 이거 기록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불의한 거에 감춰야지. 근데 하나님은요 불의하지 않으셔요. 잠깐의 삶, 그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다 복수해. 그리고 철저하게 복수하셔요. 무섭게 복수하십니다. 복수한 장면이 계속해서 이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보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요 도저히 하나님을 저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이 공의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목사 되기로 결심했다가 멈칫한 순간이 북왕국의 여로보암, 그 가장 잔인한 왕 앞에 젊은 선지자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서 회개하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는 바람에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는데 손이 굳어갖고 못 죽였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 유혹이 앞에서 바로 오라 그랬는데 며칠 잤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찢어서 죽이거든요, 젊은 사자를. 도저히 저는 그거 읽고 아, 목사 됐다 이렇게 죽겠구나 요새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네, 여러분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요 설명이 안 돼요.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또 뭘까요? 햇사람 우리아 장군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아내 뺏기고 부하들과 함께 살해당하고 누구 하나 변호해 준 사람 없어요. 나단 선지자가 잠깐 뭐 다윗에게 눈물 좀 짜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다윗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아 어떻게 해결할래요 여러분? 억울해서 불쌍해서. 근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 이름이 족보의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죠? 부활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윗이 우리와 밑에 있을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에서요. 다 갚아주세요. 또 안타까운 사람 누구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 왜 안 구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잖아요. 길을 다하고 제자들 키워서 다 주고 그는 흥하였고 나는 소하여하리라 그러고 공의롭고 모든 사람이 존경했던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죠? 뭐에 의해서 죽어요? 헤롯의 조카이면서 딸인 이상한 관계죠. 여자아이의 춤값으로 목이 잘려서 쟁반에 머리가 담겨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세리관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제발 나 좀 살려달라는 걸 간접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왜 안 살려준 거냐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저는 예수님도 미워질 것 같아요. 세리관 왜 안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 구해주실 거죠? 그런 의심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땅의 삶은 누구나 다 죽음으로 끝나고 이 땅의 삶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나라의 위대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야고보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고보예요. 최초에 순교당한 야고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베드로는 살려주고 자기는 왜 죽게 하냐고요. 둘 다 똑같이 사내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갖고 감옥에 갇혀는

근데 야고보는 못 베어 죽이는데 아무도 안 구해줘요.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냥 인생 포기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깨워갖고 옥문 열고 꺼내줘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건져줬으면 몰라도 베드로는 능력으로 구원해 주셔서 야고보는 왜안 구해 주시냐고요. 야고보 불쌍해서 어떻게, 억울해서 어떻게. 야고보 그랬잖아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는데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게 야고보예요. 제일 끝까지 살아남는 게 요한이에요. 좌우편이 이건가요? 아니, 베드로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면서 왜 나에게는 안 하시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불합리한 사건 속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이 모든 걸다 기록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다 복수해 주실 거예요. 영생으로 갚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영적인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수준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표현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육의 몸을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좀잘 먹고 잘 살고 뭐 피부 고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꿔서 영의 몸, 영이면서도 몸이 있는 거예요.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몸으로 우리를 바꾸셔서 영생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 하나님과 동질의 그런 영적인 존재로 바꾸시는데 육체도 있는 거예요.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굼벵이가 하늘나라 메밀로 바뀌는 것은 비교가 안 되겠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이 환란이 가볍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한 일들, 아픔들, 질병들, 죽음들이 정말 소중한 놀라운 것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고 방법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그럼 겉사람 아무리 따듬어도 낡아져요. 거울 보면 자꾸 상처가 돼요. 그래서 온갖 수선을 해도 며칠 있으면 또 낡아져요. 낡아질 걸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속사람은 어떻게 돼? 우리 영의 몸은 어떻게 될 거예요? 날로 새롭도다. 믿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 뜨고 일어나면 더 젊어졌어. 밤새껏 하나님의 성형수술을 해놔.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여러분, 속사람은 뭐라고 해요? 날로 새롭다는 것은요, 한번 딱 변화되면은 새 것이 아니에요. 며칠 있으면 헌것돼요. 그런데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 강해지는 거예요. 매일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사는 하나님이 딱 만들면 고정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뭐냐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보면 날마다 강해지고 멋져지고 아름다워져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로 삶과 죽음의 양면성을 기억해라.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단순히 이 땅에서 뭐 복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에 불과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제 여러분은 지금 현실이 부족해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당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라.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3: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소원의 딸을 잃은 직후에 혹은 그 딸이 두 달의 시간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딸이 동무들과 함께 산속에 들어가는 두 달을 벌어요, 얻어요. 바로 그 사이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딸을 제물로 드린 후든지 아니면 그 두 달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바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가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같은 지파인데. 자, 한번 1절 한번 볼게요. 1절 시작.
3: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에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버리겠다.
2: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이 뭐예요? 지금 어려웠던 암몬과의 전쟁을 입다가 길르앗 자손과 함께 승리한 거예요.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중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온 거예요. 지금 전쟁 끝났는데 몇만 명이 온 겁니다. 그야말로 뜬금없이 뒷북을 치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입다는 길르앗 자손이잖아요. 길르앗 지파인데 이 길르앗 지파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형제예요. 여러분 아시죠?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할아버지인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먼저 축복한 거죠? 둘째인 에브라임을 축복해요. 그 아버지인 요셉이, 아버지 망령 들으셨어요? 아니, 정신 나갔어요?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 바뀌어요. 지금 므낫세는 그때부터 잠잠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실세가 돼요.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첫째도 첫째인 그 첫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백성들을 주도하고 인도해야 될 이 두 지파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면교사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지파, 영적 아비가 된 이 두 지파가 영적 아비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각 지파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적 아비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눠볼게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이미 영적 아비의 모습과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졌지만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영적 아비가 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 본문을 받았다면 우리도 잘 될 때 더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영적 아비로서 혹시나 잃어버린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에브라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영적 아비가 되기 위해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식의 언어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주보 안에 여러분 이제 설교 요약에도 가로가 놓여 있는데 먼저는 에브라임식의 언어를 조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에브라임이 오늘 이 입다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왜 나를 부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입다가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불렀어요. 오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안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나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의도적으로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놀랍게도 기드온 때와 함께 데자뷰가 돼요. 8장에 기드온이 승리했을 때 에브라임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또 가서 어떻게 장자인 나를, 실세 중에 실세인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때는 기드온이요, 아우 형님 죄송해요, 형님 불러야 되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입다는 기드온하고 달라요. 입다는 불량배 출신입니다. 성격이 거칠어요. 아주 직진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하죠? 2절 보세요. 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불렀으나 뭐예요?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죽을 똥 살 똥에서 불렀는데 이 에브라임은 실세예요. 제일 인구도 많아요. 군사도 많다고요. 그런데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그걸 알고 와가지고 왜 나를 부르지 않았냐, 전리품 어디 갔냐 이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내 진심을 몰라. 진심을 알기 전에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에도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언어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죠. 자, 이 에브라임식의 언어를 구속사적인 이 앵글로 보면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중심의 언어라고 해요. 자아 언어. 자기 주어의 언어. 즉 뭐냐면 그 언어 속에 자기가 늘 있는 거예요. 언어 속에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유익을 얻는 게 뭐죠? 처음에는 몰라요. 내 얘기만 해요. 근데 나중에는 목장에서 목원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그 안에 답을 얻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는 것도 잘하지만 듣는 것도 잘합니다. 그래야지 잘 말할 수 있어요. 들으면서 답을 유추해 갈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 중심에 자기 주어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식에 한번 대화를 볼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죠. 내가 뭐라고 했니? 나 없으면 될 줄 알았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빼놓고 이럴 수 있어? 대부분 교회 안에서 많은 리더십의 갈등과 상처는 뭐냐면 자기를 빼놓고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 정말 잘 되면 좋은 건데 우리 안에는 나를 빼놓고 했다는 것에 대한 상처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 모든 언어에 자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당신도 없어요. 믿음은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주어인 줄 알았거든요. 나만 믿어? 우리 집의 주어는 우리 아빠야? 우리 아이야? 어느 집은 아이가 주어인 사람이 있어요. 애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믿음은 주어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아, 내가 또 주인 되는구나. 아, 내가 또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아셨지 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자기 중심의 언어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입다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는 그따위로밖에 안 되냐? 나 중심인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지.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가 있어? 늘 자기가 중심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공동체보다 자기가 우선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주어의 말을 써요. 그렇지만 영적 부모는 달라요. 만약에 에브라임이 영적인 부모라면 입다에게 와서 미안해, 내가 늦게 왔어, 어떻게 그런 전쟁을 경험했어, 어떻게 이겼니, 너는 출신도 너는 온전지 못한데 정말 대단하다, 입다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는 결국은 상처 있는 말을 하게 되죠. 영적 부모는 뭘까? 자신이 아니어도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영적 부모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에브라임이 가져야 될 태도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만만치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다 주도권을 잡고 하려고 하니까 뭐 하나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맡기지도 못하고 늘 디프레션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하느냐? 기도도 못해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기도의 언어가 나오지 않아요. 내 중심의 언어가 나오니까 늘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고 그 마음에 넘기는 거예요. 하모스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야말로 가장 완벽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애들한테 신경을 써야 돼요. 사업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 한다면 여러분 죽으실 거예요. 여러분 견디지 못할 거예요. 매 순간마다 성령께 올려드리고 그것이 기도로 바뀌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는 자기 주어의 언어가 하나님 주어의 언어로 바뀌는 것을 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될 때만이 주님께 양도하고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두 주 동안에 교회 절대 연락 안 했어요. 부모 쌤은 카톡 안 했어요. 교회 어떠냐고.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이제는 나 없어도 돌아가는구나, 누구를 먼저 잘라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게 제 우려인 거예요. 없어도 잘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너무 또 잘 돌아가면 또 안 돼, 또 섭섭해. 그렇지만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섬기세요. 그러나 주님께 근본적으로는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이거 안 되면은 여러분의 열심 때문에 여러분이 지쳐요. 여러분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 안에 나의 최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입다의, 이 에브라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자기 주어의 언어는요 마지막이 뭐냐면은요 상처를 줘요. 이거를 영어로 트리거 월드라고 하잖아요. 트리거, 방아쇠. 이게 뭐냐면 약점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에브라임은 거기까지 가면 안 됐었어요. 결국 입다와 길랏자손과 원수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절 한번

0: 한번 볼게요. 1절 시작.
1: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에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버리겠다.
0: 여러분, 앞에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뒷말은 하면 안 돼요. 불태워버리겠다는 말을 입다가 들었을 때 이 말은 언제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기 딸을 제물로 번제로 드렸을 때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 딸에 대한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딸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보란듯이 에브라임은 지금 약점을 들춰내요. 그리고 여러분 4절을 봐보세요. 4절에 가로친 구절을 봐볼게요. 에브라임의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랏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랏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동그라미 도망쳤다. 이 말은 뭐냐면 입다가 어린 시절에 결국 자기의 태생적인 신분 때문에 집에서 도망친 것을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상처, 약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아니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무슨 약점이 있을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약한 곳이 있어요. 그걸 상처라고 하는데 상처라는 단어가 어떤 사건이 여전히 우리 안에 부정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거나 치유가 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목사인 저에게도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부정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트리거가 되면 제 마음이 울컥해요. 그 부분이 딱 만져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학력, 어떤 사람은 집안, 어떤 사람은 태생, 이런 원하지 않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보듬어 가면은 그것이 구속의 재료가 되는데 에브라임은 이 귀엽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난 입다를 무너뜨려요. 불태워버리겠다. 그리고 넌 도망간 존재 아니냐. 그래서 입다로 하여금 트리거를 만들어요. 결국 입다가 일어나게 되고 이 사건은 동족 아주 대량 학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와 다른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건 자녀하고 똑같은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이런 단어를 써도 부모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자녀가 가진 언어의 힘을 누를 수가 있고 상쇄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똑같이 트리거를 당했다고 도발해 올 때 부모도 똑같이 대항한다면 같은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삶 속에 있었던 노래 언어에서부터 다른 언어, 다른 생각이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영적 아비가 되어야 될 에브라임은 결국은 도발적인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나는 의도적으로든 그렇지 않든 혹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언어, 에브라임식의 언어에 경계를 세우는 것, 이것이 영적 아비가 되는 첫 번째 에브라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 입다의 장면을 한번 볼게요. 1절과 3절이 우리가 에브라임이라면 4절부터 7절은 입다에 대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적 아비가 되는 길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멀리와 가까이를 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로 안에는 품는 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멀리와 가까이를 품는다. 자, 비록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사사인 입다, 영적 아비인 입다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이렇게 결과가 나지 않았을 터인데 입다는 참지를 못합니다. 사실 입다는 협상에 능한 자예요. 아람과의 외교적인 문제도 그는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자기에 와서 사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도 나름대로 말을 할 줄 아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너무 관계를 잘했던 거예요. 근데 정작 가까이 있는 동족하고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입다가 에브라임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죽이기로

0: 걱정하죠. 그 요단강 건너왔으니까 왔는데 중무장하고 왔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입다도 에브라임도 할 말이 없으니까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이미 나루터를 이 길랏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명령 내렸죠? 갈 때 에브라임 사람이냐? 그러면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 난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쉬볼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볼래. 근데 이거를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 못하는 거예요. 시볼래 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볼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린 시읒이 발음이 안 되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요즘은 이제 많이 사투리들이 사라졌지만 저 옛날에 부산 쪽에 있는 분은 쌀을 뭐라 했죠? 살. 우리 이 장로님 앞에 있으니까 장로님 살. 예, 네, 쌀. 쌀이 안 돼. 살. 쌀. 그래서 이런 목장에서도 한번 쌀이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쌀이라고 해서 안 되면 죽이는 거예요. 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몇 명이 죽지요? 4만 2천 명. 그러니까 전멸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륙의 사건은 없었어요.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결과가 너무도 씁쓸합니다. 자, 그 사건의 결과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시작.
1: 길르앗 사람 입다는 여섯 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다는 죽어서 길르앗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0: 자, 이 여섯 해 동안이 아마 동그라미인데 먼저는 이 사사 중에서 제일 짧아요. 여러분, 입다는 8장부터 10장까지 10장에서 12장까지 무려 3장이나 기록됐는데 6년밖에 사사로 있지 않습니다. 사사로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중에 제일 짧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어떻게 기록됐죠? 길르앗의 영웅 정도로만 기록된 거예요. 가까이로 멀리로 품지 못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는 먼 사람에게는 잘했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결국은 잘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또 자기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그렇게 끔찍하게 잘해주는데 이웃이나 공동체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집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냥 먼지 하나 집에 없는데 교회에서 한번 청소합시다 하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콤파스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멀리로 가까이로 같이 감당해낼 밸런스를 가져야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잘한다면 멀리 있는 사람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늘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가까운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막 박수치고 손잡고 악수하는데 결국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사가 콤파스 원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장로만 좋아하게 됩니다. 목자가 됐는데 목원들 그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장이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영적 합의는 두루두루,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가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목장의 전체를 위해서는 전체를 가야 됩니다. 왜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문제가 생겼죠? 아버지의 편견,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합의가 되는 것은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한번 볼게요.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1: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0: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 중에 이 배경 중에 하나는 가뭄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가뭄 때에 떡을 물 위에 던지는 바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뒤에 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여러 날 후에 너 자식이 찾으리라요. 빌립보서 2장 4절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남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대요. 주님의 기쁨은 자기만 챙기면 안 돼요. 남도 챙겨야 돼요. 그럼 남을 챙기는 동시에 자기도 챙겨야 돼요. 콤파스 원리, 멀리와 가까이를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돼요. 입다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잘했지만 동족들에게는 결국은 이 피해의 문제가 생기고 길르앗에 결국 장사 지내는 모습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0: 무라 다 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오면 내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하겠지만 또한 동시에 저 외국에 있는 북한에 있는 저 사람들의 마음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구원을 위해 모든 인류의 이 땅에 오셨지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422-4313번입니다.
2: CBS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하루입니다. 삼봉교회 이상가 목사입니다. 저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할 때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면서 한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제자 훈련을 꼭 하겠다고 약속하면 돕겠습니다. 그리고 1년 내지 2년 제자 훈련을 하곤 합니다. 대충 하지 않고 아주 강한 제자 훈련을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년 2년 제자 훈련을 받으면 10년 동안 교회만 다닌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준이 선명하고 기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중요합니다. 좋은 변화를 원한다면 기준을 높이고 선명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할 때 성경 읽기, 큐티, 독서를 시키면서 전인적인 제자 훈련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삶의 질서가 잡히고 중독과 각종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우선성이 선명할수록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질서가 세워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준을 높게 잡으십시오. 만일 텐트를 친다라면 아파트 짓는 것과 다를 것입니다. 텐트는 땅을 깊이 파지 않죠. 땅구르기만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짓는다면 어떻습니까?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포크레인으로 파야 하고 건축 설계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엄격한 진단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도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 중심 신앙은 간단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원하면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성경이 삶의 기준이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험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까이 갈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질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준을 높이십시오. 저는 삼봉교회 이상갑 목사입니다.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0: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가을 산길을 걷다 보면 툭 입을 벌린 밤송이를 만나곤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시를 잔뜩 세우고 단단히 닫혀 있었는데 충분히 익고 나니 저절로 벌어져서 품고 있던 밤알을 세상 밖으로 내어놓네요. 때가 되어야 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듯 해도 그 안에서 제 몫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들. 그러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해서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가을의 산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니고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샤브올데이.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오늘 체코로 여행을 갑니다. 눈 뜨고 생각나서 틀게 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내 영혼의 담비입니다. 와, 레인보우 닉네임 룩셈부르크 탐험가를 쓰고 계시네.

반갑습니다. 아유, 가을의 동유럽.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라디오 끄고 출발하시기 전에 얼른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Lord, I'm coming home. 나추를 멀리 떠났다. 그리고 박운성님 신청하신 Out of my bondage, sorrow and night.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자, 어제 여러분 크게 힘들지 않게 잘 보내셨어요? 명절 끝나고 첫 평일이었는데 이번 명절은 너무 짧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어제 8시에 방송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뒤 프로그램 담당 후배가 저한테 갑자기 박수를 크게 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나? 내가 박수 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뭐냐고 묻자 연휴 뒤에 얼마나 나오기 힘들었겠냐고 이미 방송을 끝낸 선배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명절 뒤에 일상을 무리 없이 맞이한 것 자체가 박수 받을 만한 거구나. 예, 그런 의미에서 어제를 지나오신 여러분께도 저 마음의 박수 크게 보내드리면서 9월 29일 화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이어갑니다. The Solid Rock,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샬롬, 찬양이 가을가을하네요. 아롱별님. Praise to the guide me, O thou great Jehovah, 전능하신 여호와여. Like a river glorious, 영광스럽도다, 참된 평화는. 아, 추석에 선물 받은 포도가 많아서 포도즙 내리면서 방송 듣고 계신데요, 아롱별님. 연차 내고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는 해피 진아님도 오셨습니다. 순천에 계시네요. 지금 기차 타고 서울 세브란스 병원을 향해서 갑니다. 평소에 CBS 애청자이신 어머니 추천으로 해피 진아님도 1년 6개월 전부터 출근길마다 CBS를 들으신다고요. 고맙습니다. 병원 가는 길은 늘 마음이 시린데 이렇게 다정한 따님이 동행해 주니까 어머니 얼마나 든든하실까요? 6529님, 요즘 알밤 줍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나무를 틀지 않고 하나씩 떨어지는 것만 매일 주어요. 일찍 나가면 어두워서 알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크게 틀고 윌리 보초 세우고 20분 동안 주워서 들어옵니다. 아유, 찬양만 가을가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시는 사연들도 가을가을한데요. 브린 터펠,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세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지만 때로 그 질서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악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패망하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는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네요. 잠언은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 질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이 왜곡됐다고 폭로하죠. 욥기는 어떤가요? 욥기는 하나님의 질서가 왜곡돼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 뒤

그 역사 뒤편에 흐르는 하나님의 질서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전도서처럼 부조리해 보이는 세상 속에 있지만 욥기처럼 하나님의 질서는 숨겨져 있으니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그 사랑교회 고상섭 목사님의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

조코 야하오라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프리칸 가스펠이었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간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종란 씨님 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제주 스노우맨님은 늘 애청만 하며 지내왔습니다. 사연을 쓰고 싶었으나 하는 일이 농사일이라서 제 손에는 흙과 농기구를 잡고 있어 사연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최근 해가 짧아지면서 일부 중간까지는 집중해서 애청하고 글도 올릴 수 있습니다. 아, 바쁘시죠. 또 이런 분들 많으시죠. 아침은 실제로 바쁘기도 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분주해서 이렇게 라디오를 집중해서 듣는다거나 이제 사연을 올린다는 게 힘듭니다. 사랑의 천사님은 새벽 꽃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어제 추석 지나고 개장 첫날이라서 많이 바쁘셨대요. 김재현님도 바쁘셨는데 또 힘든 하루셨군요. 여행사 직원이신데 명절에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여행사 통해서.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나면 여행 불편 접수가 넘쳐나서 뭐 명절 후유증 겪을 새도 없이 바쁘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어제 다들 고생하셨네요. Safe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9월 29일 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1부의 마지막 사연은 참 좋은 내 친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따님이 이달 중순에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새 식구 사위 보시고서 첫 명절 맞이하셨던 거네요. 좋은 사위였고 또 좋은 사돈들까지 만나게 돼 참 감사합니다. 부안에 계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돈들께도 이 노래를 선물하고 싶어요 하면서 축하드리고요. 장인어른 되신 우리 청취자분 참 좋은 내 친구님이 신청하신 곡은 휘트니 휴스턴 Greatest Love of All 이 곡입니다. 사돈댁도 CBS 방송 애청자실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다 노래합니다. 1부 마치고요. 우리들의 시크릿 가든 2부에서 만나요.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5: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의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박성태의 뉴스 쇼
7: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북한군 매설로 판명된다면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발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잠시 후 1부 뉴스연구소에서 DMZ 지뢰사고의 전말과 향후 파장도 짚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쿠팡 측이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서 결국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게 됐는데요. 공정위의 입장 그리고 최근 현안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9월 29일 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레노.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6: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민아 평론가, 그리고 서영주 맥연구소장,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네,
8: 반갑습니다.
6: 예, 제가 서영주 소장님 소개할 때는 빌런 서영주 소장님 하려다가 공식 지칭인 맥연구소장으로.
9: 네. 네, 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그러게 빌런이라 하시고요. 네.
6: 알겠습니다.
9: 네, 어제 뭐 저도 인터뷰를 다른 방송에서 알았는데, 예, 박성태의 뉴스쇼가, 예, 역시 뉴스를 몰고 다닌다.
6: 뉴스를 몰고 다닌다.
9: 예. 근데 사실 뭐 이제 그 보좌관께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청문 과정에서 좀 서운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6: 예.
9: 근데 이제 뭐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했던 발언은 아니니까.
6: 예.
9: 뭐 청취자들이나 다른 분들도 오해는 말아라.
6: 오해는 말아라.
9: 좋은 빌런이다.
6: 예. 예.
9: 개성 있는 빌런으로 기억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6: 개성 있는 빌런으로. 예. 예. 지금 뭐 댓글에 서영주 소장님이 원래 안 그랬는데 누나 때문에 그래요. 어쩌겠어요. 라고 얘기도 나왔습니다. 다들 뭐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9: 네.
6: 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7: 네. 북한 지뢰 가능성 매우 높다.
6: 예.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여파가 커졌는데 어젯밤에 군이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중간 조사 결과를,
7: 네,
6: 발표했습니다.
7: 어제 저녁 8시 반쯤 발표를 했는데 늦은 시간이었지만 워낙 이제 국민 관심이 크고 또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군도 이제 빨리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어제 이제 빨리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제 이번 사고가

0: 북한군 지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군 당국 브리핑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1: 폭발 지점의 화구 및 폭발 화염 형태, 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 작전 인원의 진술 등을 통해 북한군의 지뢰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시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최종 조사 결과 우리 군의 피해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0: 네, 지금까지 군이 좀 신중하게 접근했던 것과는 달리 어제는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높은 가능성을 이제 북한군의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2: 예.
0: 크게 세 가지 근거를 좀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는 사고 지점인데 지뢰가 폭발을 한 곳은 이제 군사 분계선 MDL에서 남쪽으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지점. 그러니까 우리 군이 이 지역에서 지뢰를 매설한 기록이 없고 또 반대로 북한군이 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2025년 9월에 이제 발견됐다는 것이고요.
2: 예.
0: 두 번째는 국과수 감정 결과인데 군은 이제 사고 다음 날인 22일에 그 부상 장병들의 장구류와 화학흔 등을 이제 국과수에 보냈는데 어제 오후 4시쯤에 그 1차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TNT 성분과 갈색 계열의 이물질이 검출됐는데 아군 지뢰라면 나타났을 그 철체의 파편이 확인되지 않았고 폭발 형태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이제 이번 폭발은 아군 지뢰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 예.
0: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 장병들의 진술인데 사고 당시 현장에서 두 차례 폭발이 발생했는데 그 1차 폭발 지점에서 약 1m 떨어진 곳에서 폭발하지 않은 갈색 플라스틱 재질의 지뢰 한 발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 진술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2: 예.
0: 군은 이제 이것이 북한군이 사용하는 수지 반보병 지뢰일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은 이 진술들을 토대로 당시 현장에서는 이제 폭발한 두 발과 폭발하지 않은 추정 이제 한 발 이렇게 세 발이 이제 발견됐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 예.
0: 지금 여기까지 이제 중간 조사 결과인 거잖아요. 군은 최종 조사 결과는 유엔사 평가한 후에 발표할 예정인데 최종 조사 결과 이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이 된다면은 모든 책임 북한에 있다면서 이에 협당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 예.
0: 그리고 이제 어제 브리핑에서는 사고 당시 좀 긴박했던 상황도 좀 구체적으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첫 번째 폭발을 이제 공병 중사가 쓰러지자 수색 대대장이 괜찮아 이제 외치면서 다가갔는데 바로 58초 뒤에 두 번째 지뢰가 폭발돼서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2: 예.
0: 문제는 이제 두 번이나 지뢰가 폭발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다시 돌아가느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나온 길조차 안전하다고 이제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병 요원이 다시 맨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탐침으로 이제 땅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그 20m 탈출로를 확보를 했고요. 그 부상자들이 이제 긴급하게 응급 조치한 지 200m 떨어진 헬기 후송 지점까지 이제 가는데 후송을 마쳤을 때 상당수 병사들이 다 탈진할 정도로 굉장히 긴박하고 어렵게 이제 탈출을 했다 이런 점들을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2: 예, 수색로를 개척하러 갔다가 지뢰가 두 발이 터졌고
0: 연속으로 네, 짧은 시간
2: 사실은 여기서 이제 다친 병사들 후송을 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도 사실 근처가 지뢰밭일 그쵸? 가능성이 높으니 네. 힘들었겠군요.
0: 일일이 다 탐침을 하면서 이제 갔다는 거죠.
2: 전체 40명이 투입됐었는데 사실 그때 공포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 자, 어제 민주당 국방위원들 주도로 GOP 부대 현장 점검이 있었죠?
0: 네, 어제 오전에 이제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 그리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이 사고 부대인 육군 25사단을 찾아 현장 점검을 했는데 이제 지금 가장 쟁점인 건 늑장 조사 의혹이었잖아요.
2: 예.
0: 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다음 날인 22일부터 이제 부상 장병의 장구류와 화학흔 등을 이제 국과수에 보내서 이제 감정을 의뢰했다. 조사는 이미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다만 이제 현장 조사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사고 지점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워낙 위험한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미확인 지뢰가 있을 수 있는 새로운 수색로여서 이제 현장 조사를 위한 이제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유엔사가 이제 뭐 즉각적인 현장 조사 요구했지만 우리 군이 거부했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었잖아요.
2: 예.
0: 여기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유엔사와 소통하며 공동 조사를 해왔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제 현장 방문보다 국방위 현안 질의가 우선이라면서 어제 불참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국방위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오늘 국방장관 이제 출석하게 될 텐데 여기서

0: 실제로 현장 조사가 왜 늦어졌는지 그럼 이제 북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런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패널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국방부, 어제 군의 발표는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근거를 댔죠. 일단 아군 지뢰는 아니니까 뭐 다른 나라가 지뢰를 했을 가능성은 없고요.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높고 사용하는 재질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2: 어제 말씀드린 바 이게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그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박성태 뉴스에서 얘기한 대로 된 겁니다.
1: 아,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김민한 평론가님이.
2: 근데 이 얘기를 이제 뉴스쇼에서 했으니까.
1: 아, 예, 예, 예.
2: 근데 이제 뉴스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국민의힘이나 또 보수 정치 또 보수 언론 이런 데서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뭐 이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늑장 조사였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지금 남은 쟁점은 그러면 이 지뢰는 그러면 쓸려 내려온 거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매설한 거냐 뭐 이 쟁점이 남은 거잖아요.
1: 유실이냐 매설이냐군요.
2: 그렇죠. 근데 그것도 오늘 뉴스를 열심히 연구를 해보면 군은 매설 쪽에 가까운 이제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인용된 코멘트나 이런 걸 보면
1: 예.
2: 흘러 내려온 거면은 거의 지표면에 있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입지표면 아래 있더라도 이제 이 얕게 막 묻혀져 있어서 바로 지뢰 탐지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고 일단.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그 지난해 8월에 북한이 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인근에서 지금 1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1: 예.
2: 그래서 그런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북한이 매설한 쪽으로 얘기가 이제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1: 예, 어제 합참 발표에서는 뭐 우리 군에서는 지형 변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지난해 내려와서 MDL 근처에 좀 내려와서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높은 곳, 이 지형이 변화됐다는 표현을 쓰던데 여기와 이번에 지뢰 폭발된 곳이 10m 정도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 안 됐지만 같이 북한군이 매설했을 가능성 이 부분을 본 거죠. 정광재 대변인님.
3: 네, 처음부터 여러 정황과 증거가 북한의 목함 지뢰로 인한 지뢰 폭발 사고였다라고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과 정부가 그걸 외면하고 있었다고 봐요. 저는 사실 그 중간 조사 결과가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2015년에 목함 지뢰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최종 발표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럼 그 아직도 며칠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 늦어도 한참 늦은 조사 결과라고 보고 이 조사 결과가 어제 긴박하게 일정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어제 오전에 여러 언론에서 목함 지뢰와 비슷한 물건을 봤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 여론과 언론 보도에 밀려서 발표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군 당국과 우리 정부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대단히 미온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걸 수습하려고 나서는 것 같은데 한참 늦은 결과라고 보고 사실 뉴스쇼에서 뭐 박민하 평론가가 얘기하기 이전에
2: 김씨입니다.
3: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하기 전에 뭐 군 안보 전문가들 계속해서 얘기했던 예. 거 아니에요?
2: 이관계 소장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3: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라고.
1: 예. 일단 지금 처음에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합참 발표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고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뭐 반론이 없는 것 같으니 지금 정광재 소장님이 얘기하신 군의 늑장 발표다.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눈치를 봤다. 또는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이것들을 감안해서 늦춘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자, 서동훈 조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4: 그러니까 이제 늦장 조사 그다음에 눈치를 봤다 이거는 사실상 정치적인 수사 같아요.
1: 예.
4: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쪽은 군 당국일 것이고 사실 보면은 북방한계선하고 남방한계선 그 가운데가 MDL 군사 분계선이잖아요. 거기에 기존의 수색로가 있는데 신규 수색로를 개척하다 보니 사실상 예측 못할 지뢰가 터졌다.
1: 예.
4: 그러면 말씀한 대로 당시 그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다시 복귀하는데도 엄청나게 그 불안감이 그 상존했다는 거 아닙니까?
1: 예.
4: 그러면 여기를 다시 들어가는데도 똑같은 위험이 상존한다는 그 이치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2015년대 목함 지뢰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철책선 안에 바로 통문 근처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리고 이 지뢰에 대한 지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조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1: 지형이 당시랑은 달랐다라는 말씀이시죠.
4: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라도 이게 뭐 늦장이다 아니면 뭐 북한 눈치 본다 이런 것들은 안보 불안을 그냥 조성하려는 정치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유엔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고 그다음에 국과수의 이 모든 그 이 파편 조각이나 증거를 다 해서 감정을 하고 있는데 뭔 눈치를 봐요. 현장에 대한 조사가 조금 늦었었던 건 현장에 대한 상황이었을 뿐이지 사실상 이 군 당국이 저는 가장 실책을 한 것은 합참이나 국방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제대로 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게 저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다만 전체적으로 어제 중간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이거 북한의 소행이 좀 명백해 보인다라는 것이고 이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야만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1: 예.
4: 어중간하게 우리가 지리짐작으로 북한 당신들이 했지 하면은 저쪽에서 또 막 이 헛소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야당으로서 지적을 할 수 있으나 이게 북한 눈치 보기도 특히나 그 음모론 장동윤 대표 무슨 외환죄입니까?
1: 예.
4: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이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본질을 흐린다 그랬습니다.
3: 지금 25사단이나 합참이나 군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면 군이나 합참이나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군 자체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정권 자체의 문제였는지 이건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무슨 외환죄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도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1: 예.
3: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의 대북 정책 그리고 9월 21일 사고 발생 이후에 이틀 후에 바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있었는데 그것에 의한 이 북한 소행과 관련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건 전 군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4: 네, 상상력도 예. 과하면 그걸 이제 음모론이라 하는 거예요. 상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유엔 가서 기존에 있었던 남북관계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하는 거와 지금 이 지뢰 사건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하고 연계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그 발상이 조금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하더라도 왜 군과 합참 자체가 이 현장조사를 지난번과 다르게 늦게 또 들어갔고 그다음에 발표 자체가 그런 태도 잘 모른다 말할 수 없다 보안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 불안을 증폭시켰냐 이건 지적할 수 있으나 무슨 군당국이 대통령 유엔 뭐 일정까지 감안해서 한 거냐.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걸 국방이나 상임위에서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지 마치 대통령이 이 사건의 뒤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들. 이게 정쟁이라는 거예요.
1: 예. 그럼 제가 논의가 좀 더 나가기 위해서 사건을 좀 분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뢰 폭발 사고가 일어난 뒤에 합참에서 브리핑을 할 때 대부분이 확인이 안 됐다, 확인한 뒤에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기 때문에 이거 숨기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들었죠. 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라고 또 이것 자체도 물론 눈치 보기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어차피 가늠의 영역이니까 또 하나는 실제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장 조사를 늦췄냐. 이건 실질의 문제니까 그 두 가지로 좀 분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은 나눠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2: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형식 논리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류에 그러한 이제 입장이 나왔으면은 뭐 이러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1: 예.
2: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서영조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명확한 증거와 이 근거를 가지고 어쨌든 간 입장을 내야 북한하고의 얘기를 해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 예.
2: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제 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과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유엔 연설에 이런 어떤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면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면 그러면 유엔 연설은 더 가치 있는 게 되느냐가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2: 마찬가지로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효력이나 이런 거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걸 감안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이 쟁점을 앞으로 되돌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 공세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일정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뭐 늦어졌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군은 어쨌든

0: 협의하여 진행하는 어떤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1: 예.
0: 근데 요거는 앞서도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 여기를 합참 설명도 그런 건데 여기가 지금 지뢰가 매설이 돼 있는 지역으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들어가려면은 그냥 무작정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심지어 이제 지뢰를 탐지하는 과정에서 지뢰가 탐지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들어갔던 인원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원들이 PTSD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두 명은 어쨌든 부상당해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이어서 시일이 좀 필요했다라고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설명이 이제 말이 안 되는 설명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를 들면 반론할 팩트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1: 예.
0: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도 또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네,
2: 안전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건 무척 중요한 일이죠. 뭐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들어가라고 우리가 주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합참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군이 보기엔 의지의 문제였, 아니, 국민이 보기엔 의지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능력의 문제였다기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조속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북한 소행이라고 지금 중간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여튼 9월 23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엔 기조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뭡니까? 대북과 북한과의 그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이야기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강하게 추정되는 일들이 발생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려졌었을 때 당연히 그 유엔 기조연설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202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 아실 거예요. 서해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그때도 공교롭게 2020년 9월 21일에 발생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9월 23일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민주당 정권에서 누적되니까 이런 얘기들을 자꾸만 하는 거지 그거 다 근거 없다? 물론 조사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1: 예.
3: 작게 그러면 제가 하나 그럼 반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수색로 개척의 주체는 유엔사의 요청이에요. 유엔사. 이 모든 상황을 유엔사가 보고 있습니다.
1: DMZ 관리는 유엔사죠?
3: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엔사가 이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침묵을 한다?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해요. 이게 우리 군만 가지고 우리 독립적인 작전이라면 뭐 한 1000번 양보해서 뭐 그런 의혹들을 제기할 수 있으나 유엔사가 이 정전협정에 대한 부분들을 수색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유엔사의 어떤 공동 협력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 예.
3: 뭐 은폐나 지연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없다. 그 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그런데 그래서 의문을 제기한 거 아닌가요? 21일 날 사건이 발생한 후에 신속한 현장 조사를 유엔사가 요청했는데 우리 군에서 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한동훈 의원이 의혹 제기했잖아요.
3: 의혹 제기잖아요.
2: 그러니까 지금 의혹 제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3: 없잖아요.
2: 그거 관련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국방이 조사든 어떤 이후에 조사가 나오지 않는 한 이런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이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1: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동훈 의원이 유엔사가 현장 조사하자는 걸 우리 군이 제대로 좀 늦추자는 쪽으로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어제 합참 발표에서는 사실은 유엔사와 군이 같이 협의해서 조사 활동들을 다 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군에서 그런 발표를 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냐. 아직은 그 신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 야당에서는 의혹을 물론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예.
4: 그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오늘 이제 국방위 전체에서 이제 질의가 서로 오갈 것 같은데,
1: 예.
4: 저는 이제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들 취재하면서 이제 들은 얘기는, 그러니까 2015년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 2015년 때와 지금 어제 뭐 발표상으로 봐도 어제 그 지대가 굉장히 위험했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색도를 확보하는데 그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그런 설명들을 하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만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라 유엔사와 같이,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좀 그런 시간이 지연된 게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저는 이게 은폐라는 의혹을 자꾸 사는 게 국방부 대응에서의 그런 미숙한 대응 때문에 이런 오해를 더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예. 생각이 드는 게 민주당 의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국방부 대응이 좀 미숙했다. 그러니까 좀 더 좀 친절히 설명하고 좀 더 명확하게 드러냈으면은 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국방부 출입 기자들도 평소 평소에 불만이 그러니까 평소에도 뭐 이렇게 대응 뭐 대답이 되게 불친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 늘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데 이번에는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해서도

0: 이런 태도를 일관하면서 그러니까 더 불신 의혹을 더 키웠다는 게 이게 평소에도 이런 자세들이 좀 일관되게 좀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1: 아무래도 군사 보안 관련된 일들이 있으니까 뭐 확인하기 어렵다,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런 이제 공보 활동에서 네. 이런 게 많다 보니 불신이 커졌다는 말씀이시군요.
0: 차라리 이제 언론사에서 이건 5% 전제로 좀 설명을 충분히 해줬더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조금 더 이제 양해를 구한 측면도 있었을 텐데 그런 측면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장관 교체 시점과 좀 맞물리면서 그런 점도 있다고는 얘기는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정확히 합참의 발표로는 북한이 매설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유실 가능성도 있고 이제 예전에 목함지뢰는 유실됐을 가능성이 높게 봤는데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고 매설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북한 지뢰라면 북한의 책임은 명확한 것이고 이런 부분 또 그런 거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은 어때야 된다고 봅니까? 상응하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2: 일단 매설한 것으로 우리 군은 보는 것 같다 이 말씀 아까 드렸고
1: 예.
2: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에? 근데 책임을 지우는 논의를 하려면 북한하고 무슨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 이 소위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해서
1: 예.
2: 지금 이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고 모든 연락 가능한 어떤 선들을 다 끊어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복구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그 매설한 경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생각에 여기서 이제 박성태 뉴스쇼에서 온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1: 예.
2: 북한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매설한 게 거의 100%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북한이 무슨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서부터 따지고 들어가서 그 해명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책임져라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 예.
2: 지금 보면은 오늘 언론에 또 지적된 바를 보면은 군사분계선에 어디까지가 이제 이 자기들 영역이냐에 대해서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대목도 있어요. 그런 이제 지적을 하는 측면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쨌든 간에 논의를 통해서 이것과 관련된 재발방지 약속이나 또는 재발방지 위에 필요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협상할 필요가 있는데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대응을 해나가야지 우리도 가서 예를 들면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가서 한방 뭐 먹이자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군사적 긴장만 높게 되고
1: 예.
2: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 방식이 아니게 될 것이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1: 아 당시 앞서 목함지뢰 때는 제가 이제 처음에 유실로 했는데 처음에 유실 가능성 분석이 많았지만 나중에 유엔사 발표로는
2: 묻었어.
1: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 몰래 들어와서 매설했다라는 발표였습니다. 정정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3: 사실 유실 가능성은 그 제로라고 봐요. 왜냐하면 목함지뢰가 가로가 20cm 정도 되고요. 세로가 10cm.
1: 예.
3: 또 높이가 한 4cm 정도 돼요. 그리고 하천변이라면 유실 가능성이 있죠. 폭우가 와서 물이 많이 불어나게 되면 그게 유실되어 올 가능성이
1: 예.
3: 있는데 여긴 하천변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실 가능성은 뭐 0%라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합당 상응하는 조치를 군에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합당 상응하는 조치라면 원래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해할 거 티포텟 전략이 있잖아요. 그런데
1: 예.
3: 북한의 군사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티포텟 전략을 그대로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MDL 넘어가서 가서 지뢰 매설하고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심리전 강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2015년에도 뭐 대북 네. 확성기 그러니까 대북 네. 방송 강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3: 2015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자마자 대북 확성기를 없앴어요. 그 없앤 것도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이라도 저는 뭐 이런 대북 심리전 강화에는 분명히 군인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북한 정권에 주는 심리적 타격 효과가 크다는 것을 과거에도 입증했었잖아요.
1: 예.
3: 2015년 협상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 2015년도를 돌이켜봤을 때 목함지뢰 사건 이후에 일련의 과정이 사실 북한하고 우리 쪽하고 이게 국지도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전쟁이 나냐 마냐 하면서 군 당국 남북 간의 고위 관계자가 만나서 이걸 조율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원칙을 바로 세워야 돼야도 가능하다고 봐요. 이 부분이 북한의 소행이고 그리고 이건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의 도발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가 뭐가 있느냐. 뭐 대북 확성기가 지금 없으니까 그거 다시 세우자. 저는 그에 준하는 어떤 그 군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싶은데 그런다고 해서 뭐

0: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도발할 수는 없잖아요.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1: 예.
0: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군에서도 고민이 되겠지만 다시 대북 확성기를 세운다? 그러면 또 오물풍선이 날라올 겁니다. 그러면 또 긴장관계는 또 고조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좀 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머리는 아플 것 같아서 한번 상하는 조치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 이거 조금 고민은 될 것이다.
2: 예. 조금 예. 말씀드리면 일단 대북확성기는 뭐 정강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이제 타격이 된다 그 말씀 맞을 수 있는데 북한이 그러면은 사실 대응을 뭔가 한단 말이죠. 이게 말씀하신 서영교 소장님 말씀하신 뭐 오물풍선이 될 수도 있지만 똑같이 이제 스피커를 튼다 이게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사실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 뭐 틀었나 보다 할 겁니다. 근데 경기 북부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경기 북부 주민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를 하게 돼요.
1: 예.
2: 그러면 우리가 뭔가 대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이 대북확성기가 적절한 대응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것 같고 이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된 거냐. 그때 이제 북한에서 내려왔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 당국자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김양건 예. 황병섭입니까? 그 두 사람이 내려온 것으로 김양건 대남비서하고 황병서 당시 총정치국장이 내려와서 어쨌든 대화로서 물론 그 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화기애애한 대화가 아니죠. 일종의 회담으로서 풀었던 기억을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결될 수밖에 그렇게 해결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죠.
1: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지뢰 북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매설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지뢰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일단 광고를 듣고 두 번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3: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4: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3: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4: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3: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예,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5: 네,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
1: 예, 암살자 가로 열고 들 가로 닫고 이 영화 제목인데요. 1974년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한 네. 성명도 내고 그랬더라고요.
5: 네, 예. 맞습니다. 이 허진호 감독이라고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감다 이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감독인데요. 예. 이번 영화 그 암살자 괄호 열고 들에서는 그 1974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발생한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에요. 여기서 배우 유해진은 형사, 박해일은 신문사 사회부장, 이민호는 이제 신입 기자로 출연을 하는데 당시 수사당국은 제1교포 이제 문세광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했고 이제 유경수 여사가 총탄을 받아 숨졌다 결론을 내렸는데 영화는 이제 당시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여러 의문을 이제 형사와 기자가 이제 추적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영화가 이제 사건의 배후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일부 인물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측이나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이제 가설로 제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 예.
5: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도 이제 제작사의 사과와 상영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정치권으로도 논란이 번지는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이제 역사 왜곡이다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지금 개혁신당, 뭐 한동훈 무소속 의원까지 이제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을 꼽히는 유영하 의원은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다. 명백하게 그 선을 넘었고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장동혁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노무현 대통령 건드리며 줄줄이 고소 고발당한다.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인가 이렇게 꼬집었고요. 한동훈 의원도 이 영화 비판받아 마땅하다. 표현의 자유에는 비판의 자유도 포함됩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개혁신당도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 상상력을 구분해야 한다 이제 취지로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국정감사 증인이라 참고인으로 이제 허진호 감독을 부르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이제 공식 입장을 냈는데 이 1974년 사건에 대해서 좀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서 재구성한 그 영화일 뿐이지 뭐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우로 규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

0: 감정을 표현해 보고 싶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예,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 1974년 유경수 피격 사건을 두고 여기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당시 이제 문세광 조총련 문세광이 암살범이었는데 영화는 이 또 다른 암살자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의혹을 두고 접근해 갑니다. 영화 부분 중에는 중정 윗선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중앙정보부죠. 그래서 마치 당시 박정희 정권이 개입한 것 뉘앙스를 풍겨요. 일단 이게 개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워낙 논란이 커서 영화에 대한 얘기는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쟁점으로는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영화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일 뿐 표현의 자유인지 아니면 역사적 사실인데 개연성이 낮은 걸 표현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결과적으로든 이게 있어서 비판받아야 되는 건지 먼저 김민하 평론가님.
2: 영화는 영화일 뿐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화 내용이 예를 들면은 완전히 이제 뭐 사실과 다른 어떤 내용을 싣는다든지
1: 예.
2: 완전히 이제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을 뭐 다른 식으로 이쪽에 뭐 비틀어서 표현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의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것들인데 이 영화가 이제 어디에 해당될 것이냐라는 것은 뭐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비평의 영역에서 공론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예.
2: 그래서 비평의 영역, 공론의 영역에서 아 이건 너무 나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일반적인 어떤 이 어떤 사람들의 평가가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 영화 이런 영화 그러면 앞으로 만들면 안 되겠구나 영화계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 정도는 일종의 즐기는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차원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결론이 더 강하면 그러면 아 이게 뭐 여러 논란이 있지만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날 거 아닙니까? 그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거의 지금 얘기는 이런 영화를 뭐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 또는 뭐 만드는 것은 허용과 이제 어떤 금지의 영역으로 지금 막 논쟁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이쪽에 정치권의 압력의 형태로 가면 저는 그 결론은 이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영화에 대한 판단은 뭐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하든 또는 뭘 저걸 저렇게 왜곡했어라고 하든 이거는 본 사람들의 평의 자유다라는 말씀이시죠. 다만 여기에 권력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2: 그 영역에서 이제 논하는 게 좋다.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보수적인 지향을 가진 정치인들을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건
1: 예.
2: 아니고 근데 이제 말씀을 하더라도 이제 그 영역에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그 영역 밖으로 나가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1: 예. 정광재 소장님.
3: 우리나라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도 규정하고 있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1600만 명이 본 왕과 사는 남자 있잖아요. 그것도 역사를 재해석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3: 그 영화와 관련해서 이런 그 사회적 논란이나 비판이 제기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암살자들은 1974년에 발생한 일이고 당시에 수사나 뭐 역사적 사실로 보더라도 그 이상의 배후를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든 것은 저는 일종의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그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음모론이나 진보적 가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상업적 뭐 가치를 인정하여서
1: 예.
3: 이렇게 하면 영화 흥행 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영화라는 게 시장에서 평가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추구하는 바나 메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자유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1: 예.
3: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나 관람객들이 이 영화가 과연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어졌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 건전한 비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 예.
3: 더 나아가서 지금 유족의 명예 훼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저는 당사자가 법적인 그 구제 절차를 밟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일단 예 영화지만 사실은 특정 성향의 지지층 또는 진영 인사들을 노린 상업적 목적도 들어갔다고 본다라는
3: 네.
1: 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정관재 소장님 말씀이었고요. 소영주 소장님.
4: 그러니까 이제 이 암살자들이라는 영화 자체가 저 앞서도 앵커께서 영화는 영화라고 말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이 영화는 논란이 있는 영화. 인데 그냥 논란이 있는 영화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1: 예.
4: 그러니까 사실 실제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도 아니고 사실의 근거에서 이거를 명확하게 규정한 게 아니라 하나의 영화의 소재를 넣어서

0: 기색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판단은 말하자면 보는 사람들에게 맡겨놓는 것이고, 사실 유경수 회사의 피습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국민들한테 인지돼 있는지. 그런데 예. 이 영화를 보고 그 사실을 바꿀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정치가 개입하니까 아 이거 바꿔야 되나라고 저는 이게 좀 오염되지 않았나 싶고, 저는 우려스러운 것들은 이 감독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른다? 그러면 이거는요 새로운 검열이 됩니다.
1: 예.
0: 이제 영화 못 만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영화의 창작성에 대한 자율성이 정치권이 개입해서 당신 말이야 우리 쪽에서 봐서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쪽에 봐서도 마음에 안 들어. 이제 국정감사 나오고 각오하고 영화 만들어. 이런 거예요. 안 되잖아요.
1: 예.
0: 전 그래서 영화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최소한 영화는 영화로서의 어떤 그 영역을 존중해주는 정치권의 어떤 자세도 필요하다. 논란 정도는 우리가 서로 정치권에 소화할 수 있지만 이걸 실제적으로 영화계의 어떤 권력으로 침해가 돼서는 저는 그거는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2: 조금 말을 더 얹으면
1: 예.
2: 지금 정강재 소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 비평의 어떤 영역에 안에 있는 얘기라고 봐요.
1: 그래서 예.
2: 저는 상당히 감탄했습니다. 정강재 소장님 영화 비평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3: 정강재 소장님을 평소 얼마나 낮게 보셨으면.
2: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박민아라고 했기 때문에.
3: 아 예.
2: 동현 정치 연구소가 동영상 연구 정치 연구소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했는데.
3: 동두천 연천이에요.
2: 네, 그러니까는 그런
3: 고맙죠,
2: 부분이
3: 정 소장님.
2: 예. 네, 근데 이제 요 말씀 들으면서 저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저 정도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파성에 기댄 상업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은 가능한 예. 비판이죠. 근데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 같으면은 이 피장파장의 논리로 가지 않습니까? 5.18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감옥에 가고 노무현 전 대통령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고발 당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1: 예.
2: 근데 자유에도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정광대 소장님이. 그리고 영화를 그래서 이제 못 만들게 했느냐. 실제 지금 뭐 이 소위 말하는 장동혁 대표의 표현을 빌면 우파 취향의 이 영화들 상당히 사실관계에서 무리수가 나간 영화들 이런 것만 만들어가지고 상영하라고 그러고 이거 보러 가자고 막 하고 그래서 열심히 보러 가는 조직적인 운동자고 뭐 그랬잖아요 과거에.
1: 예.
2: 그런 일들을 실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영화에 대한 건전한 비판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좌우의 대립 분위기로 간 다음에 좌파들은 뭐 내로남불이다 이중잣대다 겉과 속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비평의 영역을 벗어난 정치 공세 정치 논쟁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1: 예.
2: 그런 것들은 자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말씀드리는 거죠.
3: 아니, 잠시만요. 패널분들의 의견을 약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영화 제작은 창작자의 자유다. 여기는 다 공감하시는 거죠. 또 하나 이 창작자의 의도에 또는 뭐 평에 대해서 비평에서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자유로운 거다. 여기에는 다 아까 그렇죠? 정수영이 말씀하신 게 그 네. 부분인 거고. 근데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더 나가면 근데 이게 어떤 권력이 들어가서 개입해서 뭘 물리적으로 막는다든지 또는 국감에 증인으로 세운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좀 별개로 봐야 된다.
4: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지 그걸 예. 확정 지어서 추진하겠다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건국전쟁2를 만든 김덕영 감독 있잖아요.
1: 예.
4: 민주당이 참고인 신청해서 김덕영 감독이 국회에 나와서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유독 이런 사람들 국회로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겠다라고 한 건 아니고 실제로 실현에 옮긴 쪽은 민주당이었어요.
1: 예.
4: 2025년에 국민의힘 지금 뭐 조은희 지금 문체위 간사인가요? 뭐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뭐 국회까지 불러서 이 감독에 대해서 뭐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유족은 이 영화와 관련해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만한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
4: 유족 측에서 법률적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그 비상임 위원을 맡고 있기도 한데 기념재단 측에서도 아마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 전혀 몰랐네요.
4: 아, 모르셨죠? 제가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3: 비상임 이사라는지는
0: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3: 전혀 몰랐어요. 예, 죄송합니다.
0: 예,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 영화와 관련돼서 참고인 증인은 아니고 참고인을 불렀다는 자체도 부적절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 예.
0: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의 영역에서 존중할 부분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정치 영역에서 서로 간의 소재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을 수는 있으나 물리적으로 우리 영화인들이나 예술인들을 국감장에 세워서 정치적 재단하는 것들 이런 행위는요 열을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지만 암살자 중에 그 내용이 이제 영화의 각색이지만 이게 유경수 회사의 피살 사건의 배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외의 것이 있다고 손 치더라도

0: 그 영화의 스토리 시나리오상 민주당이나 진보정의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바라지도 않고 정치 이득도 없는 상황입니다.
1: 그러네요.
0: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1: 일단 듣기로는 예.
0: 그런데 네, 그걸 가지고 좌우로 나눠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이거는 그냥 이거를 뭔가 그 이념적인 또 하나의 그 뗄감으로 사용하려는 측의 주장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논란으로서 여기 마무리하는 것들이 훨씬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뭐 정치적 논란 때문에 암살자는 더 이제 관객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1: 일단 제일 논란이 되는 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의 자유 또 이에 대한 비평 비판과 비평의 자유도 다 말씀하셨는데 또 그냥 너무 이제 거기 권력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것도 다 동의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진영에 따라서 내로남불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공국전쟁 때는 그래놓고 왜 우린 그러냐. 그 말은 또 새겨들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2: 안 그래도 여야 의원들과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좀 온도차가 있긴 하더라고요. 여당 의원들 이 영화를 봤던 여당 의원들 재밌게 봤다. 뭐 창작의 영역이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당 의원은 이 영화 그냥 안 보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다만 정치권이 이렇게 개입하는 순간 이제 모든 문화 영역이 진영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앞서 우리가 민주당이 뭐 스타벅스 불매운동할 때 비합리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같이 돼버린다. 이런 문제는 그냥 학계나 문학에서 하고 정치권은 끼어들지 않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 아, 야당 의원이요?
2: 네. 저는 이 부분 되게 공감해서 오늘 방송에 꼭 얘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1: 야당
2: 네.
1: A 의원이 그러신 거죠?
2: 네. 야당의 이번의 비판에 가담하지 않은 한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1: 가담하지 않은. 원내 정광재 소년님 같은 분이 계시네요.
2: 네.
0: 거기도 박정희 재단 소속이신가요?
2: 그건 아니고.
3: 저는 이 문제는 사실 그 문학의 전반에 이른바 좌파 문화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게 흥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을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문화 영역에 다 시장의 가치를 들을 수는 없지만 어떤 시장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그 역사에 굉장히 많은 왜곡을 가한 영화들은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다른 영화는 보시고 지금.
3: 아, 다른 영화 많이 보는데 저는 이렇게 역사의 일방적인 그 정해진 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1: 예.
3: 사실이 있고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비틀어서 보고 하는 영화들은 불편하더라고요. 보기에.
0: 저는
1: 일단 논란이 되면서 암살자들이 마케팅 효과는.
0: 네, 마케팅 효과는 엄청 올라갔을 텐데 저는 이제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국민들의 그 건전한 생각은 다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제 해석이든 시나리오의 각색이든 그건 각자 국민들의 선택권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 굳이 가려서 본다는 자체가
1: 예.
0: 벌써 머릿속에 이념적인 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보셔라.
1: 다 보셔라.
0: 그리고 판단하셔라.
1: 건국전쟁 2 보셨어요?
0: 2는 못 봤습니다.
1: 아, 2는 못 봤고.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볼까요?
2: 네, 로고를 떼어낸 검찰.
1: 공소청이 10월 2일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 네.
1: 검찰이 이름 지우기, 검찰 간판을 뗐군요.
2: 네, 그 서초동 대검찰청의 이제 청사 출입문에 붙어 있던 검찰 로고를 떼어낸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현재 검찰 로고는 2004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섯 개 직선 이제 파란색, 청록색 이렇게 띄는 막대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 게 있거든요.
1: 예.
2: 근데 그게 공정, 진실, 정의, 인권, 청렴을 나타내는 거라고 해요. 이게 천칭 저울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바꾸게 되고요. 검찰은 이제 청사 곳곳에 뭐 근조 각종 물품 등 남아있는 검찰 명칭과 로고도 이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뭐 공소청의 새로운 로고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 태극 문양 아래 공소청이라고 적힌 정부 상징 문양을 임시로 사용하기로 했고요. 별도의
1: 예.
2: 현판식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아직 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 준비가 이제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도 하세월인데 지금 불과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이제 임명 인사청문 절차도 시작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1: 김지용 후보자.
2: 네, 예.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 시작되지 못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야당 쪽 청와대 쪽 분위기 이제 두루 취재해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예.
2: 청와대 쪽도 뭐 이제 민주당도 야권 쪽도 두루두루 얘기 들어보니까 좀 고민이 대통령 고민이 깊은 것 같다. 아직
1: 예.
2: 어느 쪽으로도 결정을 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김정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낼지 안 보낼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결정을 못한 것 같다라는 분위기군요.
2: 아직, 아직 고민이 깊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공소청장은 아마 최근에 검찰총장 대행이 된 이정현.

0: 대행이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수사를 하는 중수청장은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뭐 재검증은 끝났다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는 보낼지 안 보낼지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사법체계 개편에 준비가 덜된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1: 뉴스 연구해봤는데
0: 네.
1: 청와대 재검증 입장이었는데 재검증 실제 해보니까는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결론으로 거의 갔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0: 예.
1: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논리적인 귀결은 그러면 인사청문 요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걸 처리하면 되는데 다만 그렇게 바로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지금 그러지 않았는지 반대 입장인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의 진심인 그러한 강경파라고
0: 예.
1: 언론이 부르는 그런 분들과 그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기자회견 이후에 조금 그래도 뭐 상승하는 기류인 것 같은데 청와대 보기에 그런 흐름이 또 꺾일 수도 있어서 그게 이제 고민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뉴스에는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그런 고민을 심도 있게 청와대 인사가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 뭔가 요 김지용 후보자를 지명해갖고 보내는 거 말고 다른 사안들을 통해가지고 뭔가 지지층 결집이나 이런 걸 꾀한 이후에 아무래도 보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후보자로 지명할 사람은 빨리 그냥 지명하는 게 저는 이제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혼란을 키울 거 없이. 그래서 이거는 순리대로 갈수 있도록 여당도 그렇고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이 반발하는 쪽의 어떤 이런 인사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설득이 잘안
0: 예.
1: 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정광재 소장님.
2: 예. 아니 김지웅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흠결을 찾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강경파들이 단지 검찰 출신이다. 또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과 가깝다. 뭐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전 대단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밀려서 재검증을 한 것도 웃기지만 아마도 뭐그 맥락을 보면 다시 그냥 지명을 해서 인사청문 결과를 밟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민주당 강경 지지자들이 반대할 명분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 부분 좀 상쇄시켜 놨다고 보기 때문에 김종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장 새로 구해야죠. 정책실장 구해야죠. 검찰총장 대행인데 언제까지 대행체제 할 겁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국정동력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지 그거 참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0: 예, 소장님.
3: 좀 늦었어요, 많이.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빨리 진행하셔야 되고요. 일단 진보 진영 내에서 목소리들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들어줄 만큼 들어줬고 배려할 만큼 배려해서 검증에 검증을 거쳤다. 이제는 뭐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 사실 이제 개문발차인데 여기에서 할 일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진영만 보지 말고 국민을 보고 대통령께서 결정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0: 예, 국민만 보내기 좋겠다. 다음 달 6일이죠. 법원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제 법사위가 국감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짧게 증인을 나설지 사실 증언 선서의 문제죠. 어떻게 보시는지.
1: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국정감사나 이런 자리에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설명한 거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임명 거부를 한 건지 그냥 근거 없이 재대청을 한 건지를 분명히 해주면 그 다음
0: 예.
1: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입장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는 게 순리적으로 맞지 않나 이 얘기를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담이 너무 이 정권에 클 것이다 생각합니다.
0: 지금 말씀은 이제 청와대에서 그러면 반려인지 이걸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1: 그렇습니다. 문서로
0: 네, 문서로.
1: 해달라는 거니까.
2: 저도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이야기 때문에 좀 놀랐어요. 본인이 국정감사에서 설명을 직접 하겠다는 건지. 근데 또 맥락을 놓고 보니까 본인이 증인선서까지 하면서 설명한다기보다는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0: 예.
2: 과정을 설명한다는 쪽으로 이해했고 그동안에 국회에서의 관례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예, 10초. 네.
3: 조희대 대법원장 제2의 윤석열의 장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연구소 네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5: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0: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의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2, 1, fire.
1: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5: 중하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하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네, 저는 광고 듣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8: CBS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5: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4: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5: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4: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7: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6: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8: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8: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9: 당연히 콤비타죠!
10: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1: 콤비타 마누카 꿀.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0: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지난 23일 법원이 쿠팡의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정위가 다시 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쿠팡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부터 일명 재계 저승사자라 불리는 중점조사기획단 출범까지 오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현안 모두 물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어지러운 경제 상황을 경제 명의들과 함께 특급 진료해드리는 시간 화요일의 코너 금융치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란 기자,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농지법 개정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1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맡았으.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맡았으.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KB&Co.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성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4: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5: 예, 지난주 법원이 쿠팡의 현장 조사, 그러니까 공정위가 쿠팡 현장에 가서 조사하겠다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쿠팡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다시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됐는데 쿠팡 문제 또 플랫폼 문제 등 여러 공정위 현안에 대해서 오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모시고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6: 예, 안녕하세요.
5: 일단 사실 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네. 공정위 하면 재계의 저승사자 뭐 이렇게 불리는 곳인데 우리가 가서 현장 조사하겠어라고 했는데 쿠팡이 안 돼, 절차 위반이야라고 했던 거죠. 네. 그때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려고 했다는 건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입니까?
6: 뭐 어떻게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 대규모 유통업체가 그 예. 여러 다수의 입점업체를 상대하잖아요.
5: 예, 예, 예.
6: 그 입점업체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했을 때
5: 예. 예,
6: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그래서
6: 그런 혐의가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나간 것이고요.
5: 예. 예. 어떤 뭐 정당한 거래 관계라기보다도 너희는 약자잖아 해서 뭔가 비용을 전가시키거나 그런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했던 거군요.
6: 그렇습니다.
5: 예. 예. 근데 쿠팡은 이게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던 건 무엇을 근거로 얘기했던 건가요?
6: 그러니까 그 대규모 유통업법에 보면은 이제 하나의 조항에 예. 예를 들어서 공정위가 소관인 공정거래법과 몇 관련 법들에 예. 따르는 조.

0: 행정조사는 예외로 한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행정조사기본법보다 이후에 들어온 제정이 된 법이라서 그 열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법의 다른 조항에 보면은 증거인멸의 우려나 그리고 다른 그 기존 그 법에 어떤 조사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역시 행정조사기본법에서 말하는 7일 전 사전 공지를
1: 해야 된다.
0: 의무에서 배제됩니다.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규모유통법이 제정된 15년 동안 7일 전 공지를 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지금까지 해왔고요. 아무 문제 없이 법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쿠팡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조항 하나를 이유로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요.
1: 다른 법엔 그러니까 행정조사를 할 때는 해당 업체에 7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때 조사 나갈 거야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말씀인 거군요. 쿠팡의
0: 그렇죠.
1: 주장이.
0: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조사라는 건 뭐 설문조사라든지 뭐 이런 법 위반에 대해서 제재하기 위한 뭐 조사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조사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1: 근데 사실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게 공정위가 뭐 담합이나 또는 말씀하신 쿠팡처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데 우리 언제 조사 나갈 거예요라고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압수수색 비슷한 건데 뭐 강제력이 그만큼은 아니지만. 다 숨기거나 그러면 대응하면 또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쿠팡 주장대로 한다면.
0: 그렇습니다.
1: 결국 법원이 공정의 손을 들어줬군요.
0: 예, 정말 뭐 담당 판사님들께서 공정의 법 집행이 지키는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그 판결문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의 그 권익 수십만 소상공인들의 권익으로 이루어진 공익의 무게에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이제 현장 조사에 나갑니까?
0: 예, 뭐 지금 뭐 늦었지만 뭐 최선을 다해서 30일간 조사가 정지됐어요, 지금.
1: 아, 쿠팡의 집행 정지 신청 때문에.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지된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죠.
1: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유통 업체로서 소위 말하면 입체 업체에 대해서 뭐 갑질을 했냐 이거죠.
0: 그렇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기본 행정조사법 때문에 쿠팡처럼 이렇게 공정위가 그냥 막무가내 들어온 건 잘못된 거야라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공정위 조사는 지금도 이제 사전 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압수수색하고는 전혀 달라요.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조사할 수 없습니다.
1: 쿠팡이 동의 안 해서 못 들어갔듯이.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좀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집행하려면.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많은 경찰관들이 도로에 나가서 직접 과속하는 차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고요. 카메라도 설치돼 있고요. 조사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지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은 기업의 경제활동은 매우 심각한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경제 관련 법 위반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기존의 사례들로부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제 활동도 도로교통법처럼 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없는지에 대해서 공정위가 감시를 해야 됩니다. 감시를 하려면 기업 활동을 나타내주는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위 조사가 뭐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지도 않고 기업의 뭐 상행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상행위를 하는 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저희가 그 자료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사 활동을 못하게 하면은 공정위가 지키는 이 수십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우리 국민 전체가 될 수 있는 소비자들의 권익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공정위가 관할하는 관련 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조사권에 대한 집행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 안 됩니다.
1: 앞서 이제 지금까지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현장 조사를 막은 건 쿠팡이 처음인데.
0: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0: 이처럼 이런 동일한 소송을 통해서 막은 것은 이제 처음인 것 같고요.
1: 소송까지 건 것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공정의 조사는 이 행정조사에서 그 규칙과는 좀 별개로 적용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0: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절차도 좀 더 세밀하게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런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그리고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규정 같은 것들을 정비해서 앞으로 이런 이제 법 교묘하게 공정위 조사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도록 예. 다시 한번 좀 기존 규정들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1: 쿠팡이 사실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법인 자체는 이제 미국 기업으로 돼 있고 기업 총수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이 네. 총수도 원래 국적은 이제 미국인이어서 네. 미국 측에서 문제 제기가 좀 많습니다. 왜 쿠팡만 이렇게 자꾸 건드냐?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오셨는데 거기에서도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만나셨죠. 네, 혹시 맞았습니다. 쿠팡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까?
0: 뭐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경쟁 당국 간의 현안과 앞으로 법 집행 뭐 동향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양 경쟁 당국 간의 협력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1: 예. 혹시 왜냐면 미국의 공화당 특히 의원들이 이제 자꾸 왜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해서 한국이 차별적으로 제재하려 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다만 이제 쿠팡 측이 이들 의원에게 많은 정치 자금을 건네고 있다. 미국은 로비 합법이니까 이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측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공정위까지 나서서 얘기를 하고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쿠팡만 차별적으로 대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0: 주로 이제 미국의 하원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요. 미국의 예. 어떤 그 메이저 언론사도 이런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경쟁 당국이라든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우리 경쟁 당국의 역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한국의 경쟁 당국은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다른 선진국 경쟁 당국보다도 엄정하게 법 집행을 잘하는 기관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0: 예를 들어서 뭐 경쟁 당국 국제 랭킹도 있어요. GCR이라는 글로벌 컴퓨티션 리뷰라는 경쟁 당국 뭐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 예. 저널에서 랭킹을 매기는데 우리 경쟁 당국은 계속 최고 아니면 우수예요. 최우수 우수. 그 얘기는 탑5에 항상 들었다는 얘기예요.
1: 예.
0: 최우수라는 건 넘버 원 투예요. 그만큼 우리 경쟁 당국의 지난 수십 년간의 법 집행이 공정하고 상당히 세계적인 경쟁 질서를 좀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IT라든지
1: 예.
0: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플랫폼 이 분야에서는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리딩하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주로 정치 하원에서 많이 나오고 이 경쟁 정책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뭐 경쟁 당국에서는 나오지 않는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1: 미국 지금 말씀은 미국의 경쟁 당국 전문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또는 담합이나 또는 대규모 유통업법 이 관련된 부서에서는
0: 예.
1: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이진 않다라고 보고 있다는 건가요?
0: 그렇게 뭐 그런 얘기를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지만
1: 크게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
0: 예,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신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공정위 내 중점 조사 기획단이 출범을 합니다.
0: 예.
1: 이 이름만 들으면
0: 예.
1: 일단 중점이고 기획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온라인 거래가 아주 빠르게 확대되고 있잖아요.
1: 예.
0: 그리고 플랫폼이 플랫폼이라는 건 뭐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는 전통시장,
1: 예.
0: 백화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전통시장이나 백화점주들이 경제의 주인공이 된 적이 없잖아요.
1: 예.
0: 그런데 지금은 플랫폼이 그런 경제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힘도 커졌어요.
1: 예.
0: 힘도 커졌어요. 그래서
1: 뭐 쿠팡, 배민 이런 것만
0: 쿠팡, 배민, 네이버, 뭐 그 예. 카카오 뭐 이런 온라인에서 뭐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시켜주는
1: 예.
0: 그런 뭐 이제 기업들인데 뭐 그 뭐 빅텍 기업들이 전부 다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죠.
1: 예.
0: 이 비중이 갈수록 커졌고 그러니까 기존의 경쟁법 집행 방식으로는 이런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0: 제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플랫폼에서의 거래 상행위는 빠른 변화도 있고
1: 예.
0: 급격히 변화하는 특성도 있고 한번 지배력이 커지면 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1: 예.
0: 처음에는 아주 작은 사업자였다가 갑자기 시장 지배력이 커지기도 하고 기술 변화도 빠르고 그러니까 경쟁법 집행 방식 자체가 유연하게 여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의 법 위반이 결합된 복합적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쿠팡 사건도 그렇지만 네이버, 예. 뭐 카카오, 배민 뭐 사건들을 보면은 다양한 이제 법 위반 행위들이 결합돼 있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도 있고
1: 예.
0: 표시 광고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끼어 팔기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법 위반 행위들이 결합된 이런 이제 복합적 사건을 잘 다루려면 거기에 특화된 조직이 필요하고 빠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예.
0: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1: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0: 예.
1: 네이버를 저희가 뭐 쿠팡하고 지금 다들 배민만 얘기했으니까 네이버를 얘기한다면 쇼핑몰이 있잖아요.
0: 예.
1: 여기에 입점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네이버 측에서 너희들 우리한테 안 들어오면 팔 데가 별로 적잖아. 그러니까 이 비용은 너희가 내라든지 비용을 좀 전가한다든지
0: 그렇죠.
1: 네. 다른 것들을 요구해서 뭐 쉽게 말하면 일종의 갑질을 한다 이거군요. 그런 네. 것들을 조사한다는 말씀이시죠.
0: 그렇습니다. 그렇죠?
1: 구체적인 그러니까 사례들이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좀 대기유통법 위반 혐의가 많다.
0: 그러니까 뭐 저 최근에 하여튼 네이버도 그렇지만 네이버도 예. 이제 자사 우대를 해서 자기 네이버가 이제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1: 예.
0: 자기 다른 사업 영역에 뭐 생산 활동도 하고 있잖아요.
1: 예.
0: 자기가 뭐 자기 자사에서 그러니까 플랫폼이지만 중개 플랫폼을 또 따로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그 중개 플랫폼은 다른 중개 플랫폼과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네이버 플랫폼에 네이버가 하는 다른 사업이 중개 플랫폼 사업이 있고 다른 중개 플랫폼과 경쟁을 하는 상황인데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자기 자사 중개 플랫폼을 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의 중개 플랫폼은 새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다른 중개 플랫폼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고
1: 예.
0: 자사 우대를 통해서 다른 중개 플랫폼을 다 시장에서 내몰 수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까지 만들 수 있는
1: 예.
0: 그 플랫폼의 지위가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이제 자사 우대와 같은 예를 들면 이런 행위를
1: 예.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네이버에서 요즘 오픈마켓 어디가 좋아요라고 물으면
0: 예.
1: 정당한 사람들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최고지라고 검색 결과를 띄워준다는 건가요?
0: 그렇죠. 뭐 그 디폴트 뭐 이제 시청 이제 사용자들이 보는 첫 번째 검색 결과가
1: 예.
0: 네이버 이제 자사가
1: 띄어서
0: 상위에 노출되는
1: 그게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이군요.
0: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은 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쟁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공정한 경쟁이 아니고 자사에게 유리하게
1: 예.
0: 이제 순위를 매겨주니까 소비자들이 더 많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 거예요, 자사들에게.
1: 그러면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경우 쿠팡의 로켓 배송은 쿠팡이 직접 그 제품 생산자들에게 가서 물건을 구매해서 팔게 되는 그런 걸로
0: 예.
1: 알고 있는데
0: 예, 예.
1: 이게 만약에 로켓 배송들을 전면에 좀 더 띄운다면
0: 예.
1: 아무래도 쿠팡이 더 많이 개입된 상품들인데
0: 네,
1: 이것도
0: 네.
1: 쿠팡도 그러면 우대가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자기가 뭐 PB라고
1: 예.
0: 프라이빗 브랜드 자사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1: 예. 예.
0: 그런 것들을 이제 상위에 노출시킨다든지 로켓 배송을 상위에 노출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제 경쟁을 다른 경쟁자들을 좀 불이익한 위치에 놓이게
1: 예.
0: 할 수 있죠. 예.
1: PB를 위로 띄우면 다른 입점 업체들에게는 손해가 되니까 경쟁에서
0: 그렇죠.
1: 이것도 법 위반이 되는군요.
0: 그것도 이제 자사 우대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1: 그런 것들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된다.
0: 그렇습니다.
1: 라는 말씀. 네.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오픈마켓이 커졌고 유통 구조가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 옮겨가서 독과점이 더 심해진다.
0: 네.
1: 이런 비난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예, 그렇습니다.
1: 또 뭐 기술 때문이긴 하지만.
0: 예. 한국은 지금 유통 산업에서 그 플랫폼 유통업의 비중이 플랫폼
1: 예.
0: 비중이 60%대예요. 전 세계 최고입니다. 어느 나라도
1: 미국보다 많아요.
0: 아니, 그러니까 플랫폼 온라인 거래 대 오프라인 거래.
1: 예.
0: 온라인 거래 비중이 우리는 60%예요.
1: 지금 예.
0: 미국은 50% 미만이에요.
1: 예.
0: 대부분의 나라들이 50% 미만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플랫폼이라든지 온라인 거래, 디지털, 뭐 AI까지 포함해서
1: 예.
0: 가장 앞서가는

0: 사용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미국의 빅텍 기업들에게는 기회의 땅이에요. 한국 시장이. 그만큼 미국 기업이라든지 전 세계 플랫폼이라든지 빅텍 기업들이 예. 한국에서 기술을 확장 발전시키고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1: 예.
0: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유저 이노베이션, 사용자 예. 혁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플랫폼은 앞서 말한 대로 이제 물품을 사는 쿠팡등이나 뭐 네. 네이버 이런 네. 부분도 있지만 특히 소비자들이나 입점업체들이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배달 쪽인 것 같아요.
0: 네.
1: 배민이나 네. 쿠팡 이츠 이런 쪽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최근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조사 네. 결과가 있었는데 네. 음식 배달앱 입점업체들의 매출의 4분의 1가량이 네. 이 수수료로 나간다.
0: 네.
1: 그러니까 짜장면을 만 원에 팔면 네. 2,500원 정도는 정확히 네. 2,600원 정도는 네. 이 온라인 플랫폼에 나간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정당한 비용입니까? 아니면 과도한 수수료입니까?
0: 그러니까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1: 예.
0: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어 배달앱 시장도 우리나라는 뭐 배달앱 시장의 규모가 일본 예를 들면 일본 배달앱 시장 규모 이게 절대적인 매출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1: 예.
0: 규모의 5배예요 한국은. 그리고 독일과 영국을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한국이.
1: 우리나라 배달앱
0: 시장.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의 예. 매출 규모가 미국의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근데 미국 경제 우리보다 6배 이상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이 훨씬 큰 거예요 비중으로 보면. 그만큼 이제 한국의 배달앱 시장이 크다는 얘기고 배달앱의 어떤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밀집도.
1: 예.
0: 밀집도.
1: 이제 우리나라는 뭐 아파트 생활이 많다 높습니다. 보니 배달이 저비용인 게 있죠. 예.
0: 그렇죠. 저기병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예. 아주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0: 수요도 많이 하고 매출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해서 배달앱 수수료 여기서 이제 거래 수수료도 있고 그리고 광고비까지 다 포함해서
1: 예.
0: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배달비, 거래 수수료, 광고비 전부 다 포함해서 이제 4분의 1 정도라는 거예요.
1: 예,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그것은 이제 저는 제가 보기에 과도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영업이익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1: 예.
0: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보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1: 근데 경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수익률이 높은 건지 아니면 물론 물리적 환경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수수료가 적정선에서 유지되는데
0: 그렇습니다.
1: 몇몇 독과점 업체들이 있다면 이게 과연 경쟁 제한적으로 되고 있어서
0: 그렇습니다.
1: 독과점적인 이익을 보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경쟁 질서가 중요한 거는 가격을 가지고서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예. 유리한 조건으로
1: 경쟁을
0: 자꾸만
1: 하게
0: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쟁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쟁 질서가 깨지면 더 이상 소비자에게 거래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동기가 없어져요.
1: 예.
0: 그러면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담합이라든지 독과점력을 남용한다든지 해서 가격을 높이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지금 이제 플랫폼 시장이 이 독과점화가 아주 심하게 진행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규제 당국이
1: 예.
0: 경쟁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1: 예.
0: 그래야지 이제 그 수수료도 낮아질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쟁이.
1: 근데 사실 이 테크 산업들이
0: 예.
1: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검색 시장에 대해서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0: 예.
1: 점점 하나로 통합되는 실제 M&A도 이루어지고 있고
0: 그렇죠.
1: 점점 소수의 업체로 집중되잖아요.
0: 그렇죠. 예.
1: 여기서 어떻게 경쟁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0: 예.
1: 사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과도하냐 정당하냐 이게 그냥 사실 말로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기준을 잡기는 어렵고요. 이익에 대해서.
0: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전 세계 규제 당국이 예. 경쟁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는 이 플랫폼 산업의 특징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특징이라는 건 네트워크 효과라고 예. 그래요.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는 이용자망이 넓은 큰 플랫폼일수록
1: 모이죠.
0: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편익이 더 커져요.
1: 예.
0: 그러니까 한번 내가 우연히 뭐 이용자망을 넓게 가지는 플랫폼이 되면은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내가 경쟁 압력이 없습니다.
1: 일단 리더십을 가져가면 그냥
0: 나를 이길 수 있는 상대방이 된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 내가 소비자라든지 이용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당히 넓은 자유가 보장돼요.
1: 예.
0: 그래서 많은 착취적 관행들이 이루어져도 거기에 경쟁 당국들이 제대로 대응 못합니다.

0: 하는 예. 이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쟁 당국이 이 플랫폼을 어떻게 규율을 하느냐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 플랫폼에 특화된 입법을 모두 진행했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입법을 못 했어요. 아.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3년 전에 뭐 예. 3년이 더 됐죠. 상당히 이른 시기에 플랫폼에 대응할 수 있는 법 집행 법 제정과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완료를 못했어요. 아직도.
1: 시간이 지금 네. 다 지나서 혹시 간단하게 취지와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0: 그래서 이제 대안. 지금 이제 뭐 그 배달앱에 특화된 예. 어떤 예.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 입점 업체들을 보호하는
1: 예.
0: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제정해야지 우리가 이런 플랫폼 산업의 특징에 맞게
1: 예.
0: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제작진이 우버가 배민 인수 추진하는데 공정위는 어떤 상황이냐라고 여쭤보는데 시간 지나서
0: 예, 뭐 중요한 사항이고요. 뭐 저희가 엄정하게 이 경쟁 질서에 미치는 영향들을 심사해서
1: 예.
0: 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경쟁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심사해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예.
1: 알겠습니다. 플랫폼이 지배하는 세계 고수 속에서 지금 거래 관계가 그렇게 많이 되니까 여기서 약자 보호가 중요하다. 경쟁을 네.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추석 장보기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9월 30일까지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추석 상차림에 필요한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저렴하게 만나보세요. 전통시장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30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결제 금액의 30%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 또 9월 20일까지 농알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농알 상품권 가맹점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4: 어지러운 경제 특급 진료 들어갑니다. 고란과 허준영의 금융치료.
1: 예, 어지러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제 명의들과 함께 특급 진료하는 금융치료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지 전수조사. 이게 반발도 많고 정치권에서는 쟁점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또 필요한 일이다라고 했고요.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허준영 성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일단 농지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농지법에 위반이 있는지 의심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농식품부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 대상 토지의 27%가 위반에 의심이 있다. 그러니까 농지를 임대해 주는데 정해진 임대 규칙이 있는데 이런 때만 임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좀 많다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다른 사례들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 고란 기자님.
5: 전체 농지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1: 예.
5: 현재 조사가 완료된 게 1013만 필지입니다. 이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27%에 해당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제 의심돼서 적발 분류가 됐고요.
1: 예.
5: 그러면 뭐가 의심이냐라고 보자면 그 농지법상 농지는 그 예전에 사회책에서 본 것 같은데 경자유전.
1: 경자유전.
5: 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를 갖고 있으면 불법이에요.
1: 예.
5: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봤는데 일단 뭐가 의심되는 내용이 있냐. 그 기준별 분류별로 봤더니 불법 임대차 의심 21.1%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0: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단으로 사용 대차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여한 경우에는 이게 불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관행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불법 임대차가.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고령이 돼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더 이상 농사를 못 지으면 그냥 옆에 그냥 우리 집 좀 지어줘라고 하는 이렇게 이른바 이제 소장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려면 농지 은행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정식적인 공식 서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그냥 아름아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농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무단 휴경.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사를 실제로 안 짓는 거예요.
1: 예.
0: 이것도 역시
1: 힘도 들고.
0: 예, 그러니까 고령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는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엄연히 말하자면.
1: 아, 네. 그것 좀 상식적으로 그렇네요. 내가 힘들어서 못 짓겠는데 네. 지어라.
0: 예, 그렇죠. 왜냐하면 농지를 만약에 못 짓겠다 이러면 그 농지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1: 예,
0: 보자면.
1: 법적으로는.
0: 네.
1: 예.
0: 그리고 불법 전용. 농지에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주택, 창고 뭐 이런 거 주차장 뭐 이런 걸로 활용하는 경우.
1: 예.
0: 그리고 소유 제한 위반인데 농지 소유 자격이 없는 자가 편법이나 명의 신탁을 통해서 이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뭐 이런 정도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막 투기 세력에 들어와서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 보자면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경우 그리고
1: 예.
0: 어쩔 수 없이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나타난 게 정확히 법으로 따지자고 하면 이제 불법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아서 지금 현장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물론 농지된 투기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쩔 수 없이 관행 고령이어서 또는 옆집 김 씨 또는
0: 맞아요.
1: 이장네한테 이장이 그래도 60대인데 나보다 젊으니까 내 돈 좀 지어줘.
0: 60대니까.
1: 그리고 1년에 두 가마만 보내줘.
0: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죠.
1: 네. 이런 느낌인데 이거 불법 임대차다.
0: 불법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 아,
0: 네.
1: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분들은 반발하는 거고요.
0: 네네.
1: 뭐 제도적인 좀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지난 2월에 국무회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 라고 하면서 경자 유전에 이건 헌법에 나와 있는 원칙인데 농지는 경자 유전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강조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 요거 사실은 그 좀 더 큰 판에서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작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왜 서울 1극이지? 수도권 1극이지?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방으로 좀 사람들이 가야지 지방이 활성화되고 지방도 좀 커질 수 있는데
1: 아.
2: 그럼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방 가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농업입니다.
1: 예.
2: 그럼 농업을 하려고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경자 유전이다 보니까 농지를 소유해야 돼요.
1: 예.
2: 그래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귀농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농지 가격이 비싸요. 왜 비싼가 봤더니 이거 투기네라는 생각. 요게 이제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1: 예.
2: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랑 좀 비슷한 느낌 안 드세요? 실거주.
1: 실거주.
2: 부동산. 아. 부동산은 실거주 안 하면 사용을 안 하는 그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거고
1: 예.
2: 농지는 농지를 가진 사람이 농사를 거기다 짓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을 안 한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철학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이게
1: 예.
2: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이거 시작을 할 때 대통령이 이제 엑스에다 올린 글을 보자면 저는 이 부분이 눈에 가더라고요. 이제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신 다음에 부동산 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1: 예.
0: 조금 더 맥락을 좀 길게 보자면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 투기로 큰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거라 믿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농지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농민을 보호한다거나 농업 육성 정책 차원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부동산 개혁 입장에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수조사를 지시한 국무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이 발언을 보자면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 농지법에 접근하는 관점 자체가 이 농지에 대한 불법 투기를 단속하는 관점이지 농업 육성 정책이나 아니면 뭐 그 기계화나 영농 뭐 대형화를 통해서 뭔가 농업을 육성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농민 지금 현재 농촌이 고령화는 됨에 따라서 이 농민을 고령화된 농민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1: 예.
0: 현장에서 반발이 나온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네. 처음에 얘기할 때는 2월에 국무회의 발언이 이랬네요. 농지가 비싸서 귀농과 귀촌이 어렵다. 산골짜기 버려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다. 땅값이 좀 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경자 유전 원칙으로 해서 말씀한 대로 이렇게 하면 좀 원래 귀농 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쓸데없이 비싼 농지값이 좀 떨어져야 된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이 농지를 갖고 있는 분은 내가 이래서 지금 못 짓고 있는데
0: 네네.
1: 내 땅값을 떨어뜨린다고? 이게 이제 반발이 되겠네요. 구조적으로는.
0: 근데 아까
1: 네.
0: 제가 불법이라고 고령으로 돼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법 조문만 따지면 불법인데요. 그래서 차례로 들어가가지고 아까 실거주 1주택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들여다봤더니 아 고령이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건 불법은 아닙니다.
1: 예.
0: 고령이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불법은 아닌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앞으로는.

0: 예. 저는 최근에 대통령의 X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법에도 명시는 돼 있더라고요. 고령으로 해서 못 짓거나 상속받은 농지는 특정 1만 제곱킬로미터, 1만 제곱미터인가요? 1만 제곱평방미터까지는 이제 여기 예외로 매각 처분에 대한 예외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만약 이게 불법 현대대로 불법 임대차다. 네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강제 이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1: 매각을 하거나 농사를 지으면 되죠.
0: 근데 제가 지금 8순이 넘었어요. 그런데 힘들어서 그냥 딱 놀리고,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다는 게 그냥 옆에다 씨 뿌리고 가만히 지켜면 네네. 되는 게 아니라 비료도 사서 네. 놓아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힘들어서 못하고 놔뒀는데 지어야 된다. 이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1: 이게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마련된 정부의 여러 가지 구제책과 현장에서 약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자 팔거나 농사를 지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예. 팔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는데 토지를 갖고 있으면 불법이라고 이미 딱지가 매겨진 거예요. 예. 도장이 딱 찍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거래 호가가 지금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건 실제로 거래 가격을 보자면 4.4%밖에 안 떨어졌다. 전년 대비해서 하락률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보통 거래되는 가격, 원래 거래도 잘 안 되고요. 예. 불리는 가격에 비해서 이미 이게 불법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면 사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파는 사람이 더 급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호가 자체가 이제 내려온 상황이고요.
0: 그래서 이걸 당연히 반발이 되고요.
1: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제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정부가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농지은행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농지은행이 이 농지를 살 때는 두 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 근데 그 감정가라고 하는 게 시세보다 20, 30%는 싸게 나옵니다.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평생 갖고 있었던 이 땅이잖아요. 이게 땅이 어떻게 보자면 그간에 이제 생산 수단으로 그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땅으로서의 기능도 예. 있었지만 어떻게 보자면 자산의 성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농지라고 하는 자산이 다른 가격은 뭐 물가가 지금 몇 퍼센트씩 오르고 뭐 아파트 값은 얼마나 오른다 그러는데 이건 오히려 가격이 더 후퇴를 한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나의 하나의 자산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정부의 대책 발표로 인해서 나의 자산 가치가 확 줄어드는 체감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불만이 되는 거고요. 아울러서 이 농지은행 자체가 자본금이 무한한 게 아닙니다.
0: 다 살 수는 없다라는
1: 거죠. 다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팔게 내놨을 때 싼 값이라도 팔려고 했을 때 그걸 농지은행이 감당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자면 그러면은 이거를 농사 지을 사람들한테 농지은행을 통해서 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농지은행에다 내놨는데 이걸 짓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0: 예.
1: 이 경우에는 이것도 그러면 누군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휴경농지가 되는 거죠. 이건 이것도 약간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은행이 현실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농지은행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땅을 사들일 능력이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구제책이라고 내놓다 보니까 현장에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고
0: 예.
1: 그리고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고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른바 불법 임대차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이렇게 이제
0: 동네 다른 어르신한테
1: 빌려준 거예요.
0: 좀 지어주시고 네. 쌀 두 가마만 주세요라고.
1: 맞아요.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노인분들의 불만은 뭐냐면 나라가 땅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땅을 팔고 싶은데 잘 팔리지가 않는 상황에서 농지은행에 팔라고 하는데 농지은행에 파는 가격은 이미 후려쳐진 가격이고
0: 예.
1: 하다 보고 그리고 뭐 임대를 하라고 하는데 농지은행을 통해서 그 시골에 와가지고 농사 짓겠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또 땅이 안 나가거든요. 게다가 이게 좋은 땅이면 또 약간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 농사 짓기 좋은 땅. 근데 후순위를 밀린 땅이면 진짜 안 나가거든요.
0: 사실 그러면 농지 거래, 농지 자체가 농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자산인데 정부가 이제 농산 짓는 건 팔아라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매도자가 많아지고 거래도 잘하는데 매수자는 줄고 또 일부 매수자들은 사실은 뭐 투기적인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매수자로 나섰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안 나서고 가격은 떨어지고 이런 불만들 좀 있겠군요.
2: 그러니까 예, 오래 소유하신 고령자분들 중에는 이게 사실 자산인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저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떨어지듯이 이분들한테는 그 농

0: 주식 가격 떨어지는 게 결국 이제 고령의 소득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저도 그래서 딴 나라 사례를 좀 봤어요. 딴 나라 사례를 보니까 딴 나라는 조금 물론 우리나라 역사적 배경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소유와 이용을 좀 분리하는 추세는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프랑스나 독일이나 예. 일본 같은 나라들은 소유와 이용을 분리해서 이용에 대해서 조금 실사를 조금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일제에서 해방되면서 소장농이 예. 없어지 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가 있고 결정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기껏해야 이제 법률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헌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경제유전이.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바꾸기가 우리나라 경성헌법상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1: 예, 제도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란 기자님 어머님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2: 네네.
1: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수도권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을 텐데 또는 대도시인들 사실은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는 분들이 꽤 많아서
2: 그쵸.
1: 농지값이 너무 올라 있어서 이게 정상이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사를 앞으로 하는 게 사실 행정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이거 사실 전체적으로 1년에 한 10% 정도 샘플 조사를 하던 걸 지금 전수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행정 역량을 조금 차분해서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뭐 전라남도라든가 경상남도라든가 상대적으로 투기에 대한 목적이 조금 덜 의심되는 지역보다는 수도권 중심으로 조금 더 실사를 강하게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예. 지역 차별이 아니고 사실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게 어디서 선을 나눠야 될지 모르지만 뭐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곳들도 있겠지요. 네, 네. 네, 그런 데들은 이제 뭐 제 주변에 옛날에 용인에서 이장하던 분이 그 자녀분이 계셨는데 그 집이 진짜 땅이 많겠다. 이제 그런 데는 이제 또 어떨지 모르겠고 네. 자산 가격이 또 차이가 많이 나겠죠. 예. 알겠습니다. 농지법이 또 개정이 됐어요. 지난달에. 여기에는 이제 이전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안 지킨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팔아라라고 명령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2: 재량이었습니다.
1: 그럼 이제 명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2: 네네.
1: 이번에는 무조건 명령하라라고 바뀐 거죠.
2: 이게 그 이번 핵심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지자체장이 처분 명령을 이제 재량으로 내릴 수 있었어요. 재량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라고 하는 게 약간 군, 군수, 시장, 구청장인데 일단 시골로 와서 군수 단위에만 묵고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1: 예.
2: 제가 제 고향 같은 경우가 3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지자체장이 이 군수가 불법 임대차 했으니까 파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내가 너 뽑아줬는데 뭐 그러냐 이러면서
1: 그러네요.
2: 시골 어르신들이
1: 어르신 파셔야 됩니다. 이놈의 자식이
2: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재량 규정으로 있었을 때는 계도 기간 주거나 처분을 미룬 사례가 많았습니다.
1: 예.
2: 다 아름아름 있기 때문에 사정이 그러신데 뭐 하겠습니까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바뀐 핵심은 뭐냐면 반드시 처분 명령을 내려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1: 예.
2: 의무예요. 반드시 적발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게다가 이제 이행 강제금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안 팔면
1: 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안 팔면
2: 네, 6개월 이내 매각하지 않으면 이게 매년 25%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이 처분될 때까지 반복 부과되거든요.
1: 예.
2: 자, 매년 25%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4년이면 그냥 그냥 땅값이 날아가는 겁니다.
1: 예.
2: 이러다 보니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러네요.
2: 네.
1: 지금 법도 개정돼서 재량이었던 지자체장의 처분 명령이 이제는 의무가 돼버리면 실제 이행 많은 분들이 앞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형식적으로는 불법인 뭐 불법 임대차 같은 경우도 처분하게 되면 안 하게 되면 이행 강제금 받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결국 버티면 양도세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투기랑도 관련 있는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 이런 겁니다. 최근 들어서 뭐 수도권 중심으로 얼마 전에 이제 LH 사태도 있고 그랬잖아요.
1: 예.
0: 뭐 그때 쯤 해갖고 뭔가 투기용으로 샀던 이미 좀 약간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은 이번에 양도세를 내더라도 양도세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는 건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쭉 오래 보유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많이 오르신 분들은
1: 예.
0: 역으로 오히려 양도세를 좀 많이 내야 되는 역진적인 구조도 여기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제도가 지금 커버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1: 예.
0: 저는 오기 전에 좀 뭐를 많이 찾아봤냐면 제가 기존에 이 농지법 관련된 논의들을 보면서 좀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본 게 저는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1: 예.
0: 근데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딱 예상하실 수 있게 농가소득은 한 20년에 비해서부터

0: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농업소득은 줄어듭니다. 농업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건 뭐냐면 농업 이외의 소득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보니까 이미 고령화가 되고 있어서 이전 소득,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들이 뭐 정부의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연금을 받으시고 이런 것 때문에 농업소득은 줄어들고 오히려 농가소득은 좀 늘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꿔 생각해보면 우리가 농지를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농지를 농사를 져서는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0: 말씀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네요. 얘기가 점점 되고 있고요. 그럼 이거는 누군가 조금 더 젊은 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갖고 들어가서 농지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1: 예.
0: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유와 이용의 분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맥락에서 다시 우리가 농지법을 조금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지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농지법이라는 게 과연 이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농업의 미래라는 방향과 어떻게 결을 같이 하는지 혹은 같이 하지 않고 있는지도 저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 구체적으로 앞서 프랑스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농지의 소유와 이용의 분리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농지를 가진 사람은 가진 거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농업법인들이 대형으로 위탁 경영을 하도록 하겠다. 키워서 그런 말씀이신가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를 할 때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보다도 누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가 좀 더 심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임차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차권 보장 같은 것들도 좀 두껍게 두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게 만들고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독일하고 프랑스 사례는 저희에게 100% 맞지 않을 수 있는 건 그 나라들은 옛날부터 중세시대부터 소장농, 임대농들이 굉장히 많았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역사적 맥락은 우리랑 다르다는 점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물가가 오르고 뭐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고 이런 걸 감안하면 농촌에 계신 분들은 땅값도 안 오르고 괜히 농사 지었어라고 할 법한데 지금 그걸 다 싸게 팔라고 하니 반발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일단 뭐 투기적인 거래를 가지고 있는 분들 빼고 불만이 좀 있을 법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상식적인 해결책은 앞서 이제 농업과 농업의 소유와 이용의 분리를 말씀하셨는데 뭐 또 해결책들이 좀 없을까요? 또 다른
2: 해결책이요.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딱히 뭐
1: 아니, 어머님을 위해서
2: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한 게 이게 아까 정부가 보완 대책으로 그러면 땅을 만약에 안 팔리면 정부가 사주겠다.
1: 예.
2: 플러스 그리고 이제 불법 임대차 하지 말고 농지은행을 통해서 해라라고 했을 때 그 농지은행이 갖고 있는 그 뭐 경영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뭔가 자본력이라든가 이게 갖춰진 상태에서 대안으로 나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2: 지금 농지은행 같은 경우는 자본력이 딸리기 때문에 다 사줄 수가 없거든요.
1: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은 힘들어서 아버지가 농사 짓다 힘들어서 농사 못 지으면 우리가 매입하겠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해명인데
2: 네네.
1: 이게 근데 싼 값에 매입이 되니 누가 팔겠냐 이거군요.
2: 그러니까 시세대로 매입할 수 있을 정도의 농지은행이 자본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 아울러서 이거를 그 임차가 가능할 정도의 이 사람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임차인을. 그런데 지금 임차인이 확보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내놔도 이게 농사를 안 지어요. 그냥 네. 근데 순서는 뒤로 밀리거든요.
1: 예.
2: 한계 농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뭔가 이 농지법 개혁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지법 개정 뭐 이런 걸 추진했으면 좀 반발이 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 예. 알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숙제인데 물론 투기적 거래는 막아야 되지만 또 농민들의 반발도 있고 어려운 숙제인데 합리적인 결과들과 방향이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농지 조사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교수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입학 지원에서 Amazing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안.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네, 오늘 뉴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6: CBS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7: 터집니다. 예술적 감수성이 터집니다. 경기도 시각예술인 21인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새로운 감각을 발견하는 순간. 아트팝 경기
6: 터진대요. 다양한 즐거움이 터진대요. 작품을 보고 즐기고 마음에 드는 작품과 상품은 직접 구매까지.
7: 전시와 판매를 아우르는 특별한 아트페어 아트팝 경기.
6: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이 캠페인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0: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아서 꽤 서늘하게 시작했는데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4.5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 기온 일교차가 커지면서 한낮에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강릉과 대구가 25도, 서울과 부산 26도, 대전, 광주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낮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날씨가 맑겠지만 일부 동쪽 지역은 비 소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후까지 동해안과 강원 산간, 부산과 울산 지역은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 정도입니다. 내일은 오후에 중부지방과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가을비가 예상됩니다. 이후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날씨가 무척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4: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5: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6: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5: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6: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7: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8: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 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1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1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1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9: 당연히 콤비타죠.
11: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9: 콤비타 마누카 꿀.
1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반죽을 하트 모양 느슨한 매듭으로 꼬아서 만든 과자. 굵은 소금을 뿌려서 짭짤하게 만든 이 과자. 바로 심심풀이 간식이나 맥주 안주로